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북궁주분기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또 다른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써서 이동하셔야겠고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4차로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하남 쪽 정체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 하류에서 한강대교, 동작대교부터는 한남대교까지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정체되는 가운데 한강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고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으로는 고척교부터 성산대교까지 막힙니다. 그리고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일교까지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1도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함춘호의 폭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아침이네요. 벌써 분신처럼 지니고 다니던 물건을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죠. 마지막으로 그 물건을 봤던 순간을 처음부터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아, 집을 나올 때는 있었는데 가게에서는 꺼냈던 것 같은데 계산하고 주머니에 넣었나? 기억을 하나씩 되짚어봐가면서 그때 입었던 옷 주머니 다시 보고 가방 안도 몇 번씩 뒤져보죠. 그렇게 한참을 찾다가 도저히 안 나오면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그렇더라고요. 포기하고 나면 어디서 저기서 쭉 그지 않았잖아요. 한참을 찾아다녔던 물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발견하고는 내가 이걸 왜 못 찾았지? 잃어버린 줄 알았던 물건이 다시 내 손에 들어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잃어버린 물건 없이 잘 챙겨 나오셨나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소소한 이야기와 존엄하게 함께하는 함춘의 복송. 8월 26일 수요일 첫 곡, 이수만 형님의 목소리였어요. 행복. 어릴 때 이 노래 따라 부르는 것도 소소한 행복이었는데요. 어느새 사라져버린 나의 소중한 나의 것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여기서 기다린다고. 여기선 언제든 다시 나를 찾을 수 있어. 열정, 사랑, 용기, 너의 낭만까지도. 극동아시아 타이거즈의 Lost and Found였습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열린 뮤직 페스티벌에서 현장에 남겨진 수많은 분실물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분실물을 소재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생각이 참 기발하네요. 지갑부터 모자, 인형, 키링, 파우치까지, 심지어 휴대전화까지 보관소에 있던 물건들이 노래 속 주인공이 됐어요. 어떤 분들은 이 캠페인송을 듣고 아, 나도 물건 하나 잃어버리고 올걸 그랬다 싶었다고 하네요. 그 노래를 듣고 혹시 내 물건도 나오나? 기울였을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 푸른돈님께서는요, 얼마 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를 신용카드 한 장 때문에 카드와 연결된 것들을 처리하고 새로 발급받는 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야, 고작 카드 하나로 그러할진데 사람들을 잃고 잊어버리고도 잘 살아간다고 착각하면서 가을이 오는 하루를 맞습니다. 잘 살아가는 것 맞겠지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루하루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끔 때로는 잊고 사는 거죠. 그리고 착각하는 거 아닐까요? 잘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카드 하나 연결.

된 것들, 진짜 카드 한 장. 잃어버리면, 아, 그거 새로 제자리로 돌려놓기까지 참 시간이 걸려요. 아, 어려워요. 풍경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는 문자로 3386님이 문자 주셨어요. 춘우님, 아, SM 회장님 데뷔곡 행복을 들으며 출첵합니다. 오늘도 2시간 열심히 일하며 달립니다. 그러게요. SM 회장님 되실 줄 몰랐죠. 저 삼전동에 작은 건물, 빌라 같은데 지하에 녹음실 하나 있고, 그때 누구 그 현진영이 누구였더라 또? 어떤 친구 걸 녹음하고선 같이 신사동에 그 청국장 먹으러 갔던 생각이 나네요. 청국장 먹으러 가자. 가서는 그 아이돌의 시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에 이런저런 음악을 해야 된다고 열변을 토하시던 우리 이수만 회장님 그때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연락도 안 돼요. 전화번호가 있나? 한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011이나 이렇겠죠? 018, 011이었겠다. 예제빠빠님께서는 춘향님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온 열대야에 잠은 설쳤지만 2시간 힐링 동행 폭성과 함께하면서 그까이꺼 아무것도 아니지요? 폭성 출석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야, 폭성이 그런 위치에 있군요. 감동입니다. 해제빠빠님. 오늘도 날 무더운 것 같습니다. 집에서 좀 있다가 보통은 시간 맞춰서 조금 그렇게 안배하면서 나오는데 오늘은 안 되겠더라고요. 얼어 죽을지언정 스튜디오가 좋겠다. 잽싸게 스튜디오에 들어오자마자 긴팔 걸쳐 입었습니다. 일산 멋쟁이 주님께서 청년 춘우형님 반가 반가 출첵합니다. 오늘 새벽 권순우의 새벽 공감에서 시인과 촌장 비둘기 안녕을 들려주셔서 듣다가 졸려서 다못 듣고 잠들었어요. 지난주네요, 벌써. 지난주에 빈칸 채우기라고 하는 유튜브 박학기 씨가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녹화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고등학생을 또 만나게 됐거든요. 부모님하고 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온 고등학생이에요. 엄마, 나 돈이 없어요. 그 티켓 좀 사주세요. 이렇게 해서 왔다는 그 친구.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시인과 촌장의 음악. 저희가 시인과 촌장이어서 제가 시인과 촌장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인과 촌장이 이야기하는 음악의 세계가 그 친구 세대에게는 어떤 위로와 희망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너무 멋진 그 시간을 그 친구가 저희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말하는 것이 자기는 시인과 촌장의 비둘기 안녕을 가장 듣고 싶다. 와,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인과 촌장의 비둘기 안녕이라고 하는 곡이 오늘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올려주려나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우리 하덕규님 이야기. 난 다시는 못 부를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그 친구한테. 혹시 집 떠난 비둘기가 왔다가 다시 떠날 때 비둘기 안녕이라고 노래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때를 기다리자고 했더니 약속하면 어떡하냐고 저를 기분 좋게 째려보더라고요. 4636님께서는요. 안녕하십니까. 냉동실에 얼음칼이 항상 가득 차 있는 건 마지막 얼음을 꺼낸 누군가가 빈 얼음틀에 다시 물을 채워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래야 하는 건가요? 아, 전 마지막 얼음 꺼내고 그냥 빈통 넣어놓는데. 그래야 하는 거군요. 당장 나에게 필요한 일은 아니지만 다음 사람을 위해 작은 수고를 보태놓은 겁니다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역대급 폭염으로 지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 이미 다녀간 수고로움이 우리 하루를 시원하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포크송도 우리들에겐 그런 시간입니다. 요즘 TV에서 그런 광고가 보이더라고요. 누군가의 수고로 우리가 편할 수 있다고 하는 작은 소소한 창문은 스스로 닫히는 게 아닙니다. 수건은 저절로 개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그렇게 편안하게 만드는 거죠. 작은 수고로움. 집에 들어와서

0: 신발을 벗어놓고 돌려놓은 거는 누군가가 그렇게 수고를 한 거라고.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함천의 폭성 오늘 3부는요.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의 진심 어린 음악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포크 너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이하소 씨 나오시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이력이 조금 독특해요.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TBS 라디오 함천의 폭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습니다. 함춘호 검색만 하셔도 나옵니다. 핸드폰에 지금 이수만 찾아보려고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참 이쪽에 오시면 선곡표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많이 많이 이것을 통해서 보내주십시오. 김혜지 아나운서 멘트 부탁합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그분의 전화번호는 제 핸드폰을 떠났네요. 없네요 이제. 일산 마청해주님이 시청해주신 신과천장 비둘기 안녕 그리고 여진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꿈을 꾼 후에

소소한 이야기, 좋은 음악에 함께하는 함춘의 폭송 두 곡 함께했습니다. 일산 멋쟁이 주님 신청해주신 시인과 천장의 비둘기 그거요. 그리고 여진의 꿈을 꾼 후에, 아 제목이 이거였군요. 이 곡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호소력이 있어요. 이 여진님이 노래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면요, 이렇게 세련되거나 가창력이 좋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아 이거 곡 하나하나가 아, 호소력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노래 가사가 절절히 생각나는, 그렇게 또 표현해 주시는 여진님의 꿈을 꾼 후에 함께했습니다. 8712님께서요. 시인과 천장 1, 2집 그리고 옴니버스에 실린 기쁜 보리떡은 너무 좋은 명반입니다. 추노형, 덕구형 그립습니다. 내일 제주도 갑니다. 제주도 KBS 방송을 하고 오거든요. 이현우의 뭐였더라? 그 이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기쁜 보리떡 합니다. 기쁜 보리떡. 어제 연습했는데 좋더라고요. 와, 가사 절절히 막 공연 연습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던데요. 그 노래에 푹 빠져가지고 함께 연주했던 모든 친구들이, 그 동요, 낮에 놀다 돌아온 나뭇잎에는, 두고 온 나뭇잎에는, 그 가사를 계속 함께들 불렀습니다. 아, 이현우의 체크인 콘서트. 이렇게 한번 할것 같습니다. 3386님께서 조그만 동산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 부르는 종소리를 듣는 듯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그런 느낌 들죠? 아, 6832님께서는요, 함디님, 제 중학교의 학교에서 비둘기가 학교새였죠. 시인과 천장 비둘기 안녕을 들으니 지금은 아, 볼수 없는 그때 순수했던 기억 다가오네요. 비둘기가 너무 많아 교정이 비둘기로 가득했었죠. 근데 요즘 그 비둘기가요, 무서워요. 비둘기가 뚱뚱해졌던데 요즘. 비둘기 날라오면은, 저도 그렇고 여성분들은 많은 분들이 겁내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어떤 방송 들었는데, 그 비둘기가 뭐랄까요, 그 고양이들이, 들고양이들, 야생 고양이들이 새를 많이 힘들게 해서 야생 고양이를 살처분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은 논쟁이 있다 하는데, 하여튼 비둘기는 무섭습니다 요즘. 예, 평화의 상징.

그러고 보니까 비둘기와 연관된 88 올림픽 때였나요? 비둘기를 확 하늘로 올려보냈는데 많은 비둘기들이 불 속으로 뛰어들었죠. 아닌가? 불이 비둘기한테 달려들었나? 아무튼 끔찍한 장면 봤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요즘 비둘기는 안 날고 뛰어다닌다고요? 힘들어서 그래, 걔들도. 너무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먹을 거 던져주고 이러면 비둘기들이 달려오죠. 반가워서. 해코지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김초범 마님께서는요. 반갑습니다, 춘우 형님. 3일 여행 겸 휴식하고 힘 얻고 한포송 들으며 즐겁게 일 시작합니다. 한포송 출첵합니다. TBS 정상화도 응원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갈수록 잘한단 말이야. 어떡하지? 자, 우리는 함춘의 폭성은 방송이 멈출 때까지 계속합니다. 멈추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여름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찾고 검색한 바다는요, 충남의 대표 관광지인 여기 해수욕장이었다고 합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바다 관련 내비게이션 검색 데이터, 이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해수욕장 가운데 가장 많은 검색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접근하고, 접근하기가 편리하다고요, 이거? 접근하기 편리하고, 또 보령 머드 축제, 아, 유명하죠. 보령 머드 축제도 관광지로서 이곳의 경쟁력을 꾸준히 높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1위를 차지한 이 해수욕장은요, 충남 보령시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서해안 최대 규모의 해수욕장으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해수욕장은 어딜까요? 어렵네.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이 해수욕장.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대천, 2번 해운대. 어렵네, 어렵네. 해운대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지도를 검색해 보시죠. 어디 도가 나올 것 같은데. 충남 보령시. 알겠습니다. 저도 문자 하나 보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딱 써서 보내시는 동안 샵 0951, 50원 필요합니다. 두곡 준비했습니다. 음악 이난영 해수욕장 풍경 그리고 진심원입니다. 바다를 사랑한 소년.

오늘의 복수성 깨어 계시고요. 함 퀴즈 코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네요. 자,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1번 대천이었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이 전국 해수욕장 가운데 가장 많은 8만 7천여 건의 검색량을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2위는요. 부산의 광안리 해수욕장, 그리고 3위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 4위는요 인천입니다. 을왕리 해수욕장. 칼국수 맛있던데. 5위는 강원 강릉의 경포 해변이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은 일몰이 정말 멋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번 여름이 끝나기 전에 저도 한번 가보라고요.

글쎄요. 아, 어릴 때 친구들과 이 대천 해수욕장에 가서 그런 게 있었어요. 해변 나이트 클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해변 나이트 클럽에 가서 친구들하고 잠깐 놀러 갔다가 했는데, 그때 이제 드럼을 치던 친구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야, 소리 드럼이 비트가 없어. 근데 비트라는 게 어떤 이야기를 제가 했냐면은, 그 힘이 없어. 소리는 큰데 맥이 없어. 막 이런 뜻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뭘 잘못 오해했는지 잠시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더니 그 스틱이라는 게 있거든요. 드럼 연주할 때 이렇게 그 악기를 치는 아주 스틱, 나무로 만든 그런 게 있는데, 밖에 나갔다 오더니만 뭘 이상한 걸 들고 왔어요. 봤더니 그 빗자루 있죠? 빗자루. 밑에 빗자루. 지름 한 3cm 될래나? 그걸 두개 잘라가지고 와서 그걸로 스틱을 하겠다고 바로 짐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우,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몽둥이로 두드려 맞은 드럼은 아마 다 부서지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들 참여 문자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096님께서, 안녕하세요 함대님, 정답 1번 대천입니다. 매일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이처럼 좋은 음악 들으며 부드러운, 괜찮나요? 부드러운 함대님 목소리 행복한 두 시간 함께하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셔요. 네네, 오십시오. 시원하고 좋은 노래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산 멋쟁이 주님께서는요, 대천의 해수욕장 10년 전쯤 초교 동창들과 버스 대절에서 놀러가서요. 즐겁게 놀다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초교 동창들하고 또 그런 추억을 만드시는군요. 얼마나 친하면 그러실까. 9700님께서, 우왕, 이름만 들어도 뭔가 뭉클해지면서 복잡해지는 그런 단어들이 몇개 있잖아요. 보령, 대천이라는 단어가 저에겐 바로 그런 단어네요. 정답 대천이고요. 제가 태어난 곳 보령이라서 늘 대천해수욕장을 계절 가리지 않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해운대처럼 아주 유명한 여름휴가지가 되어서 덩달아 기분이 좋아요. 유명하죠. 해운대 가는 것보다는 가깝겠죠, 당연히. 대천 아닌가? 이런 분들 계셨고, 아닌가, 해운대 비행기 타고 가면 더 가까워요. 태풍 온다고 합니다. 비행기 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6832님께서, 함디님, 제가 부산 해운대구 출신이라서요, 저는 머드팩을 해본 적이 없죠. 그 머드팩을 했다고 하는데 해운대가 아니면 답은 1번 대천인 듯합니다. 잘 맞추셨습니다. 찍는다고 하죠. 선수시네요. 8256님께서는요, 정답 1번 대천 해수욕장. 겨울 조개구이가 일품입니다. 이야, 이런 거 보내주지. 이 시간에 곤란하다니까요, 지금. 이제 11시 반부터 요즘 점심 식사들 하시던데, 이제 50분 남았네, 50분. 어떡하라고. 아이, 참. 조개구이 먹어야겠네, 겨울에 가서. 어딘지 알려주십시오. 장소 알려주시면 가서 한번 겨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끝나고 가야겠네요, 저는. 5194님께서는요, 정답 대천, 지금 고속도로 괴산 가는 중입니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2시간마다 쉬시고요. 과속 안 되고요.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두분 선정했습니다. 먼저요, 축하드립니다. 0681님, 저희가 아직 다녀왔어요. 히히히, 정답 1번 대천이죠? 가족 사진 보내셨군요. 어디 있나요? 첫 손녀 데리고 첫 여행이었답니다 하셨는데, 오, 이렇게 보내주시면 바다가 안 보이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뒷산인지 아니면은 근처 광장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보긴 좋습니다. 어우, 확대해서. 아, 있구나, 글씨가. 뭐라고 쓴 거일까요? 뭐라고 썼는데요. 뭐뭐뭐? 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야, 대천해수욕장. 인증합니다, 대천해수욕장으로.
부럽습니다. 아이 옷들 아주 컬러풀하게 입으셨어요. 좋습니다. 글씨도 올락달락 색깔로 만들었군요. 아유 부럽네. 5266님께서는요. 대천해수욕장 축하드려요. 5266님 함춘호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문자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름 바캉스는 안 다녀오셨지요? 히히히 수고하십시오. 바캉스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일은 잽싸게 방송 잘 마치고 부산 갔다가 아니지 부산 가면 안 되지 부산 가면 우리 KBS PD님 또 찾아 부산 가면 안 되고 제주도로 갔다가 가는 길에 뭐 볼 수 있을까요? 내려서 바로 방송국 실려 가서 바로 방송하고 저녁에 또 와야죠. 그냥 와서 또 다음날 방송해야죠. 바캉스입니다 그게. 수고하십시오. 문자 주셨고요. 네. 두 분, 0681과 5266 두 분께서는요,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로요, 성함과 주소, 문자로 꼭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선물 정확히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음악도 두 곡 준비했죠. 조기찬입니다. 따뜻했던 커피조차도. 그리고 박경환의 음악입니다. 2시 20분.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0: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천안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있었고요. 처리작업 조금 전 끝났습니다. 여파 때문에 아직은 천안분기점 일대로 정체고요. 이후로는 작업하고 있는 대전 일대와 역시 작업이 한창인 영동나들목 부근에서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중동과 일산 구간에서는 1차로 따라 이동하며 작업하고 있어서 현재 서운분기점에서 계양까지 작업 여파로 정체인데요. 서울시내 강변북로는 여전히 구리방면차가 많습니다.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 이후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작업 중인 만큼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 후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종암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진행 중인 작업 때문에 뒤로 정릉터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별명이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깐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이글스의 1994년 명곡 Love Will Keep Us Alive 입니다. 오랜 불화를 딛고 지옥이 얼어붙는다면 모를까 절대 재개발은 없다던 이글스가 14년 만에 기적처럼 다시 모여 발표한 라이브 앨범 Hell Freezes Over에 수록된 곡인데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깊이 남는 건 밴드 음악 특유의 거친 힘을 다 내려놓은 채 오직 따스한 멜로디의 어쿠스틱 선율 그리고 보컬의 하모니에 집중한 정갈함입니다. 팀의 베이시스트 티모시 B. 슈미트의 맑고 청한 미성이 담담하게 공간을 채우고 그 뒤를 받쳐주는 멤버들의 섬세한 백킹 코러스와 부드러운 기타 톤이 어우러져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무장해제시키거든요. 노래 제목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걸 잃어버리고 굶주릴지라도 사랑이 우리를

함춘의 복성 한 플릿 시간에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글스, Love Will Keep Us Alive. 부드럽죠? 개인적으로 이 티모시 비스미트라는 베이시스트. 'Take It to the Limit' 그것도 좋고요. 'I Can Tell You Why'도 좋고요.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들이. 선우정아 살리네 듣고 싶어요. 이곡 듣고요. 스몰 뮤지션 만난 특별한 시간 포크너 모시겠습니다.

꿈을 노래하고 내일을 그리는 빛나는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로운 음악의 숨결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시간 Folk The 지금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해보세요. 실시간 라이브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아주 머리를 뒤로 콱 좀 메고 뭐라 그랬지? 아주 도토리 같은 친구가 나왔습니다. 자, 유튜브 FM 검색, TBS FM 검색하시면요. 오늘 방송은 물론이고요. 지난 방송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포크너 코너 참여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함춘의 폭송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을 통해서 신청 많이 해주십시오. 숨어있는 뮤지션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듣고 계신 분 중에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겁먹지 마시고요. 저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라이브로 채워지는데요. 그만큼 뭐 청취자 여러분들의 응원이 정말 많이 필요하죠. TBS 앱이나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응원 멘트나 감상평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사이사이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만나기 전에 포크너를 신청하면서 사연을 꼭 보내주시는데요. 그 사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이하소입니다. 저는 음악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왔어요. 공대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은 꽤 오랫동안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이렇게 직접 곡을 쓰고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일상에서 영감을 얻어 곡을 쓰는데요. 그래서 제 노래를 두고 종종 군내가 난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0: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노래로 끄집어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만든 노래들이 사람들의 삶에 거창하게 다가가기보다는 부담 없이 쉽게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데요. 포크나를 통해 제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포크나의 주인공 싱어송라이터 이하소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오, 안녕하십니까.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본인 소개 한번 잘해보세요. 어딜 보면 되냐고요? 한번 봐보세요. 이거 봐보세요. 이쪽. 아, 이거네요. 그쵸. 야, 여길 보고 하셔요, 그러면.
1: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이하소입니다.
0: 저는 사람과 기쁨을 노래하는 이하소입니다. 뭐, 세상을 노래하는 이하소. 그런 거 없어요, 혹시?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 없어요? 본인을 소개할 때?
1: 준비를 못했어요.
0: 아, 그랬어요? 아까 밖에서 뭐 열심히 쓰시던데. 이하소라는 이름이 네. 음악 잘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본명이에요?
1: 아니요. 본명은 전유진이라고 있는데.
0: 아, 전유진? 네. 가수가 있는 것
1: 같아요. 네, 그 트로트 하시는 어린 분이 계세요.
0: 그래요?
1: 분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유진이라는 이름도 워낙 흔하니까 예명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하다가
0: 성도 아예 바꿔버리고
1: 원래는 하소로 했었는데
0: 하소?
1: 네. 제가 첫 싱글을 발매했을 때 그 동명이인 분이 저보다 한 달 먼저 내신 거예요.
0: 하소?
1: 네.
0: 흡수하는 것 같은데? 아, 뭘 하소? 이렇게 하는데.
1: 맞아. 저 그 전라도 사투리 어미에서 따온.
0: 아, 그래요? 네. 아, 뭐 좀 하소?
1: 네.
0: 이야, 근데, 나 네. 고향이 어딘데요?
1: 광주.
0: 광주여라. 어째서일까요? 야, 본인 소개할 때
1: 네.
0: 공대를 졸업했다고 돼 있어요.
1: 네네.
0: 공대.
1: 네.
0: 어때요? 여학생 예전에는 공대에 남자가 한 40명 정도 있으면 여학생이 한두 명 정도 있었다고 하던데 지금은 뭐 그렇게는 안 될 텐데.
1: 근데 저도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0: 아, 그래요?
1: 네.
0: 90년생이구나.
1: 네네네.
0: 그래서 이거 사기 캐릭터인데요.
1: 그래서
0: 그때는 어땠어요?
1: 또 그래도 여학생 비율이 많이 적었어요.
0: 몇 명 정도?
1: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지금 거의 숫자로는 기억이 안 나고 뭐 100명 있으면 한 20명 수준?
0: 한 20%
1: 네.
0: 정도?
1: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0: 공대 안에서도 전공이 많지 않나요?
1: 그렇죠. 여러 개죠. 저는 그 재료공학이라고 약간 신소재나 예, 요즘에 반도체 이런 데로 많이 가는 그런 학과였어요.
0: 그래서 갔나요?
1: 그쵸? 네, 회사 생활을 그쪽에서 했었죠.
0: 그래요?
1: 네.
0: 어디 갔나요? S?
1: 예. 요즘 한참 인기 좋은.
0: H가 아니고?
1: 네.
0: S로?
1: 네네.
0: 근데 왜 관뒀어요?
1: 그만큼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너무 오래 하고 싶다 생각을 했다 보니까.
0: 우리 하소 씨가 그 S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반도체가 그렇게 힘을 주진 못했죠.
1: 그때가 이제 상승세였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0: 막 올라가려고 막.
1: 네네네. 그래서 회사는 호황기고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도 막 이제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럴 때였어요.
0: 저는 그 옆에 저 떨어진 데 H 거 그때 주식을 마늘 마시게 사라 그랬던 것 같은데 망해갈 때 현대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공감을 안 하는구나.
1: 제가 주식을 지금도 사실
0: 그러니까 네. 공감을 안 하지. 그치? 얼마나 이뻐. 그래서 부모님께서 뭐라 안 하셨어요?
1: 그러니까 제가 다 음악한다고 결심을 하고 나온 게 꽤나 늦지막히 시작을 했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신 것도 있고
0: 이제 이해를 주셨어요?
1: 부모님도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60대가 넘어가시다 보니까 뭔가 그래 인생이 별거 없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중요하더라 이런 생각을 하실 때쯤에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1: 부모님 계시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 가족 관계는
0: 위에 언니 있고 밑에 남동생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동생 있고.
1: 남동생 나이 차이 많이 나요? 부모님 금실이 좋으시군요. 그랬어요. 그러면 학교도 반포인 저기 관악구에 있는 학교 나왔다면서요?
0: 아, 맞습니다.
1: 그렇게 저기 좀 딴 세계에 있는 학교.
0: 네, 맞아요. 동떨어지 있는.
1: 동떨어진 학교.
0: 네.
1: 학교 교통도 안 좋고.
0: 아, 너무 안 좋아요.
1: 외롭고 쓸쓸한
0: 네.
1: 관악산에 걸쳐 있는.
0: 음기가 가득한.
1: 아. 그럼 광주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고등학교도 거기서 나왔어요. 거의.
0: 네. 저희 뭐다 남도 쪽 해남 목포에서 태어났나? 여수에서 하여튼 거기서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다 광주에서 보냈어요.
1: 광주에서 빛이 반짝반짝 났겠는데?
0: 아, 뭐 공부로.
1: 공부로.
0: 아, 그랬는데 저보다 빛나는 친구들은 많았어요.
1: 관악구야 보니까 거기는 뭉태기로 있더라.
0: 아, 너무 많죠.
1: 이야,
0: 네.
1: 너무 많은 것들 중에 나는 어떻게 하나?
0: 아, 그랬어. 맞아요. 너무 작더라고요, 제가.
1: 그래요. 음악을 언제부터 본인이 그렇게 막 좋아하고 저 모든 거를 정리할 만큼 음악이 좋았어요?
0: 음악은 아주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부끄러움도 좀 많았고, 뭔가 은근히 좀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렇게 막 말해본 적은 없고, 근데 노래하는 거 워낙 좋아했었고, 그래서 뭔가 언젠가는 해볼 날이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만 품었던 꿈이었어요.
1: 말하는 그 어투가
0: 네.
1: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0: 아,
1: 왜
0: 그래요?
1: 그런 거예요?
0: 저요?
1: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모르겠어요.
1: 아니, 그러면 너무
0: 아,
1: 귀엽잖아요.
0: 그런가요? 아, 긴장해서 그런가?
1: 그래서 이제 음악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
0: 네.
1: 어느 날 갑자기, 나 음악하고 싶어! 그러고 주변을 다 정리하고 나오신 거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럼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뭐, 내가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좋을까? 음악을 계속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했나요?
0: 아니요, 그거를 하느라 아마 그렇게 늦게 시작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 현실적인 고민들을 항상 어떻게 보면 20살 때부터 했었거든요. 직업을
1: 그렇군요.
0: 하고 싶단 마음은 워낙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1: 동아리 같은 거 해봤어요, 그러면?
0: 네네, 대학교 때.
1: 대학교 때 음악하는 동아리?
0: 네네, 밴드 동아리.
1: 밴드 동아리? 밴드 동아리도 다양한 밴드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포크 밴드냐,
0: 아,
1: 메탈이냐.
0: 그때는 락 밴드였어요.
1: 락 밴드에서 뭐 했어요? 그래요?
0: 네.
1: 그러면서 내 길은 이 길인가 봐.
0: 아, 그때는 또, 아, 그냥 밴드라는 게 또, 막, 좀 쉽지 않잖아요. 뭐, 음악도 어렵고, 그러니까, 막상 해보니 또 쉽지 않네. 뭐 어떻게 이거를 그냥 동아리 수준에서 체험을 해보는 수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해나가는지는 약간 좀 모호한 상태로, 이제 동아리 활동은 1, 2년 하고 끝났으니까,
1: 그렇군요. 그리고 공부해서
0: 그냥,
1: S에 들어가서
0: 에.
1: 돈을 벌어서 막 하다가 지금 음악해서 돈 어느 정도 본인의 생활은 잘 꾸려나가고 있어요.
0: 아, 생활이 되는 수준은 아니라, 이제 뭐, 단기 알바 같은 것도 해야 되고,
1: 벌어놓은 거 쓰는 거구나.
0: 약간
1: 회사
0: 그렇네요.
1: 몇년 다녔는데요?
0: 5년이요.
1: 5년?
0: 네.
1: 5년 동안 많이 벌었어요?
0: 근데 항상 언젠가 나는 관두고, 적어도 한 3년, 2, 3년은 그럴 시간이 올수 있다라는 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축을 좀, 나름은 좀 열심히 해뒀던 것 같아요.
1: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게
0: 아니,
1: 아니라,
0: 그런 건 아니었어요.
1: 음악하기 위해서
0: 네,
1: 저축하는 게,
0: 맞아요.
1: 이야. 그렇게
0: 그래도.
1: 음악이 좋아요?
0: 근데 좋기도 하고, 너무 오래 품었던 꿈이니까, 그냥 해야만 이게, 결론이
1: 프로냐?
0: 날것 같은 느낌?
1: 그렇구나. 안
0: 이거를,
1: 했어.
0: 예, 네, 안 그러면 평생 가지고만 있다가 곪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원풀이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1: 음악하다 잘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어요?
0: 요즘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안 되거나, 혹은 병행을 한다고 해도, 요즘에는 투잡, 쓰리잡을 다 하니까,
1: 기본이죠, 요즘은.

0: 네.
1: 그런 개념으로 다른 일을 이제 할 거는 같은데 고민 중이 알바 개념이 아니라 좀 다른 일을 한다면 뭐가 좋을까? 근데 막 관심사도 많고 그래서 천천히 고민하고 있어요.
0: 그렇게 음악이 좋은 이유는 뭔가 세상을 향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1: 맞아요.
0: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1: 그게 이번에 제가 뭐 앨범에도 많이 실린 곡들에 다좀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람들이 잘, 이렇게 스치듯이 잊어버리는 것들을 굳이 한번더 언급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 뭐 예를 들면 뭐 할머니에 대한 얘기나, 뭐, 엄마에 대한 얘기나 이런, 혹은 내 어린 시절에 대한 어떤 얘기들? 그런 것들이 좀 잊어도 되는데, 그냥 꼭 기록을 해놓고 싶은 마음처럼,
0: 기록하는 걸 잘하나 봐요. 습관이 됐죠?
1: 습관처럼은 해요.
0: 늘뭘 적죠, 본인이.
1: 오, 예, 네,
0: 디지털
1: 맞아요.
0: 기기 잘 이용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1: 아, 둘 다, 양쪽으로 다,
0: 아, 그래요?
1: 예, 네, 되는 대로.
0: 아날로그적인 것도
1: 예, 네,
0: 접근을 하고요. 오시자마자 LP를 꺼냈습니다. 시인과 천장 LP를 꺼냈어요.
1: 네.
0: 시인과 천장 음악을 좋아해요?
1: 그 옛날 음악을 가끔 한 번씩 듣는데요,
0: 우리 옛날
1: 항상.
0: 거 아닌데. 말을 잘하다가 거기서 실수를 하네요. 갑자기 나 슬퍼지네. 문자 읽겠습니다. 푼돈님께서 오호라 공대 누나 유튜브로 보니 봄디 말대로 알찬 도토리처럼 생기셨네요. 크크크 하셨고요. 예지아빠빠님께서 목소리로 다 했다. 얼마나 멋진 음악을 들려줄지 벌써 기대가 거시기 허요이. 자, 다시 물겠습니다. 신과 천장 음악 좋아해요?
1: 너무 좋아합니다.
0: 그래서, 왜, 어떤 음악이 좋아해? 왜 좋아해요?
1: 아,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0: 잘한다.
1: 네. 제가 가사가 좋은 음악을
0: 좋죠.
1: 어떻게 보면 소리보다 저는 음악을 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곡도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서. 그래서 가사가 너무 좋아서 곱씹으면서.
0: 그래서 왔군요. 근데 왔더니 싱글 천장에 40년 된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어. 그래서 옛날이라 그랬구나. 자, 기타 한번 잡아보십시오. 기타가 소리가 잘 나는지 한번 소리를 내보세요. 잘 들리세요? 소리 잘 들려요. 자, 뭘 해야 할지 알고 계시죠? 이제 노래를 시킬 것 같구나. 라는 그런 딱 느낌이 오죠?
1: 옵니다.
0: 아, 그래요? 그러면, 마이크도 한번 해보세요. 소리 잘 들리십니까? 자, 그러면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를 먼저 풀어낼까요?
1: 냄새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0: 네.
1: 이게 이제 가끔은 그리움 같은 게 이별이나 이런 것들이 상실감이 저는 그 당시에는 실감을 못 하는데 나중에 일상의 순간적인 냄새로 사무치듯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또 그런 걸 생각하다가 쓴 곡이에요.
0: 잊고 있다가 어느 순간 휙 무슨 냄새가 나요.
1: 그 냄새처럼 이렇게.
0: 아, 쓱 지나가면서 갑자기 기억들이 쫙 나죠.
1: 네.
0: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자, 이하소의 자작곡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1: 냄새는 한 4, 5년 된것 같아요.
0: 초창기예요, 그러면 본인의 작품 중에?
1: 작곡을 한그 7, 8년 전부터는 했던 것
0: 좀
1: 같아요.
0: 익숙해졌을 때 만들어진 곡. 그렇게 들으면 되는 거죠? 자,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이하소입니다. 냄새.

0: 감사합니다.
1: 어우, 여유로운데요. 노래를 하고 마지막 부분엔 나를 싹 쳐다보면서 나 잘했어? 어, 무슨 느낌이에요? 나를 싹 웃는 거는.
0: 뭐, 아니, 이제 왜? 끝났다는.
1: 끝났으니까 사인 네. 주는 거야? 너 준비해라.
0: 아니요.
1: 너 이제 말할 준비해. 아니요. 이거구나.
0: 아니요.
1: 배려심도 있고. 아, 이하소 냄새라는 곡이었습니다.
0: 네, 네.
1: 유기범띠님께서 어느 날 냄새라는 노래를 들었는데요. 아, 이렇게 어여쁜 가수님이었군요. 라고 하셨고요. 6832님께서 어머나 목소리가 너무 맑은 박인희님을 떠올리게 하네요. 좋아요 하셨거든요. 박인희라는 분 아세요?
0: 아니요.
1: 잘 모르죠.
0: 네.
1: 당신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앱과톡사님께서 목소리가 청아한데 가끔씩 눈을 질끈 감으며 부르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가사가 정말 아름답다고.
0: 감사합니다.
1: 오. 그리고 3983님께서는요. 춘호양님, 현우PD님 스튜디오 문 잠그시죠. 하소양 고정 가자.
0: 아, 감사합니다.
1: 기타 연주가 수준급이에요.
0: 그래요?
1: 기타로 곡을 주로 만드시고.
0: 네네, 맞습니다.
1: 언제 기타를 처음 접했어요?
0: 이게 한 사는 거는 아주 20살 때부터 샀는데 그냥.
1: 아, 내가 기타를 꼭 칠 거야. 그때 산 거예요?
0: 그냥 20살 때 사놓고 안 치다가 2017년에 이제 배워야겠다 해서 야. 그때 처음 이제 레슨을 받고 그때부터 곡을 썼던 것 같아요.
1: 신석희 시대에 사는 악기구나. 그런데 기타가 브랜드가 좀 있는 기타예요?
0: 네네.
1: 그 2000 처음에 기타를 살 때
0: 네.
1: 가격을 좀 주었을 텐데
0: 이거 그냥 연습용 저렴한 게 하나 있었고
1: 네.
0: 그때 좀 치다가 그 선생님이 중고로 이거 잘 나온 거 있으니까 하나 장만하자. 그
1: 선생님이.
0: 아, 선생님.
1: 선생님이 이거.
0: 네. 그래가지고.
1: 중고 나온 거 있으니까 하나 사라고.
0: 네.
1: 그때 투자를 좀 하셨겠어요?
0: 예. 근데 그때 회사 입사했을 때라. 투자할.
1: 그 시대가 벌써 회사 입사할 때 보통. 이 하소 씨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이가.
0: 나이가 많아요.
1: 나이가 많아요.
0: 네, 많아요.
1: 그랬군요. 네.

0: 부모님이 알고 계셔요? 오늘 여기 출연하는 거?
1: 보내드렸어요.
0: 그래요?
1: 네, 알려드렸어요.
0: 부모님 저쪽
1: 네,
0: 계신가?
1: 엄마 안녕.
0: 엄마 안녕. 살짝 그래도 부모님만을 향해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1: 아빠 안녕하세요. 나 텔레비 나와.
0: 곡 작업은 일상의 이야기랄까 하시잖아요.
1: 네.
0: 어때요? 곡을 만드는 게좀 일상적인 이야기를 꺼내서 기록한다는 게좀 편해요? 아니면은 좀
1: 저는 그게 더 편한 거가 이게 읽혔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가사를 적다 보니까 아까 냄새도 그렇지만 좀 시각적으로 장면을 떠올리면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험했던 어떤 일상 속의 장면을 떠올리다 보니까
0: 학교 다닐 때그 락밴드에 들어가서 보컬 했다 그랬잖아요.
1: 네네.
0: 전혀 매칭이 안 되는데.
1: 또 그때는
0: 어떤 곡들 했어요, 그때는? 곡한 거 기억나요?
1: 그때 한참 여자 락밴드가 체리 필터,
0: 체리 필터.
1: 뷰렛 이런.
0: 한번 모창 한번 해볼 수 있어요, 한번. 소리 한번 어떻게 냈어요,
1: 그때요?
0: 그때는?
1: 너무 커지는데?
0: 괜찮아요.
1: 괜찮아요? 또 창피한데.
0: 괜찮아요.
1: 뭐가
0: 이미
1: 있지?
0: 창피한 거다 했어.
1: 날아올라 저 하늘
0: 하늘,
1: 왜 이렇게 했어요?
0: 하늘,
1: 저더
0: 하늘.
1: 세게 했던 것 같아요.
0: 잘 어울릴 것 같았을 것 같아요. 또 얼마나 귀여웠을까.
1: 그때요?
0: 이 키도 뭐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2미터 안 되죠? 키가
1: 그럼 네, 좀
0: 2미터
1: 안
0: 안
1: 돼요.
0: 되니까 뭐 귀여웠겠네요. 우리 다 2미터 안 되니까. 와, 그러다 이제 회사를 관둘 용기를 낼 만큼 음악이 좋았던 거잖아요. 미래가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좀.
1: 아니요, 그 걱정을 뭔가 하면서 그런 판단을 못 하고
0: 재밌게 놀아요.
1: 이제는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0: 앨범 냈어요.
1: 네.
0: 앨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1: 오, 네.
0: 언제 발표한 거예요, 앨범이?
1: 이게 이제 하나 가지고 오긴 했는데.
0: 주세요. 네.
1: 이 음반은 4월에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의
0: 어릴 때 사진.
1: 어릴 때 사진이요.
0: 뒤에 사슴인가요?
1: 네.
0: 목장?
1: 제가 모르겠는데 뭐 사슴 농원 뭐 그런 유원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0: 사슴 뿔 달린 걸 보니까 뭐 뿔이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닐 테고.
1: 이게 가족 사진이었는데 저만 혼자 약간 딴짓하는 걸로 찍혀가지고 곡이 재밌어 보여서 저만 이렇게 자른 거예요. 아주.
0: 원래는 가족이 다 있는 거고. 귀엽네요. 뒤는 또 언제적입니까? 고등학교 때?
1: 아니요. 이거는 이제 이 음반을 위해서 촬영을 간 거였는데 저 초등학교. 제가 나온
0: 다니던
1: 초등학교.
0: 초등학교. 얘 본인은 그때 어른 성인이었을 때.
1: 이거 올해.
0: 올해. 애기 같은데. 이거 확대해 볼 수가 없네. 디지털이면 확대를 해볼 텐데. 그렇게 해서 무려 10곡을 실었습니다. 돈, 미안해요. 돈 얘기해서. 제작비가 좀 들었을 텐데.
1: 그런데 물론 안 들진 않았고 근데 제가 이제와 생각하니까 많이 도움을 받아서
0: 주위에.
1: 그래서 알고 있는 다른 기타 치시는 선배님이 프로듀싱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0: 인간관계가 좋구나. 나쁘진 않아요.
1: 도움을 많이 받은 그런 덕을 본것 같아요, 이번에.
0: 그래요.
1: 그래서 되게 저렴하게 그냥 해주시고.
0: LP, 요즘은 뭐 MZ세대들 LP를 많이 이제 접하고 그게 또 하나의 트렌드이기도 한데 CD는 아직 돌아오진 않은 것 같거든요. CD 플레이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CD를 냈어요. 의도가 있어요.
1: 제가 그 회사를 관둘 때 마음이 막 길게 보진 않았고, 이 음반 하나 내 거를 가지고 싶어. 이게 저한테는 꿈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관두고 사실 계속 저 음반을 내기 위한 목표로
0: 그랬군요.
1: 달려왔던 것 같아요.
0: 목표를 이루셨군요.
1: 네,
0: 이제
1: 이뤘어요.
0: 돌아가겠네.
1: 이제 더 열심히 해봐야죠. 이거를 발판으로.

0: 미디엄 엘단님께서 하소 최고, 냄새 최애곡이에요 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정차기님께서 아유, 옷깃을 굴려가는 목소리네요. 아,
1: 감사합니다.
0: 미소님께서는 하소 미소? 자매인가?
1: 아니요.
0: 물방울이 떼구르르르 이러거든요. 한번 웃어줄 수 있어요? 어떻게
1: 에?
0: 웃어요?
1: 이렇게 웃는데요.
0: 아, 그렇게? 이렇게 웃어요?
1: 에.
0: 자, 두 번째 곡 청해 듣겠습니다. 헬프라는 곡을 하시겠다고 올려주셨거든요. 이 곡도 앨범에 들어있는 거죠?
1: 네. 두 번째 싱글로 냈던 곡이고, 그걸 리믹스해서 이번 정규에 넣었어요.
0: 리믹스한 이유가 있어요?
1: 그 싱글로 처음에 낼 때는 거의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 뭐 앞뒤로 약간 도시 소음 같은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연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0: 아니, 처음에는
1: 네 처음에 근데 두 번째 낼 때는 그냥 노래
0: 노래
1: 자체만
0: 자체만
1: 좀더
0: 집중하자.
1: 예 네, 그래서 소스도 조금씩 바꾸고
0: 그렇군요.
1: 많이 바뀌진
0: 소스를 조금 바꿨다고 하면은 컴퓨터의 힘을 빌렸나 봐요.
1: 않았어요. 뭐 피아노 톤을 좀 바꾸고 보컬은 다시 녹음을 했어요. 그냥
0: 보컬 다시
1: 저의
0: 녹음.
1: 그냥 뭔가 아쉬움 때문에.
0: 피아노를 컴퓨터로 기록을 해서 컴퓨터로 했나 보다.
1: 아니 피아노 어떤
0: 다시
1: 분
0: 쳤어요?
1: 그 쳐주신 분이 그 소스 소리 색깔을 좀 바꿔서.
0: 아, 그러니까 그 컴퓨터로 친 거지. 알겠습니다. 기타로 하나 뭐가 있나요?
1: 네네 기타로
0: 네, 기타
1: 합니다.
0: 주시고요. 근데 그 프린팅된 그 T의 그림이 멋있어요. 남자친구예요?
1: 아니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네팔을 다녀왔는데
0: 네.
1: 여행을 좋아해서
0: 네.
1: 거기 셰르파
0: 아, 셰르파.
1: 일대 처음으로 그 히말라야 등정을 한 사람 기념 티셔츠예요.
0: 그쪽에 아주 훌륭하신 분이군요.
1: 네네.
0: 역사적인
1: 그래서
0: 인물. 자, 우리는 기타를 치죠, 그러면. 그런데, 자, 기타 한번 소리 내보시고요. 카포를 댔습니다. 카포도 부럽고. 준비됐나요? 자, 이하소 헬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이하소 헬프였습니다. 마지막에 나 쳐다봤나요?
1: 아, 봤다가 다시 이렇게
0: 아,
1: 했어요.
0: 그랬어요. 깜짝 놀랐군요. YN 온 에어님께서 음색장인 하소님이다 하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예지아빠빠님께서 하소양 CD 어디서 사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 너무 귀엽고 예쁜 거 아니에요? 라고.
1: 감사합니다.
0: 어디서 사요?
1: 온라인에 검색하면은 알라딘, 구보문고 이런 데서 S24 이런 데 나옵니다.
0: 다 얘기해요. 자, 본인을 소개하는 글 중에 어떤 곡인지 모르겠지만은 냉장고라는 듀엣곡이 작업이 기억에는 많이 남는다라고
1: 아,
0: 하셨어요.
1: 네네.
0: 그 이명희 씨하고 함께 했는데 이분을 그 채소 마켓에서
1: 다 구했어요. 네.
0: 구입하신 거예요.
1: 아, 예.
0: 그거 어떻게 했다고? 그거 어떻게 되는 건데요?
1: 이게 이제 엄마와 딸의 관계를 이제 냉장고로 표현한 곡인데요. 듀엣 곡이에요.
0: 네.
1: 그래서 앞에 1절은 딸의 입장, 이제 2절은 엄마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 쓴
0: 네네.
1: 곡인데,
0: 네네.
1: 그래서 뭔가 아주 진정성 있는 어머니 또래의 목소리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0: 누군가가
1: 유명하신,
0: 필요했구나. 같이 할 사람을.
1: 네, 근데
0: 그걸 채소 마켓에서 구해요?
1: 그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올려봤는데요. 생각보다
0: 야,
1: 많은 분들이.
0: 그래요?
1: 네.
0: 녹음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1: 그러니까 이분이 뭐 가수도 아니고 그냥 제가 구인구직 올린 거 보고 연락을 주신 거라 노래를 막 아주 잘하고 그러니까 그냥 목소리가 너무 좋으셨는데
0: 네.
1: 공연장에
0: 제품의 상태는 봐야 되니까 어떤 제품인지 목소리는 올린 거구나.
1: 네, 너무 좋으셨고 그 공연장 한 켠에서 그러니까 그 제가 공연을 자주 하는 릴리 뮤직 스튜디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또 흔쾌히
0: 거기서 해봐라.
1: 왜냐면 그냥 또 전문적인 녹음실은 너무 또
0: 어렵죠.
1: 예 그렇잖아요. 저 긴장도
0: 지금
1: 되고
0: 긴장돼요? 본...
1: 아, 저 긴장돼요. 저지
0: 그래요? 오, 잘하고 계셔요.
1: 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려서 거기다가 세팅을 해놓고
0: 아, 편안하게.
1: 네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0: 얼마에 구하셨어요?
1: 5만 원.
0: 5만 원에 몇 시간?
1: 근데 좀 오래 걸렸어요.
0: 아, 그래요?
1: 한 서너 시간 걸렸 3시간 했나?
0: 기본 그 최저 시급은 드린 거네요?
1: 그러네요.
0: 최저 시급.
1: 네.
0: 악독한 업주 아니에요?
1: 근데
0: 5만 원
1: 좀,
0: 드리고.
1: 네.
0: 아,
1: 너무
0: 그랬습니다.
1: 감사하게.
0: 자, 노래 속에 일기 형식의 글이 있다고 해요.
1: 아,
0: 제가 한번
1: 네.
0: 읽어드릴게요. 무슨
1: 네네.
0: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람을 살리는 기사를 쓰고 싶었다며 친구는 술에 취한 채로 한참을 울먹였다. 이미 죽은 사람의 마지막마저도 이토록 의미 없게 만드는 사회를 바꾸고 싶었다 했다. 취한 친구를 얼른 재우고 감히 가사를 썼다. 새벽 일찍 또 튀어나가야 했던 친구를 배웅하고 감히 노래를 완성했다.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삶이겠지만 그래도 헤아려 봐줘야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사정 모르는 제3자의 괘씸한 측은지심이었다. 이게 뭐예요, 이 글이?
1: 이게 아까 불러드린 헬프라는 곡의 곡을 쓴 날의 일기이고요. 그 일기를 곡을

0: 소개하는 왜 앨범 소개란에 그대로 그냥 일기 형식으로 올렸어요.
1: 아, 그래서 이 노래가 확 떨리듯이.
0: 네.
1: 막 네. 가슴에 심금을 울리던데요.
0: 네, 이게 그 어떤 분의 이제 스스로 현장을, 그러니까 목숨을 끊으신 그 사고 소식을 그 당시에 제 친구 중에 수습 기자였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전해 듣고 둘이서 아, 너무 이런 잘 모르는 분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많이 생각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좀 감히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저는 곡을 썼던 거라 네, 그런 일기를 남겨봤습니다.
1: 알겠어요.
0: 네.
1: 그래볼게요.
0: 네. 아,
1: 이런 이야기들을 공연을 통해서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음반을
0: 네,
1: 통해서.
0: 네, 네.
1: 공연은 많이 해요?
0: 공연은 한 달에 한 번 꼴로 하는 것 같아요.
1: 그럼 자주 하는 편인 거죠?
0: 어, 더 자주 하는 분들, 동료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보통.
1: 그러면 공연장은 어떤 곳을 선택을 하세요 하게 돼요?
0: 어, 저같이 작은 이제 이런 싱어송라이터들이, 포크 싱어송라이터들이 쓰는 공간이 이제 뭐 홍대에는 언플러그드라는 곳이 있고,
1: 네.
0: 아까 녹음을 했던 릴리 뮤직 스튜디오라는 데도 네. 필동에 있고 곳곳에 좀 있는데
1: 네.
0: 제가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타고 연락이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1: 공연을 한다라고 소식을 전하세요? 아니면 우리 직접 가서 하수 씨가 가서 저 공연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기존에 항상 오시던 분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세요?
0: 공연 소식을 인스타그램으로 공지는 하는데 그러면 뭐 와주시던 분들이 오기도 하고
1: 네.
0: 아니면 단독 공연이 아닌 경우는 다른 이제 출연자분들 보러 왔다가 이제 이렇게 또 팬이 돼 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1: 그래요. 음악을 계속 들어봐야 되겠어요.
0: 아, 네.
1: 조지아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0: 네.
1: 무슨 곡이에요?
0: 제가 이제 네팔 간 것처럼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1: 조지아를 갔어요.
0: 조지아를 갔다 쓴 곡이에요.
1: 어디 조지아?
0: 그 터키 옆에 있는 나라.
1: 아, 나라 조지아?
0: 네.
1: 조지아 주가 아니고?
0: 네네.
1: 네. 악기 드십시오.
0: 네.
1: 와, 터키 옆에 좋은 데 다녀오셨네요.
0: 네.
1: 멋진 데 다녀오셨던 그런 이야기로 만든 조지아. 본인의 이야기인 거죠?
0: 이거는 제가 거기서 본 것들을 나열해서 쓴 가사예요.
1: 뭐 가사에 뭐 그쪽 지명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0: 아, 지명은 안 나옵니다.
1: 그래, 사람 이름 나와요.
0: 그건 아니에요.
1: 그럼 시작해 보시죠.
0: 네.
1: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이하서 조지아.

0: 야, 관악구에 있는 학교는 반성해라. 이런 인재를 그렇게 썩혀두고 있었다니. 아, 느낌이 존 바이즈라는 포크싱어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북유럽의 켈틱 음악 같기도 해요. 그렇죠.
1: 네.
0: 느낌이 그런 느낌으로 좀 곡을 만들기도 했나 봐요.
1: 네, 그런 음악 많이 들으면서
0: 3984님께서 오늘부터 감히 하소양 팬할랍니다. 말리지 마세요. 올해 혹성
1: 감사합니다.
0: 송년음악회에 꼭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돼요. 송년 때는 회사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생활이 힘들어서. 500의
1: 아니에요.
0: 집사님께서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름. 애기 같은 목소리의 노래 너무 좋아요. 멋져 불단께요. 짱짱.
1: 감사합니다.
0: 재밌었어요?
1: 네, 너무 재밌었어요.
0: 어땠어요? 본인이 신청하고 왔는데 목적을 다 이뤘나요?
1: 아, 너무 좋았습니다.
0: 그래요. 멋진 소식 기대할게요. 공연 소식 하나 최근에 이제 앞으로 준비된 거 있어요?
1: 제가 이제 여행을 또 길게 가게 돼가지고, 아직은 없는데,
0: 앞으로 40초 얘기해봐요.
1: 네, 11월쯤에 돌아오면 그때 잡히지 않을까. 인스타그램으로 또 나오면 공지를.
0: 싱어촌장은 어떤 팀이라고요?
1: 가사가 너무 훌륭한.
0: 그리고 뉴에이지 팀이랑 뉴에이지들과 같이 할수 있는 팀.
1: 너무 좋은.
0: 저도 응원할게요.
1: 아, 감사합니다.
0: 만나서 반가웠어요.
1: 네.
0: 하소영이었고요.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천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0: 혹시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0: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0: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TBS 교통정보
3: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중랑교 부근 3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발생해서 이곳을 앞두고 정체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천호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이제 막 끝났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뒤로 마포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정체인데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종암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이 작업 영향으로 내부순환도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정릉램프부터 종암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해대교 3차로에서 계속되고 있는 작업 때문에 뒤로 서평댁부터 5km 구간 정체고 반대편 서울 쪽으로 광명역 부근 5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TBS 정원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경찰의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 개혁 의지를 밝히면서도 해당 사건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졌다며 보안수사권 존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도 대통령도 한마음이라며 경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것은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국민 주권의 원칙 하에 검찰도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 과잉 금지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지난 13일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검사를 경찰 수사 결과에 종속시켜 형사사법상 견제 통제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기능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일군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배추 재배에 사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 24일 이후 이틀간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배추, 배추김치, 절임 배추와 관련해서도 모든 중국 제조업체 제품을 수거해 검사 중이며 향후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지난 20일에 이어 오늘 오전 서울 모처에서 다시 만난 오세훈 시장과 김윤덕 장관은 회동 후 취재진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다음 주 다시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 시장은 희망적인 것은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며 탄천 물재생센터 주택 공급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전국 광역시도지사들과 지방발전 전략을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민선 9기 중앙지방협력방안 보고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의 지방발전방안 보고가 이어집니다. 16개 시도지사들은 지역별 여건과 강점을 반영한 지방주도성장 성공전략을 각각 발표하며 이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토론

0: 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재개를 위해 임시 공동 해상 통로 개설과 기뢰 제거 공동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만과의 공동 성명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바드라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이 테헤란에서 만나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1도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황원찬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기다리던 맛난 음식이 도착해도 바로 먹는 게 아니죠. 기다림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잠깐 하면서 인증샷을 꼭 찍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예.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이 빠듯해도 긴 줄을 기다려서 그 인증 스팟에 딱 가서 꼭 사진 한 장을 남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수가 그렇죠, 이제는. 자, 눈과 마음에 담는 걸로는 정말 부족한 걸까? 예전엔 다 그랬을 텐데 따져보면 또 막상 그렇게 찍은 사진을 다시 꺼내서 본 기억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눈앞에 보이는 예쁜 장면을 오랫동안 충분히 눈에 담아두고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던 그때가 우리 기억 속에 더 오래 저장되는 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한 소설가 한 분이 이런 구절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진과 그림이 굳이 없어도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 그 아름다운 광경이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 자, 여러분도 거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해라고 느껴보는 순간 있으실 겁니다.

0: 8월 19일 수요일 정오의 티오로즈 변상욱 씨입니다. 오늘도 함께를 대화를 나누고픈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 추천 전매추 코너와 점심에 곁들일 문화 시사 이슈 준비했습니다. 수요일 전매추는 믿고 듣는 뉴스 브리퍼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요. 그다음 코너는 암행 언사 코너죠. 우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 의심스러운 언론들을 다시 한번 암행 감찰하는 암행 언사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대체 왜 기사의 제목은 다 논란으로 시작하는가 이런 겁니다. 이어지는 3부는 여야 대변인의 썰전 동상 이변입니다. 오늘은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전국을 달구는 이슈들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전매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함께 대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를 추천해드립니다. 점매추
1: 함께 대화 나누고픈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 추천. 오늘은 정상근

0: 기자의 브리핑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첫 번째 점심 대화 메뉴의 키워드는 뭡니까?
2: 네, 결국은 구속입니다.
0: 결국은 구속. 제 마음속에 구속시킨 사람이, 구속시키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좀.
2: 아유, 엄청나죠.
0: 감이 안 잡히네. 네.
2: 자. 과연 누구일까?
0: 아, 네. 아마도 장미란 씨 실종 사건, 그 허위로 종결해버린 그 경찰관. 아침에 뉴스 보니까 구속됐더라고요.
2: 맞습니다. 이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를 가족들에게는 찾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이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도 모자라서 수색 중인 동료 경찰관까지 철수시킨 이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의 부모 경장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결국은 구속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그 이 사람이 긴급 체포가 됐었거든요. 예. 이제 긴급 체포가 된 후에 이제 본인 체포가 이제 불법이라면서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를 법원이 인용해서 일시 석방이 됐었거든요. 예. 하지만 석방된 지 하루 만에 정식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도주 그리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라고 구속 사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경장은 지난달에도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허위로 또 이미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던 예. 바도 있습니다.
0: 구속 사유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한 범죄 자체가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한 거나 이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증거 인멸에 우리가 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2: 게다가 또 본인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 경찰은 이 부경장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경장은 실제로 실종자와 그때는 연락이 닿았었다. 이렇게 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뭐 연락한 흔적이 없다라는 보도는 또 이미 나왔었고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불과 2시간 만에 이 사람은 장미란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라고 또 전산에 허위 입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DNA 감정 결과 장미란 씨가 맞았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뭐 뚜렷한 타살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는 합니다만 이 전문가들은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 이 사망 원인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0: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사망 종결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사고에 대한 보고서가 옆에 뭐 첨부가 된다든가 네네. 시신을 어떻게든 뭐 가족들한테 어떻게 언제 어떻게 인계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 확인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야 이렇게 쉽게 숨기거나 이게 인멸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혼자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고 시스템 자체에 구멍이 큰 게 있는 건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겠고 그러네요.
2: 네, 이 사람이 이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력했던 그 시스템, 예. 이 실종자 추적을 위한 경찰 내부의 이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예.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라는 것이 정식 명칭입니다. 이 실종 신고가 들어온 대상자의 뭐 사진과 나이 그리고 뭐 성별 같은 기본 정보뿐 아니라 이 사람의 뭐 병원 방문 기록, 출입국 이력 좀 이런 민감한 정보도 통합 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이게 관할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경찰서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이 정보를 공유해 놔서 실종자를 좀 최대한 빨리 찾자는 취지로 만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 이 실종 사건을 등록하는 것도 그리고 등록을 취소하는 것도 경찰관 개인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이 실종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실종자가 숨지거나 아니면 실종자를 찾았을 경우 시스템상에서 간단하게 또 등록하고 또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부경장이 이를 악용해서 이 실종신고 2시간여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이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항목을 골라서 임의로 삭제를 했습니다. 예. 수사와 재판 기록이 저장되는 형사사법 포털, 그러니까 이른바 킥스와도 이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아서. 네, 이게 실종 시스템에서 삭제가 되더라도 좀 어떻게 윗선에서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0: 예. 그거 참 어렵네요. 뭐 예를 들면 문서 같으면 위에 결제 라인이 쭉 있다든가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휙 하고 지워버리면 완전히 다시 찾기도 어려운. 아무튼 문제는 경찰 조직 자체가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으면 이런 일이 생기냐 이런 비판인데 네네. 대통령도 질타를 했습니다.
2: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제주경찰의 부실 대응 또 조직 기강 해이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네.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며 총리실 직속으로 강력한 경찰개혁기구를 신속히 구성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 조직의 이 구조적 모순을 뜯어고치고 또 현장 대응 매뉴얼과 또 시스템 전반을 제공

0: 검토하는 이태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경찰관 개인이 임의로 이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과장의 승인으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보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찰청은 지휘 책임을 물어서 이 최초 이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을 당시의 서장, 그리고 현재의 서장, 또 형사과장, 실종 팀장 등 제주 서부 경찰서 지휘 라인 4명을 곧바로 대기 발령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예.
1: 그냥 경찰을 취재해 본 기자의 그냥 감으로는 제주도는 외국인, 내국인, 관광객의 노동자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경찰이 다른 지역 경찰보다 오히려 더 이런 일에 있어서 치밀하고 속도감 있게 일을 해결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네.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0: 참. 너무 시스템이 뭐 곳곳에 구멍이 있다는 것이 발견돼가지고 예, 이게 정말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1: 자, 두 번째 메뉴는 뭡니까?
0: 네, 두 번째 메뉴는 회사 돈으로 사는 집입니다.
1: 아, 그러니까 법인 돈인데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회사가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사적인 용도로 쓰는 거죠, 이게.
0: 맞습니다. 국세청이 이 법인 명의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뒤에 사적으로 유용한 이 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 적발된 법인이 무려 50여 곳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회사 돈으로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이 세금을 탈루를 했는데 예. 이 발생한 전체 탈루액 규모가 무려 1조 9천억 원에 이른다.
1: 초 단위로 나갔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법인 주택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뭐 그 자체를 뭐 탈세 혐의로 좀 이어지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만약에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예. 혹은 다주택자 중과를 피하기 그렇죠. 위해 예. 혹은 아예 법인과 관계없는 사주 일가가 사용하기 위해 회사 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행위는 탈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1: 근데 내용을 대충 들어보니까 수법이 예전에 모르던 것도 있고 상당히 대담해지던데요.
0: 네, 대단합니다. 기가 막힌 수법들이 몇 가지 드러났는데요. 예. 부산에 본사를 둔 한 중견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수십억 원의 회사 돈을 동원해서 서울 강남의 이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회사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장님의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님의 아들은 이 회사에서 근무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 예.
0: 아빠 회사 돈으로 이 강남 아파트에서 좀 편안한 생활을 누려왔던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기업은 그 무려 200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주택을 법인 돈으로 사들인 뒤에
1: 예.
0: 여기서 그치지 않고 회사 돈 100억 원 이상을 쏟아부어서 내부 인테리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이를 사용해 오다가 이번에 또 국세청에 적발이 됐고요. 그리고 한강뷰가 뭐 좋거나 뭐 서울 강남이나 용산 같은 곳에 자리한 이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이 고급 사택으로 제공을 하면서 평직원들에게는 비밀로 유지한 것도 있었고요. 또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본인은 다른 주택을 사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주택은 회사에 넘긴 좀 이런 부동산 투기형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곳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쓰겠다라는 핑계로 이 100억 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를 한 다음에
1: 예.
0: 오너 일가나 그 일부 임원만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직원 복지라고 했는데 그 일반 직원 대다수는 이 콘도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1: 합니다. 뻔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유학 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아버지의 회사 돈으로 뭐를 얻어가지고 그냥 유학 생활을 거기서 한다든가
0: 네.
1: 등등등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예, 또 얼마 전에 그 법인 차량도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차량, 그렇죠. 이제 고가의 회사 돈, 고가의 차량을 회사 돈으로 이렇게 리스를 한 다음에 이것을 부유층 자제가 타고 다니는 예. 또 그것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1: 그건 어떻게 보면 회사원들과 또 주주들의 이익을 갖다 횡령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건 뭐 아무튼 철저히 아무튼 빠져나갈 네. 구멍들을 막아야 됩니다.
0: 따끔하게 혼내줘야죠.
1: 네. 마지막 메뉴는 뭡니까?
0: 마지막 메뉴는 안타깝게도 못 먹는 배추입니다.
1: 예, 그 중국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배추 그 얘기겠죠.
0: 네, 이 중국 현지에서 최근 그 유해 화학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배추가 대거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 예.
0: 해당 중국 업체가 배추의 보관 기간을 늘리겠다면서 이 배추를 포름알데히드에 담궜다고 하는데요. 중국 당국은 즉각 원인 조사와 유통 차단에 나섰습니다만 중국산 배추와 김치를 대량으로 수입해서 소비하는 우리 정부 또 관련 업계에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식약처 등 방역당국은 통관 단계에서부터 이 중국산 배추와 관련 가공식품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고

0: 있고요. 혹시 모를 유해물질 유입 차단에 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이게 사실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인 게 이 포름알데히드인 건 분명합니다.
0: 맞습니다. 이 과거 인기를 끌었던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 있지 않습니까? 이 한강의 그 괴물이 포름알데히드를 먹고 그렇게 됐습니다.
1: 극본상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0: 네네. 예. 물론 뭐 영화적 장치입니다만 예. 그만큼 대표적인 발암물질, 유해물질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렇죠.
0: 이 포름알데히드는 뭐 건축자재, 뭐 소독제 등에 쓰인다고 하는데요. 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호흡기 질환 또 피부염을 유발한다고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암을 발생시키는 등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포름알데히드를 물에 녹인 것이 바로 이 포름알린이기도 합니다.
1: 네. 아무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그 배추가 어디로 갔는지 뭐 추적조사가 아직 된 건 아닙니다만은.
0: 네네.
1: 일단 시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식당 가서 김치를 어떻게 먹냐 이런 불만들도 막 나오고 있고 식당 주인들께서도 상당히 좀 뭐랄까 이게 네. 힘들어하고 계세요.
0: 맞습니다. 유탄을
1: 좀 많으시고.
0: 네, 완전히 유탄을 맞았는데요.
1: 예.
0: 이 마트나 식당에서 이 중국산 김치나 배추가 쓰였다고 하면 일단 손사래를 치는 이 중국산 김치 포비아 현상이 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1: 예.
0: 이 영세식당 주인분들은 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중국산 식재료를 써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1: 그렇죠.
0: 손님들이 좀 발길을 끊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좀 대책을 또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문제니까 먹거리 안전, 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서 좀 정부가 철저한 대책을 빨리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뭐 시민사회기관 단체 다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변상욱 쇼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0: 언론계를 암행감찰하고 날카롭게 비평하는 암행언사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장지웅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잘못된 보도 앞에 암행언사 출두요를 외칩니다. 언론 보도를 암행하며 진실을 추구하는 암행언사 장지웅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처장입니다.
0: 직책이 길어요. 주제는 오늘 더 깁니다. 언론 보도 속의 논란에 대한 논란. 이게 네. 오늘 주제인데. 근데 진짜 제목을 읽다 보면 뭐 다 논란. 탱크데이 논란, 뭐 돌려차기 논란, 압수수색 논란, 뭐 적법성 네, 논란, 많죠. 뭐 심판 무슨 무슨 뭐 접대 논란 뭐 이렇게 됩니다. 예.
1: 네, 맞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가 바로 이 논란인데요. 예. 이 포털뉴스 창을 열면 사실 우리가 연일 뭐뭐뭐 논란 이런 제목이 안 보이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에 이렇게나 논란이 될 일들이 매일 수천 건씩 이렇게 쏟아지는 게 정상일까? 또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논란이 맞긴 할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0: 예. 경험상으로는 취재가 덜 된 거는 논란으로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취재가 됐으면 쓰면 되는데
1: 맞아요.
0: 뭔지 잘 몰라.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잘 안 그려지고 안개 쏙 갖고 그러면 논란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죠. 예. 이 논란이 뭐예요 도대체 뜻이?
1: 네, 사실 그 우선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제대로 쓰고 있는지 좀 짚어봐야겠죠. 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요. 논란의 뜻을 여럿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며 다툼이라는 뜻으로 아하.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나 판단이 유보된 상태에만 논란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이죠.
0: 내란도 논란, 불법 계엄도 논란. 그래서 아 이거 문제가 있어. 그래갖고 국민적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고 헌재에서 판단이 나오고 뭐 이런 다 과정에서도 논란, 네. 논란. 뭉뚱그려갖고 보다는 경우 많단 말이죠.
1: 네, 맞습니다. 이견이 있기 어려운 사안이나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뚜렷한 사안임에도 언론이 논란이라는 표현 뒤에서 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안의 본질이 흐려지고 마치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싸움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작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논란을 너무 많이 씁니다. 라는 이 주제가 논란이 안 되려면 사실은 통계도 뽑아보고 해야 되는 건데.
1: 맞습니다.
0: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데요.
1: 네, 이 민주언론 시민이

0: 연합이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딱 30일 동안만,
1: 30일.
0: 예, 30일 동안만 포털 네이버에서 17개 주요 언론사를 대상으로 논란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보도들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이 수치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 논란 키워드의 전체 보도량은 9,074건이었습니다. 30일 동안요. 이 중에서 제목에 논란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보도는 1,612건이고요. 더 좁혀가지고 이 논란이 잘못 사용된, 부적절하게 사용된 보도를 추리니까 178건이 나왔습니다.
1: 예.
0: 이 하루 평균 6건씩은 부적절하게 논란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1: 한 기간을 딱 잡아내고 30일 기간을 잡아서 그런 겁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뭐 매일 그냥 매년이고 쏟아져 나오는 게 논란인 거죠.
0: 네,
1: 한 달에
0: 맞습니다.
1: 9,000건. 178건은 아예 논란을 쓰면 안 되는 건데 썼다. 근데
0: 네네.
1: 기준이 어떻게 분류를 하신 거예요?
0: 네, 이 실제 행위나 사실이 확인이 됐고 또 가해 피해 관계가 뚜렷하면서 혐오, 차별, 폭력 등 성격이 구체적인데도 논란이라고 보도한 경우만 좀 추려봤습니다. 그렇게 추려가지고 언론사별로도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아쉬운 점이 또더 많아졌습니다. 이 YTN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뒤이어서 KBS가 18건, 연합뉴스TV가 17건, 매일경제가 1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공영방송인 KBS나 보도전문 채널인 YTN, 연합뉴스TV가 상위권에 위치했다는 것은 모든 사안을 논란으로 보도하면서 좀 기계적 객관성을 추구하려다가 정작 보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났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YTN 30건, 연합뉴스TV 17건.
0: 17건, 네.
1: 그랬는데 24시간 뉴스 채널이니까 아무래도 뉴스 보도 자체가 많으니까 많을 수는 있는데 KBS가 18건으로 두 번째인 거는
0: 네.
1: 좀 뜻밖이긴 하네요.
0: 네.
1: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얘기한 뭐 YTN이건 연합뉴스TV이건 KBS건 공적 방송 채널이란 말입니다.
0: 네, 맞습니다.
1: 공영방송이니까 더 정확히 엄정하게 뉴스를 처리했어야 되는데 논란이라고 모호한 표현을 너무 많이 썼다라고 지목받는 거는 좀 씁쓸하네요.
0: 네, 이것을 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훨씬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데요. 최근 스타벅스의 그 탱크데이 마케팅 사건 기억하시죠? 이 5.18 민주화운동가 박종철 열사를 모욕했다는 비판 속에서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지금 두 달이 넘도록 여전히 탱크데이 논란이라고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지난 30일 기준으로 이러한 보도는 47건으로 가장 많기도 했습니다.
1: 그러면 이건 마케팅 기법상 뭐 약간 호불호의 문제, 다양성 중에 하나인 문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자칫하면
0: 네,
1: 논란이라고
0: 이게 제목이 논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1: 네.
0: 이 배재구 야구부가 광주제일고를 상대로 5.18 지역 혐오 응원을 한 사건도 이것이 혐오 발언이라고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응원 논란 이렇게 보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혐오와 폭력에 대해서 이 언론이 논란이라는 면죄부를 먼저 주고 있는 꼴이 됩니다.
1: 예. 근데 이게 이제 정치권에 가면 여야라고 하는 서로 경쟁하는 상대들이 뚜렷하게 존재하니까 어느 한쪽으로부터 괜히 욕먹기 싫으면 또 논란이라고 대충 쓰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0: 맞습니다. 이 정치권일 경우에 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보이는데 가장 최근에는 지난 8월 4일이었습니다.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했던 토론회의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진종호 의원이 돌려차기 한판 하죠. 저는 뭐 발보다 손을 잘합니다.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 사건은 희화화한 명백한 실언이었고 본인들도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YTN의 보도를 보면 여전히 이것을 돌려차기 실언 논란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1: 했다 안 했다를 가릴 수 없어서 논란이 벌어진 것처럼 들리는데 그러나 이거는 구설수, 뭐 말실수, 사건 뭐쓸 단어들이 틀림없이 있는데 그렇게 나왔군요.
0: 맞아요. 이 대한축구협회 성적대 보도를 보면 훨씬 더 심각해 보입니다.
1: 예.
0: 이게 2016년에 문체부 감사로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 최근 협회가 공식 사과문까지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언론은 지금 성적대 논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1: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감사 결과 나오고 거기에다 공식 사과문으로 죄송합니다까지 했는데
0: 네.
1: 아직도 논란.
0: 네.
1: 그러니까 본질이 흐려지는 문제가 확실히 발생하는군요, 이게.
0: 네. 결국 이 언론이 논란이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남발하고 있는 건 보도 내용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회피 전략이 아닐까? 이런
1: 예.
0: 의심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판하는 건 아니고, 언론사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논란이라고 하니까 이건 논란인 것 같아? 라는 정도의 이제 수준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이게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때는 논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0: 확인된 사실이라면 사실 혐오는 혐오 발언이다. 멱살잡이는 폭행이다. 성접대는 성접대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야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예. 또 정확한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더

0: 깊이는 취재도 언론이 해야만 하는 거고요. 예. 그래야 시민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논란을 붙이는 이런 행태가 이제는 좀 멈춰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더 깊이 더 책임감을 갖고 취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고 기사를 써야 되고 어휘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요새는 이 논란 붙이기도 귀찮은지 웬 물음표가 이렇게 제목에 많은지
0: 아 물음표가 점점점도 많죠.
1: 뭐 했나? 하고서 물음표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자기가 지금 취재해서 밝혀줘야 되는데 했나? 하고 물음표만 던지고 안에 내용은 뭐 거의 없고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자 물음표
0: 관련해서 민원연이 또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1: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수천 건씩 모니터하려면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장지웅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여야 대변인의 썰전 동상이변 전수미 더불어민당 대변인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예.
1: 김준호. 나도 이름 빼먹었다. 안녕하세요. 전수미입니다. 네.
0: 김준호 대변인은 오늘 이 프로그램 처음이시니까.
2: 처음입니다. 예,
0: 인사말을 조금 길게 해드립니다.
2: 안녕하십니까. 부산 출신이지만 서울 특별시 시민인 김준호고요. 오늘 박상수 변호사가 이제 일정 때문에 못 나오게 됐는데 제가 박상수 변호사 목까지 예. 최선을 다해서 밝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점심시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소화 잘 되시게 재밌게 잘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가 보기에는 교체될 것 같은데요. 오,
0: 박 변호사.
1: 박 변호사 떨고 있겠다.
0: 떨고 있을 것 같은데.
2: 박 변호사 변호사 뭐 충실하십시오.
0: 아주 근데 매력적인 부산 사투리가 살짝 나왔다가 그러니까. 쏙 들어가고 살짝 나왔다가 쏙 들어가고 예, 그럽니다.
2: 그렇습니다.
0: 평소에 연습을 하게 됩니까? 그래도 서울말씨 써야지 대변인도 됐는데.
2: 와이프가 예. 그러니까 호남 출신의 서울 여성이다 보니까 와이프랑 아기들이랑 대화하다 보니 서울말도 들어갔다가 호남말씨도 들어갔다가 부산말도 나왔다가 이게 또 멀티컬처럴한 또 서울의 느낌 아니겠습니까? 아유,
1: 준비된 정신이라고 네. 피하고 정신이 있는 거예요. 아유, 서울분들 많이 뽑아주세요.
0: 자, 오늘 첫 주제는 좀 무겁습니다. 아까 앞순서에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경찰이 받아놓고도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한 다음에 그냥 확 종결 처리를 해버렸다. 국민적 비난이 거셉니다. 근데 문제는 경찰을 아직은 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갖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보완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건이 벌어져서 이 국민의힘부터 얘기를 시작해 주신다면요.
2: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국무회의였나요? 발언하시면서 이제 경찰개혁 방안을 좀 마련해봐라라고 했는데 약간 유체이탈 화법이시죠. 원래 이렇게 되시는 거 다 알고 계셨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아가가지고 김진주 씨 사건. 거기에다가 이제 영화감독께서 이제 돌아가셨던 사건 그리고 이번에 장미란 씨 사건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검찰 보안수사권 얘기를 안 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안수사권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났지만 국민적으로 다들 두려움을 떨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안수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경 바로 위에 직급인 부경장, 경장이 이 사건을 암장, 쉽게 말해서 덮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은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 검찰이 들여다봐야 된다. 검사가 보안수사권을 요구해야 된다. 그리고 보안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밖에 얘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게 내년 10월이 아니 올해 10월이면은 검찰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덮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사회 제도라고 하는 게 여성, 약자, 장애인, 아동을 위해서 있는 건데 결국 피해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계속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예, 전수미 대변인.
1: 네, 먼저 장미란 선생님 사건에 대해서 되게 유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가족분들께 이제 위로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104일 만에 이제 발견되셨고, 정말 해당 경찰관이 이렇게까지 사건을 허위로 은폐하고 종결하였잖아요. 이 자체에 대해서 또이 사건 말고도 298건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 실종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생사 소재를 확인하지 않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다. 예, 그리고 사고가 나면은 직원 한명 잘라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경정부터 시작해서 뭐 팀장, 서장, 과장 그 사람들까지 모두 지휘 책임 전체를 묻는 것들이 좀 부재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이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네, 뭐 경찰의 수사권이 좀 집중이 앞으로 이제 되겠죠. 검찰 개혁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외부에서 이제 통제, 수사 품질을 어떻게 이제 검증을 할 건지 그런 시스템 구축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 보이는데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보안 수사권과는 관계가 없다. 그냥 검찰의 우리가 지금까지 검찰에게는요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보안 수사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그 권력을 독점했는데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는 거지 보안 수사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중수청이 그 기능을 이전해서 새로운 조직이 그 기능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 자체가 검찰만이 해야 되는 거냐? 검찰이 과거에 뭐전 국민이 다 아시다시피 김학의 사건. 우리 전 국민이 누가 봐도 김학의인지 다 알았는데 검찰 분들은 모르신다잖아요. 그런 눈가리가 아웅 사건은 경찰도 제19 감싸기가 있어서 문제였지만 검찰도 제19 감싸기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수사와 기소 많은 권한들이 독점이 돼 있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이 사건은 특히 5월 달에 5월 15일 날 이제 실종이 됐던 그렇죠. 그 신고가 됐는데 아시지만 저희가 법 시행은 8월 달에 됐습니다.
1: 때는
0: 예, 이게 시법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만 해도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발생한 거를 검찰의 보안 수사권과 연관시켜서 하는 건 약간 정치적으로 어폐가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1: 예. 자, 그때 그 사건을 지금에 와서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와 얽어매서 검찰의 수사를 어떻게든 부활시키려고 한다면 무리 아니겠냐는데 이 문제를 다시 논의 대상으로 담론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완강히 또 정족수로 딱 막고 있으면.
2: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안수사권이 없어지면은 이와 유사한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김남희 의원, 민주당 의원은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뭐 개혁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김남희 의원도 본인이 이제 법사위 상임위에서 법무부 차관한테 질문한 게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돼서 이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거에 대해서 대안을 좀 말해보라고 하니까 이게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해놓고 법무부 차관에게 이거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지고 뭐라고 답변이라도 좀 해보라고 했는데 옆에 앉아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웃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만 봐도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그 여성 피해자들, 아동이나 약자들 피해자가 발생할 사건이고 그다음에 경찰이 수사 인력만 하더라도 지금 약 4만 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 4만 명 중에 이 한 사람의 그러면은 이탈로 봐야 되냐? 너무 많은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 경찰 뽑기를 잘못하면은 이렇게 장미란 씨처럼 뭐 실종 사망 사건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수사가 잘 진행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경찰 시스템 자체가 담당 수사관이 사망 처리를 해버리면은 해당 시스템은 담당 수사관 말고는 다른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게 될 건데 여태까지 검찰 폐지만 하고 경찰한테 수많은 권력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정보경찰, 수사경찰 이런 식으로 모든 그 권력기관이 수사에 관련된 게 경찰에 다 집중되는데 이 견제장치를 만들지 않고 이제 와서 이거에 대해서 알아봐라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1: 검찰한테 뭘 맡기면 기득권층과 특권층한테 묻어버리는 사건들이 생기고 또 검찰 걸 다 이쪽 경찰로 옮겨놓으면은 민생에서 피해가 생긴다. 이런 게 걱정들이 양쪽에서 동시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주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철저히 조사해서 경찰의 개혁에도 신경을 좀 써야겠다는 생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이 진행되면서 또 들어보기로 하죠.
0: 네.
1: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0: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거기에 관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 사람 이 사람으로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반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민주당 신임 김민석 대표는 좀 보류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도 하고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먼저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1: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마 김민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발단은 헌법 104조 2항인데요. 거기에서는 그 대법원장이 제청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헌법기관 세 기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이 같이 해서 대법관을 임명하는 절차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종 임명하는 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제청에 대해서 임명하는 대통령에 대한 존중, 그거를 관행으로서 같이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로 되어 왔던 게 지금 그동안의 관행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서면 제청으로 해버리시고 다 그 당일날에서야 대통령도 그리고 행정부도 아, 이 사람을 추천했구나 알아버린 현상. 이건 철저히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무시한 처사라서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 또 다른 문제는 이 제청을 할 때마다 대법관에 대한 제청을 할 때마다 그 제청 추천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다시 만약에 이거 반려를 해버린다면 반려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대법관들 추천했을 때 이거는 고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거를 반려할 수도 있다라고 그때도 실제로 말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반려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반려도 국회 송보도 하지 않는다는 게 처음부터 이 추천 제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다 지금 가뜩이나 대법관 수가 줄어 없어서 많은 업무상의 부담이라든가 공백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적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데 이거를 바로 반려시켰을 때 또 다른 국민 피해가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드니까 우선은 좀 보류해보자. 그러면 다른 이걸 반려하지 않고 국민 피해가 최대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뭔지를 강구해보자는 차원에서 그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이 설명에 대해서 김 대변인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2: 제청 동의 임명이라고 하는 이제 헌법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그 절차 프로세스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제청했고 동의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이제 임명으로 가는 절차를 따르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지금 하는 얘기는 관례를 안 따랐다. 그리고 예의 없다, 버릇 없다 이거지 않습니까? 왜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대면해서 독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지 않았냐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탄핵을 얘기하는 의원들 계신 건데 중요한 게 법원 행정처장이 서영구 법사위원장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는데 대통령을 만날 수 없게 되니까 민정수석과 대화를 한 거고 민정수석은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절차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니 만날 수 없다라고 하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니 그러면은 서면으로 제청하는 방식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서영구 법사위원장이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언쟁이 오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위반한 건 없다. 대법원 측에서는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민주당이 저는 보류를 한 게 결국 그 법원 조직법 개정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를 없애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결국 법원의 인사권이나 행정 관련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입맛에 맞게 인사권하는 우리가 국회에서도 관여하겠다.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죠.
0: 네. 법원 행정처를 없애는 법원조직법 개정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1: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당론으로 정해졌다거나 뭐 그렇게 추진한다는 거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가 항상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든요. 의원총회나 그럴 때. 그런데 이런 의견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이지 그것이 당론 결정돼서 간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법원 행정처에서 하는 사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없어지면은 글쎄요. 지역 법원마다 다 행정처를 두고 별도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에 컨트롤 타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나온 얘기일 거이긴 합니다만은 대책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필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민주당 진영으로 눈길을 돌려서 요새는 페북이나 뭐 이런 걸 열면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름은 유시민 작가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 사람이 거의 뭐 당대표 경선에 나온 걸로 착각할 만큼 계속 얼굴이 뜨고 있는데 조금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너무하신 거 아닌가 불필요한 간섭을 하시는 거 아닌가 정도에서 이제는 오만한 권력자가 되어가는 듯한 나름대로 느낌을 받는다까지는 나왔는데, 자, 이재명 정부를 나름대로 1년을 겪고 나서 이제 내리는 중간평가처럼 돼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는 유 작가한테 상당히 거칠게 이제 공격이 시작되더군요.
1: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정말 여기서 아마 진보 진영 계시는 분들이라면 유시민 작가님 팬들이 아니신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 정말 그 없을 정도로 그 거대한 팬덤, 아, 존경심과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떤 사실을 말씀하시고 근거가 확실하셨고 그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설도 아, 쟨 쓴소리고 정말 이거는 민주 진영의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소리구나. 그때 그래서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받는 이제 어른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의 유시민 작가님은 굉장히 안타까운 게 논리적인 비약들이 너무 많이 점핑을 하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90도 인사하는 거 모습에 대해서도 되게 비판적인 왕정, 뭐 귀족정, 오만한 권력자, 과거는 필패, 썩은 어물전.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굉장히 자극적이면서 그 비판을 하는 건 좋은데 새로운 대안이 있냐. 그러니까 저는 책임 있는 비평이라는 것은 뭔가 이런 게 문제다. 그리고 거기 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논거가 있어야 되고 그거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니까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비판만 굉장히 선정적인 용어로 하시고 계시는 게 그럼 진짜 민주 진영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바라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정답이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그 방향으로 가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굉장히 좀 실망하시고 왜 내가 생각했던 정답, 내가 생각했던 정의, 내가 그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틀렸다. 틀렸으니까 나는 이렇게 비판한다로 지금 가시는 건지. 특히 당원들 지지 의원들이 지금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치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게 왕정이라고 하셨는데 김민석 대표를 뽑은 건 이재명 대통령님이 아니시고 당원들이시거든요. 근데 그럼 당원들이 무지성으로 그냥 김민석 대표를 뽑았냐. 그러면 이거는 당원의 지성에 대해서도 이분이 무시를 하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분노가 아니죠.
0: 무지성이라고 얘기하려다가 최고위원 뽑은 거 보니까 또 당원들이 지성이 좀 있으신 것 같다고 말은 살짝 돌리긴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그냥 정치평론가가 많으니까 그중에 한 사람 완호부댐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칩을 안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예언가, 뭐 어떨 때는 뭐 구루, 뭐 이런 거 저런 거 붙이면서 너무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바라보기에는 살짝 즐기는 마음도 있습니다.
2: 아유, 흐뭇하죠.
0: 참나.
2: 네, 국민의힘이 지금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단합된 모습으로 국정을 잘 이끌어가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의 존립 자체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양 진영의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본의 아니게 반사익으로 오르는 케이스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던 게 있는데 이제 그 자세한 거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들어가서 이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39%대로 진입했지 않습니까? 유시민 작가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진영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저주가 지금 통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봤었을 때 호남이나 중도층 그리고 진보층이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진보층이 빠진 거를 보면은 이거는 결국 민주당 내 내부에 이런 이제 이념 갈등 뭐 예속 논쟁 그리고 누가 옳냐 그러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386, 586 운동권이 민주당 내부에서 봤을 때는 15년 넘는 기간 동안 친노 친문 세력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뭐 요즘에 흔히 말하는 뉴 이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의 주류가 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구주류 입장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이게 이제 치열한 내전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는 어제 이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찬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외치긴 했습니다만 이게 그만큼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하다. 그래서 총선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내분이 최고위나 지도부 더해서 이제 그 국회의원 내부적으로도 큰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예, 38.9가 아마
2: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만은 예. 예, 첫 30대니까 이제 다들 긴장하고 어떤 여기 이제 의미를 담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뭐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 때 메시지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메시지의 뜻은 그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해석하는 각각의 집단과 공동체 안에 별도로 담겨 있는 거죠.
2: 그렇습니다. 네, 진짜로 가까운 사이는 저희 가까워요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0: 그렇습니까? 네. 야, 자, 뭐라고 덧붙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두 당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일들을 볼 때 아, 빨리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수렴해서 정책으로 바꿔주는 그 작업이 이뤄져야 될 텐데 지금 내부 일 가지고 막 정신들이 없으니까 실제로 그러면 국가적 또는 국민적 어떤 정책이나 의제들을 제대로 소화내고 있는 걸까 이제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국민의힘도 오늘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 네. 기자회견도 하신 것 같은데
2: 그렇습니다.
0: 이것도 조그만 소리로 물어봐야지 한 번 더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1: 연임할 결심하셨죠?
2: 예, 뭐 당원 주권 뭐 정당 얘기하고 예. 뭐 당협 위원장들 뭐 어떻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이제 본인 사람으로 개별 이제 당협 이제 지역을 장악한 다음에 당원들의 표로 힘으로 이제 본인이 연임을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약간 포부나 선전포고라고 볼 수 있죠.
0: 내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일단 판을 갖다가 한번 확 흔든 다음에
2: 그렇습니다.
0: 예, 틈을 좀 벌리고 예. 그 사이에다가 이제 자기 사람들을 또 자기 세력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군요. 아, 그러면 오세훈 시장, 한동훈 의원이 당협 직선제 징계 정치 막 밀고 나가고 하는 그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 메시지를 분명히 이제 내놓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국민의힘 행사에 나란히 참석도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오 시장하고 한 의원하고.
2: 그렇습니다.
0: 그럼 이 양반들이 뭔가 이렇게 뭉치는 기미가 있습니까? 하나가
2: 뭉치는 기미라기보다는 뭉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아. 쉽게 말해서 뭐 양쪽이 싸우다가도 외계인이 이제 침공하면 힘을 합쳐서 이제 무찔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친 오세훈계나 친한계가 뭐 특별히 접점이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개혁이나 쇄신해야 된다, 보수정당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집합은 있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당권파 지도부들이 당을 사실 극우정당화 만드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자꾸 당원 주권주의라고 표현은 합니다만 국민들은 그거 다 아시거든요. 이런 걸로 봤었을 때 두 사람이 충분히 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진 않길 바랍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지금 현재 본인이 걸려있는 재판들이 여기 변호사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보다는 그래도 한동훈 의원이 나아가는 방향성이 오세훈 시장과도 더 가깝기 때문에 두 분이 함께 힘을 합치고 손을 맞잡으면은 충분히 이 당권파가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0: 이제 전수미 대변인의 눈동자를 보면 벌써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잖아요. 한 사람은 시장직을 내놓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은 복당을 못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그림을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1: 적의 적은 나의 동지니까 지금 뭐 장동혁이라는 적을 두고서 이 두 분이 이제 접점이 없다고 하셔서 저는 오히려 장동혁 때문에 접점이 생겼다.
2: 그렇죠.
1: 반 장동혁 연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 하는 게 아까도 뭐 제가 막 잠깐 말했지만 연임할 결심 이미 하셨고
0: 예.
1: 판을 전체 흔들어서 아, 의원들 내면 안 됐네. 그러면 나의 힘은 당원들, 윤허개인, 구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결집시키려면 그러면 이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는 지역위원장이지만 여기는 당협위원장이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조직 제일 그 당대표가 하고 싶은 건 조직 장악이에요. 자기 사람 심기.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총선에서 공천 그리고 조직 장악. 하려면 당협위원장 254개 다 갈아치워야 되고. 근데 이거 본인 이름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 우리 위대하신 당원들의 주권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원 주권보다는 당권 주권.
0: 그러니까 당권 주권. 예,
1: 장동혁 개인의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주권 행사를 당원의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반연대로서 오세훈과 다른 분들이 그럼요. 뭉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0: 그 뭐 자세한 얘기들은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치고 하나만 살짝 붙인다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지도부가 살짝 사퇴를 해버렸는데 그러면 혹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나 한동훈, 뭐 오세훈 이런 지도자들과 뭔가 묶이는 가능성이 있나? 혹시 들으신 얘기 있습니까?
2: 아니요. 이게 사실 오늘 사퇴한 지도부에 전화해서 취재를 하는 건 사실 결례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이라고 하는 세 정치인이 지향하는 정치적 방향성은 다들 비슷합니다. 다만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 때 지방의회 의석 단 한 석을 얻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개혁신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평가가 얼추 마무리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20석 정도 얻었고요. 정의당도 6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은 원내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한 석을 얻었다라고 했었을 때 이준석 대표를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만 이게 국민들이 봤었을 때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이 합쳤을 때 그만큼의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냐. 그다음에 이제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나온 게 뭐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뭐 언쟁이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불거졌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보수 통합과 뭐 개혁 보수가 함께 힘을 합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0: 좀 더?
2: 전순미 대변인께서 민주당 출신이신데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너무 공감되게 잘하셔서
0: 따로 듣게 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CBS 교통정보.
1: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동탄터널 안에서는 사고가 있었고요. 처리 작업 이제 막 끝났습니다. 여파 때문에 뒤로 동탄분기점부터 정체고요. 서울 시구간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남동나들목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해대교 3차로에서 계속되고 있는 작업 때문에 뒤로 서평택부터 3km 구간 막힙니다. 서울시내 테헤란로 포스코 사거리에서 설릉역 쪽으로 해성빌딩 앞은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는 집회 준비 관계로 하위 2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성산대교부터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황원찬입니다. 일본의 한 회사에서는요, 자기 회사에 입사지원서 냈다가 떨어진 사람들한테 택배를 보낸다고 그래요. 그 택배 상자에는 지원해줘서 고맙지만 아쉽게도 탈락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짧은 편지와 함께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몇 개가 선물로 들어있답니다. 아, 늘 차가운 문자로 불합격 소식만 전해드렸던 지원자들, 이 짧은 편지와 자그마한 선물에 당연히 큰 감동이 밀려왔겠죠. 상처가 될 수 있는 통보를 자그마한 기쁨으로 바꿔준 그런 배려, 그런 센스 참 돋보입니다. 이렇게 작지만 진심을 담은 배려들로 우리 세상이 가득 차길 바라면서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회사, 기대했던 소망 여기에서 잠시 탈락한 모든 지원자들의 인생길이 앞으로는 꽃길로 쫙 펼쳐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전효진 PD가 이 곡을 선곡했대요. 특히 취준생 여러분들 머니특별시 듣고 계시다면 한번더 힘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네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눠보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들도 많이 많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든든하게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려야죠. 수요일에 경제 버팀목 나의 머니 오렌지 나무 재무 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과 구도현 팀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예, 부산 사나이들. 예. 저기 부산 가끔 올라오실 때마다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 부산보다 요즘 서울이 더 덥나요?
1: 습도가 지금 오늘 유난히 좀 높은 것 같고요. 뭐
0: 예.
1: 기온은 그럼 아직까지 비슷한 것
0: 아,
1: 같습니다.
0: 비슷해요. 예. 야, 이게 저 격세지감이 이런 데서도 느껴지는 게 예전엔 예? 부산은 뭐 겨울은 말할 것도 없고 여름 되면 야 한여름 한여름 부산 부산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거의 별반 차이가 없다. 예, 심지어는 몇주 전만 해도 서울이 더 더운 것 같아요. 이러고 이제 등장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쪼록 모두 모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 저희 오늘 방송 열면서 배려란 생각을 한번더 해보게 된 얘기였어요. 근데 두분 항상 나오실 때, 여기 오실 때부터, 올라오실 때부터, 이제 뭐, 이것저것 간식 같은 것도 막 갖고 오시고, 예. 제작진들에 대한 배려가, 참,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만, 예. 특히나 더, 두 팀장님들이, 부산 사나이들의 배려가 넘쳐난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아니, 반대로 두 분은, 최근에 이런 기억이 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배려를 받았던, 뭐 크고 작은 배려가 떠오르는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1: 네, 뭐, 저는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을 좀 만나러 다니니까, 그, 건강 관리에 좀 신경 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건강과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챙겨주시는 편이거든요.
0: 예. 현물로.
1: 네네, 현물로.
0: 예.
1: 네, 뭐, 그럴 때는, 이제, 그래도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또 주변에서 이제, 나를 챙겨주시는구나라는, 이제, 마음을 받을 때,
0: 예.
1: 네, 뿌듯함도 느끼고, 네, 이 일에 대한 보람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0: 뭐 자그마한 음식 하나라도 이렇게 오고 가면서 또 배려와 정이
1: 그렇죠.
0: 쌓이는 거죠.
1: 그게 꼭뭐 고가의 선물이 아니라도,
0: 그러니까.
1: 네네.
0: 좋네요. 그죠. 구 팀장님은요?
2: 네, 저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배려들을 조금 많이 느끼려고 하는데요.
0: 예.
2: 뭐 엘리베이터를 잡아준다거나 문 다들 닫힐 때 끝까지
0: 아유,
2: 잡아준다거나
0: 좋다.
2: 그리고 다른 차를 탔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데 에어컨이 먼저 틀어져 있다 놓던지 그리고 겨울에는
0: 네.
2: 이 엉덩이 히터라고 하죠. 이 엉뜨.
0: 엉따.
2: 네, 이거에 그럴 때 아주 인류애를 느끼거든요.
0: 어머나.
2: 네, 그래서 이 배려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0: 예.
2: 항상 이 배려를 받을 때마다 이게 권리가 아니니
0: 아,
2: 항상
0: 그렇죠.
2: 감사하고
0: 맞아, 맞아.
2: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항상 저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멋지십니다. 예. 우리 서로서로 만나는 요 작은 관계에서 느껴지는 배려가 전체 인류애로까지
2: 네.
0: 확장되는 순간이 참 많죠. 예. 우리도 받는 만큼 또 그런 걸 많이 나누면서 살아야 될것 같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네요. 자,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상식.

저축, 보험, 재무설계 다 좋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부담 없이 나눠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말머리 달아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송 시간에도 상담 신청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멀리에서 이 두 분이 말 타고 오는 소리 들리시죠?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1: 최동기,
2: 구도현의
1: 마 이게 돈이다.
0: 이야, 예, 저먼 부산에서 말을 타고 달려오신 것 같은 느낌에. 최동기 본부장님과 구도현 팀장님이 함께하는 마 이게 돈이다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귀 쫑긋하시겠네요. 마트 같은 데 가봐도 요즘 한숨 많이 나옵니다. 라면, 뭐 즉석밥, 또 음료, 우리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먹을거리,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올라가고 있어요. 고물가 시대에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오늘 그런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1: 네, 뭐 실제 요즘 뭐 식당이나 마트 갈 때 만 원짜리 한 장 들고 가면 사실 크게 이제 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왜 이렇게 고물가 시대가 되었나라고 이제 한번 원인을 좀 찾아봤더니 네. 중동 지역의 갈등으로 이제 국제 유가가 좀 들썩이면서 페트병이나 포장용 비닐의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이제 정달아 좀 뛰고 있는 것이 물가 인상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나프타로 만드는 합성 수지는 이제 페트병 그리고 라벨, 즉석밥 용기 등 대부분 제품군에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이제 부추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예. 지난달인 7월 15일 기준 나프타 가격은 1톤당 840달러로 작년 7월 평균보다 대략 한 44% 정도나 치솟았습니다.
0: 그렇군요. 환율 걱정도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 원달러 환율 참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수입 원재료 많이 써야 되는 식품업계 더 힘들어졌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이 식품업계는 수입 원재료 비중이 높은 만큼 환율 변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죠. 지금은 이 1300원대 후반과 한 1400원 초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달 초만 하더라도 1500원대를 넘나들면서 수입 비용 부담이 훅 커진 데다 예. 이 고유가로 물류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가격 인상 압박이 한층 더 심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고물가 시대 점심값이라도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들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예. 아까 뭐 만 원 한 장 들고 뭐 마트 장 보러 가기 뭐 무섭다. 제대로 장 볼 수도 없다. 최동기 본부장님 얘기하셨는데 점심도 그래요. 요즘 뭐 웬만한 메뉴들이 다 만 원 넘어가고 그러니까 짜장면 한 그릇도 만 원 넘는 곳이 많더라고요.
1: 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500원에 사 먹었었는데
0: 언제 저 얘기를 하시려고
1: 만 원으로도 네. 이제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기가 좀 힘든 맞아요. 세대가 되었죠.
0: 예.
1: 자, 이럴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거지 맵입니다.
0: 뭐라고요?
1: 거지 맵이라고 있는데.
0: 거지 맵?
1: 네, 맞습니다. 이 거지 맵은 이제 1만 원 이하의 메뉴를 갖춘 가성비 식당을 한 곳에 모아놓은 온라인 지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용자들이 이제 식당을 직접 등록하고요. 후기도 예. 남길 수 있어서 저렴한 한 끼를 찾는 분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죠.
0: 그렇구나.
1: 매번 이제 비싼 밥값이 좀 고민이라면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식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맵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약간 이제 어감, 뉘앙스가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알짜 정보가 담겨 있는 거지 맵 예, 이런 것도 있군요. 또 다른 방법 어떤 게 있습니까?
2: 네, 이 통신사에서 받은 무료 증정 쿠폰이나 카페 적립 쿠폰 등을 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0: 예.
2: 이 지난달 한 통신사가 냉면 무료 쿠폰을 뿌리자 온라인에서는 아 이거 1,000원에 팝니다 이런 걸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쿠폰을 소비하기 위해 일부러 해당 매장을 찾는 분이라면
0: 예.
2: 이 온라인에서 판매 후 현금화하는 것 요거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0: 뭐 크게

0: 막 이걸로 내가 떼돈을 벌어버리라 이런 게 아니고 소소하지만 나는 이제 갈 일이 없거나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이런 무료 쿠폰이 생겼다 그러면 이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추천을 해주셨어요. 요즘 SNS에 그런 사진, 그런 인증글들 인기더라고요. 그 일주일치 식사를 냉장고에 미리미리 싸서 준비해 두고 이걸로 이제 도시락 겸 해서 가져가면서 바깥을 아끼는 그런 것들 많이 네. 보셨죠?
1: 네. 네, 그렇죠. 이런 걸 그 밀프랩이라고 하거든요.
0: 예?
1: 이 밀프랩은 하루나 아니면 일주일치 식사를 미리 준비해 두는 걸 말하는데요. 일주일에 이틀만 도시락을 싸도 이 한 달 식비를 한 2-3만 원가량은 아끼는 셈이니까
0: 예.
1: 이 도시락 레시피 활용해서 밀프랩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외식이나 간식 소비를 줄여서 이 지출 절감도 가능하겠습니다.
0: 예. 요런 얘기를 또 굳이 꺼낸 이유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예, 저희 그 재무 전문가로 모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이 두 분이 이 부산 사나이들이 예, 놀랍게도는 아닌가 요리에도 일가견이 있으시대요. 이 밀프랩 같은 거 요즘 유행이니까 이거 직접 준비하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2: 네, 뭐 저는 이제 대기업의 힘을 빌어서 이제 뭐 컵라면이나
0: 예.
2: 네, 컵밥 이런 것들을 자주 활용하는데
0: 예.
2: 그 앞에 앉아 있는 구도현 팀장 같은 경우는
0: 네.
2: 제가 봤을 때 정말 밀프랩 준비를 잘하는 대표적인 일인. 네, 매일 싸우는 도시락을 보면은 예. 정말 구성 알차게 잘 준비해서 오고 있거든요.
0: 실제로 도시락을 싸우신 거죠?
2: 네, 실제로 이제 매일매일 다른 반찬을 준비해서 잘
0: 멋지다.
2: 싸우던데
0: 예.
2: 이렇게 구도현 팀장처럼 도시락 레시피를 좀 참고해서 직접 도시락 밀프랩을 준비하시게 되면
0: 예.
2: 만 원 안팎의 점심 한 끼를 이제 재료비 5천 원대로 해결할 수 있으니 꽤 많은 지출을 좀 줄일 수 있겠죠.
0: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내가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한 달 매달 이제 식 재료비 또 식 음료비 조절하는 것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은 이제 운동하면서도 돈 버는 그런 세상이 됐다던데 이건 또 무슨 어떤 얘기예요?
1: 네, 맞습니다. 이 걸음수나 퀴즈 풀고 그리고 이 출석 체크 등으로 포인트를 쌓는 앱테크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손목 닥터 9988이
0: 그런
1: 대표적인
0: 거?
1: 거죠.
0: 예, 예.
1: 네,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서울페이로 바꿀 수 있는 100포인트를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루 500원, 1,000원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모아도 한 달이면 2만 원 넘게 쌓이게 됩니다.
0: 그렇죠. 아, 말씀해 주신 손목 닥터 9988 맞아요. 저희도 홍보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진짜 내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덤으로 포인트를 준다니까 이거는 뭐 일석이조죠. 이런 것들 잘 좀 기록해 두셨다가 기억해 두셨다가 하나하나 실천해 가시면 뭐 매번 한 끼 밥값 이상 나오겠네요.
2: 네, 뭐 힘들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쌓인 돈을 재테크에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푼돈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적을 좀 맛보실 수 있을 텐데
0: 예.
2: 푼돈 없이 목돈 절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푼돈이 새어나가면 자산을 모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0: 예.
2: 그래서 지금이라도 새나가는 생활비나 보험료 등을 잘 점검하셔서 힘든 이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짓맵부터 쿠폰 재테크, 밀프랩, 각종 앱테크까지. 또 그 말씀 듣는 사이에 밖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SNS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군요. 막 집밥, 버거, 비빔밥 밀프랩도 있고 예, 다이어트 밀프랩, 각종 도시락 밀프랩들이 와 요즘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네요. 예, 이런 거 뭐 참고하셔서 내 상황에 맞춰서 한번 실제로 도전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알려드린 방법들만 잘 챙기셔도 고물가 시대 지갑 사정 한결 나아지시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마 이게 돈이다. 예, 오늘 아주 유익한 정보들 함께 했네요. 얼마 전에 저희 그 TBS 시청자위원회가 열려서 우리 시청자위원들이 또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는데 머니 특별시 그중에서도 마 이게 돈이다 이 코너를 아주 유익하게 들으신다는 분들이 많으셨대요. 네, 실용적이고 실제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칭찬의 의견들이 있었다고 예. 이 두 분들 한 번 더 어깨 들썩들썩 으쓱으쓱하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조언이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로 함께 건너가시죠.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우리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해드리고 심폐소생까지 해드리는 시간.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릴 때마다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직접 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로 함께 가보시죠.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달콤한 말에 혹해서 보험이나 저축 상품에 가입을 했다간 나중에 경제 충치로 고생할 수 있다 입니다. 수십억 보장이다, 비과세다, 혹하기 전에 이제 반드시 좀 따져봐야 될 게 있죠. 수십억 원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쌓여있는 돈인지, 치료비 보험금이 왜 처음부터 비과세인지, 그리고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오늘 그 기준을 좀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경제 충치란 말 처음 들어봤어요. 달콤한 말에 혹해서 경제 충치가 생기면 안 된다. 야,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오셨는데요. 자, 오늘의 청취자분의 사연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30대에는 뭐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회사 일에 이래저래 치이며 살다 보니 어느새 40대가 됐네요. 이제 뭐 몸도 예전 같지가 않고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우리 가족들한테 짐 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앞으로 노후도 좀 준비하고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도 제대로 점검해야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보험회사에 들어갔다는 친척 동생이 재무설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2: 와, 따마 우리 동생 인물이 훤해졌다. 이게 얼마만이고? 와, 이 양복 쫙 빼입으니까 막, 와, 몰라보겠대.
1: 뭐, 해임은 세월의 풍파를 얼굴에 뭐 정통으로 맞았나? 뭐 힘든 일 있었나?
2: 아니, 너무 솔직한 거 아이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0: 솔직히, 동생의 팩트 폭행, 예, 겉으론 웃었지만 속마음은 그냥 집에 갈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보험 상품 소개해준다 캐가 온 건데, 꼭 참고,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했죠.
1: 아, 한번 보자. 햄 월 보험료가 16만 원에 암진단비 6천만 원. 뭐 뇌하고 심장은 뭐 2천만 원씩 들어있네. 내가 추천하는 보험은 치료비도 받을 수 있고 2천만 원, 5천만 원이 아니고 수십억 받을 수 있다.
2: 뭐? 수십억 원? 아, 근데 이 그래 보장 많고 뭐 좋은 거 누가 모르나. 근데 내는 이 보험료 더 낼 여유가 없다 지금.
1: 아이고, 보험료 비싸면 내 추천도 안 한다. 지금 내는 것도 반값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고 수십억 받아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2: 진짜가?
0: 어이구야, 솔직히 혹하더라고요. 수십억 원 비과세, 그 말도 혹하고 지금 내는 보험료 반값에 더 좋은 보장 받을 수 있다는 말도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몇 년 동안 유지해온 보험을 섣불리 해지했다가 이 낭패보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동생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고요. 자, 지금 가입된 보험 정말 바꿔야 되는 건지 우리 전문가님들 냉정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이소. 네, 오늘의 긴급출동 머니 119 대구광역시에 사시는 40대 남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보험 설계 일을 이제 시작하신 친척 동생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살짝 이제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훅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보험 쪽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기 시작하시면서부터는 혹하셨어요. 치료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 권유 받으셨는데. 이 보험이 보장한도 다 합치면 뭐 수십억 원이 넘는다. 예. 이렇게 또 권유를 하셨으니까. 이게 다 비과세 통장이나 마찬가지니까 가입 안 하면 절대 손해다. 이런 말씀까지 들으셨다고 해요. 뭐 솔깃한 내용들인데요.
1: 네, 뭐 실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최근 이제 각종 주요 치료비 보장 가입을 유도하면서 종종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0: 아, 네.
1: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땐 이 말이 갖고 있는 문제 한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0: 예.
1: 그 첫 번째가 이게 수십억 원이라는 숫자는 보장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한

0: 통계일 뿐이지 실제 쌓여 있는 돈이 아니라는 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과세 통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세법상 근거가 없는 이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설명이라는 거죠.
1: 예. 실제 비과세 저축 상품에 지금 내가 가입하고 있는 게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혼란과 오해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럼 보험에서 말하는 비과세는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2: 네, 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은 저축성 보험에서 발생한 보험 차익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데요.
1: 예.
2: 이 목돈을 넣고 굴려서 이자가 붙는 구조의 상품에서 그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아무 저축성 보험이나 다 포함이 되는 건 아니고 비과세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겠습니다.
1: 예. 충족해야 될 비과세 조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걸까요?
0: 네, 월 적립식 보험 같은 경우는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 이상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를 하셔야 되며 1인당 전 금융기관 합산해서 월 납입액이 150만 원 이하, 연간 1,800만 원 이하여야지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월 적립식 말고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일시납 보험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유지를 하셔야 되고 1인당 전 금융기관 합산 총 납입액 1억 원 이하여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종신형 연금 같은 경우는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만 수령을 하는 등 네, 별도의 요건 충족이 되어야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런 조건들이 많이 따라붙네요. 근데 그런 조건이 해당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2: 네, 일단 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이 초과분만 과세되는 게 아니라 상품에 따라 이 계약 전체 보험 차익이 과세로 전환될 수 있어서 이 특히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1: 이런 조건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꼭 이 조건을 지키셔야 된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그런 걸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오늘 사연으로 만나본 우리 청취자분이 얘기하신 치료비 보장하는 보험.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2: 네,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이 애초에 저축성 보험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치료비, 진단비, 실손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은 보험업 감독 규정상 이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1: 예?
2: 이 저축성 보험 비과세 규정은 보장성 보험에는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1: 예. 그러니까 치료비나 진단비 보장하는 상품은 저축성 보험 비과세 규정 자체가 적용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셨는데 그 다음은 어떤 걸까요?
0: 네, 두 번째로 이제 치료비로 받는 보험금은 애초에 소득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소득이어야지 소득세를 납부를 하는데 치료비 자체는 이제 소득이 아니니 세금을 낼 이유가 없죠.
1: 예.
0: 네, 실제 치료비나 진단비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손해를 보전해 주는 성격이라서 원래부터 이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1: 예.
0: 자, 이 말 쉽게 얘기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낼 세금 자체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1: 네.
0: 이걸 마치 이게 뭐 특별한 절세 상품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1: 예.
0: 당연히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보다 정말 큰 혜택을 받는 것이구나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1: 그러네요. 그러네요.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받는 보험금은 소득이 아닌데 그러니까 소득세 낼 이유가 처음부터 없는데 이걸 이제 비과세라는 말로 포장이 됐던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 보장 한도와 실제 자산을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수십억 원 비과세 통장이란 말은 마치 이 수십억 원의 돈이 쌓이거나 아니면 인출 가능한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특정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이 여러 특약 보장 금액을 단순히 합산한 숫자일 뿐이거든요.
1: 예.
2: 이 저축이 아니라 위험 보장이기 때문에 해지 시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원금보다 적을 수는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듣다 보니까 아니 비과세라고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왜 이런 말을 강조하면서 보험 가입을 권유했을까요?
0: 네, 우리가 이제 보장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자산을 만드는데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더 혹할 수밖에 없는데
1: 예.
0: 이게 최근 보험사들이 이런 보장을 세분하면서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1: 음흠.
0: 각종 주요 치료비 한도를 막 수십억 원까지 올려놨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 보장만 가입하면 정말 수십억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게 말이죠.
1: 음흠.
0: 보험료는 뭐 몇만 원인데 수십억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야, 그런데 이게 다 자산이 되고 비과세가 된다?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선 혹할 수밖에 없겠죠.
1: 그러네요.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른다면 정말 귀가 팔랑팔랑 하면서 바로 가입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님은 암 진단비 5천만 원, 뇌 심장 질환 진단비 3천만 원 보장되는 보험을 12만 원 정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절반도 안 되는 보험료 내고 수십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딱 단순 비교를 해 주셨으니까 더 관심이 가셨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럼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보험 소비자가 아닌 보험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보험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수익성 없는 상품을 팔 수 있을까라고 가정을 해보면
1: 예.
2: 진단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십억 원을 보장하는데 보험료도 싸게 받고 싶고 수십억 원의 보험금도 쉽게 내어준다면 과연 이게 수익이 날까요? 이 보험을 가입할 땐 숫자만 보지 말고 그 속을 좀 다 들여다봐야겠습니다.
1: 예. 아, 오늘 사연자님 그 기존에 가입하셨던 거는 암진단비 6천만 원, 뇌심장질환 진단비 각각 2천만 원씩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이었군요. 어쨌든 이제 가입 권유 받으신 이 보험은 실제로 수십억 원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조건이 붙을 때 이 수십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0: 네, 그 청취자님이 제안받은 보장 내용을 좀 봤더니 표저항암 치료를 하면 뭐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주고 면역항암 치료를 하면 또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주고 로봇 수술을 하면 또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순환계 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혈전용해 치료를 해도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1: 예.
0: 이걸 이제 10년 동안 다 받는다라고 하면 수십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표적도 하고 면역도 하고 로봇 수술도 하고 뇌질환으로 중환자실 입원도 하고 심장질환 수술도 하고 혈전용해 치료를 10년간 매년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1: 예.
0: 그리고 복강경 수술을 하거나 일반 화학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네, 빵원입니다.
1: 아, 반대로 예, 전혀 보장이 안 되는 항목도 있는 그런 상품이었군요. 질병 진단 받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는 거는 뭐 각 환자의 상태에 따라 또 천차만별일 테고 또 의사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선택을 해서 환자에게 제시를 하는 걸 텐데 치료비 보험은 보험금 받을 확률이 어떻게 보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이게 딱 반반 정도로 결정이 나는 것 같네요.
2: 네, 그렇죠. 이 살면서 우리가 중증 질환의 진단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고 진단을 받더라도 어떤 치료를 할진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늘 청취자님처럼 고액의 숫자만 보고 기존 진단비를 해지하고 치료비만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 꽤 있거든요.
1: 예.
2: 진단비를 가입하고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 치료비를 보완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비를 포기하고 치료비만 가입하는 것은 보험이 아닌 모험이 될 수 있으니
1: 예.
2: 청취자님은 기존 진단비를 잘 유지하시고 보험료 부담이 없다면 치료비 보장을 보완하고 그게 아니라면 기존 보험만 유지할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1: 예, 오히려 그러신 게 낫겠다. 근데 진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숫자가 제일 확실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권유를 나한테도 누가 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0: 네, 뭐 이게 실제 저희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런 상품들을 가입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보장성 보험을 판매할 때 비과세를 만약에 강조한다라고 예. 한다면 이 상품 저축성 보험인지 보장성 보험인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면 비과세 저축 효과를 기대할 상품이 아니다. 보장을 봐야지 비과세는 의미 없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1: 네.
0: 그리고 이제 비과세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어떤 요건을 충족해서 비과세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만약에 답변이 모호하다면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제시된 보장 금액이 실제 적립되는 돈인지 사고 발생 시 최대 지급 한도인지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혹시 설명 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좀 뭐 미심쩍거나 이런 기분이 조금이라도 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네, 그럴 땐 또 방법이 있죠. 이 보험협회 상품 공시실이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 상품 구조를 직접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뭐 곁에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되거든요.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을 이 수십억 원 비과세 통장이라고 소개하는 건 이 사실과 다른 설명인데요. 예. 보장 한도를 이 저축액처럼 손해 보전금을 절세 혜택처럼 포장한 것이죠.
1: 예.
2: 보험 가입은 결국 이 얼마나 큰 숫자가 아니냐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보장을 따져보는 일이라는 점 이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오늘 긴급출동 머니 119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수십억 원이라는 보장 한도는 실제 쌓이는 돈이 아니라 최대 지급 한도다. 그리고 치료비 보험금은 애초에 소득이 아니니까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다. 그리고 비과세라는 말이 혹하시기 전에 이게 저축성 보험인가 보장성 보험인가 이거부터 확인하시면 좋겠다. 이런 조언들이 특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자, 혼자서는 확인해보기 힘들어요.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신청하십시오. 단문 50번, 장문 100원, 유료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0314번님은 요즘 재방송 언제 하나요? 하셨는데 예, 지금 듣고 계신 게 재방송일 수도 있겠네요. 예, 오늘 저녁 5시에 들으시면 그날 생방송 한 날 바로 당일에 저녁 5시에 요즘은 재방송으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화사의 굿바이 한 곡 들으시고요. 저희는 소비자 민원실로 여러분의 민원들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머니특별시 소비자민원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려운 경제용어에서부터 저축보험, 연금 등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샅샅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머니특별시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은 앞서 들으셨던 화사의 노래에 나오는 배우 박정민 씨와 그 궁합처럼 아주 티키타카가 잘 되고 합이 잘 맞으신 우리 부산 사나이들 최동기 본부장, 구도현 팀장 이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민원 또 여러분 보내주신 것들 잘 해결해 드려야죠. 2930번님 사연부터 보험에 가입하고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셨어요. 무릎 수술하고 거의 매해 입원 반복하기도 했고 꾸준히 통원 치료받으면서 보험금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매해 보험금 청구할 때마다 자기 부담금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던데 어떨 때는 자기 부담금을 빼고 주고 어떨 때는 본인 부담금 때문에 보험금을 못 준다는 얘기도 듣고 아주 예전에 가입한 제 실손보험은 보장이 좋다고 그래서 이 보험 하나만 믿고 있었는데 보험금이 이렇게 들쭉날쭉 나오면 불안해서 병원에 잘 못 갈 것 같아요. 제 실손보험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전문가들께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예전 실손보험이면 보험금 내 부담 거의 없이 받고 1세대 같은 경우는 뭐 자기 부담금 없이 받고 그러지 않았나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실손보험은 세대별 보장 구조가 다른데 뭐 오래전 가입한 실손보험일수록 자기 부담금이 작거나 아니면 거의 없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많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0: 예. 근데 왜 2930번님은 치료받고 보험금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 뭐 이런 설명을 드리셨을까요?
1: 네. 이제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 잘 들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내용을 허투루 들었다간 내 보험금이 없어졌다라고 이제 오해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자,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혹은 잘 나오던 보험금이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 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0: 예.
1: 자,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자기 부담금이 거의 없는 1세대 혹은 2세대 실손보험이라서 좀 안심하고 계신 분들도 오늘 내용 모르면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으니 끝까지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예, 계속 좀 겁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보험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손보험. 이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못 받는다면 이거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2: 네. 하지만 이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이 저희 얘기만 잘 듣고 미리 대처만 잘 하신다면 걱정하실 일 없으실 겁니다. 일단 실손보험에서 왜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거지를 이해하시려면 이 본인 부담금과 자기 부담금을 먼저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2930번님 아까 사연에서 들어 있었는데 본인 부담금 얘기도 나오고 자기 부담금 얘기도 나왔단 말이죠.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1: 네, 이게 완전 좀 다른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먼저 본인 부담금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릴 텐데 본인 부담금 상한제 뭐 이런 얘기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
2: 네, 이 본인 부담금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연 평균 보험료와 이 환자의 입원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거든요.
0: 예.
2: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입자를 1분위부터 10분위로 구분해서 이 숫자가 커질수록 고소득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자기가 지금 해당되는 그 상황에서 그거보다 평균 치료비가 더 많이 들었다면 부담한 그 병원비가 더 많다면 그거를 공단 측에서 대신 부담해 주는 그런 제도군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있군요. 자, 이쯤에서 퀴즈가 등장하네요. 그것도 모르냐? 퀴즈가 갑자기 나옵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병원비를 본인 부담 상한액보다 많이 지출했다면 이 초과한 병원비는 다음 날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최동기 본부장님이 본인 부담금 상한제 개념을 설명해 주신 바로 직후에 지급 시기, 청구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거 뭐 찍을 수밖에 없네요. 저도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대한 얘기는 처음 제대로 들어보는 거라 병원비를 본인 부담 상한액보다 많이 냈다면 초과한 금액은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준다고 하셨는데 요거를 다음 날 바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다음 날 바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으면 저는 좋겠는데 그건 안 되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굉장히 복잡한 자료를 모아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바로 청구해서 받지 못한다. 저는 정답 X. 맞게 찍은 거죠?
1: 네, 잘 찍어주셨는데 네. 이게 그 상한액 초과 금액은 바로 환급을 좀 받을 수가 없죠. 그 이유가 이게 소득 분위에 따라서 이제 환급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예. 건강보험공단은 제가 올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몰라요.
0: 아, 요 자료가 이제 지나고 나서 그렇죠. 나와야 되는군요.
1: 작년 소득은 아는데 아하. 올해 소득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예. 소득 수준을 확인하고 개인별 상한액을 확정한 뒤 사후 환급을 통해서 이제 보통 다음 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하. 당장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라고 해도 지금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이게 공단 측에서도 1년 단위로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야 올해 쓴 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쓰셨는지 파악이 되는군요.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본인 부담금 상한액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네. 설명을 해드려도 아니 근데 그게 도대체 그래 뭔 말인데 이게 뭘 준다라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예. 자 우리가 이제 소득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은 이 소득에 따라서 소득 분위를 1분위부터 10분위로 나누게 됩니다.
0: 된다 그러셨죠? 네,
1: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이제 뭐 10분위가 될 거고요. 돈을 작게 벌면 이제 낮은 분위인 1분위가 되겠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올해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1분위에 해당이 되었다라고 하면
0: 하위 10%.
1: 네. 이 1분위 같은 경우는 의료비를 90만 원 초과해서 쓰게 되면 그 나머지 금액을 다 환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소득 분위가 예. 1분위인데 네. 올해 병원비를 120만 원을 썼어요.
0: 예.
1: 그러면 90만 원 초과 금액인 30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고요.
0: 그렇구나.
1: 제가 만약에 올해 돈을 많이 벌어서 10분위에 해당이 되었다. 예. 그러면 843만 원을 초과해서 이제 병원비를 써야 되는데 뭐 100만 원을 썼다라고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고요.
0: 예.
1: 10분위에 해당이 되었다라고 하면 뭐 한 850만 원을 썼다.
0: 네.
1: 한 7만 원 환급을 받을 때고 1000만 원을 썼다라고 하면 이제 그 이상의 금액을 환급받는데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이제 그 정해져 있는 상한액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나는 도대체 소득이 몇 분이고 얼마 이상의 병원비를 써야 환급을 받을 수 있나가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0: 예.
1: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내 소득분이나 상한액을 좀 한번 확인하시면 내가 올해 병원을 이렇게 좀 많이 가서 병원비를 좀 많이 썼는데
0: 예.
1: 아 내년에 이 정도의 금액은 환급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게 예상 환급액 조회하기라는 것도 있거든요.
0: 아, 예상 환급액 조회도 있어요?
1: 네네. 그걸 조회해보시면 대략 이제 환급금액이랑 이런 것들을 좀 다 받으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이나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나의 소득 분위도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내년에 환급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액도 조회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군요. 이 금액을 이제 내가 속한 그 기준을 초과해서 상한액을 초과해서 의료비 쓰면 환급이 되는 건데 오늘 문제 주셨던 바로 다음 날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2: 네, 이 진료 당시에는 당해 연도 소득 분위가 확정되지 않죠. 이제 작년 소득 분위는 확정이 되는데
0: 예.
2: 올해 소득 분위가 확정이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흠. 사전급여는 최고 상한액 843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0: 예.
2: 다음에 8월경에 개인별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확정하여 사후 정산을 해서 환급 또는 환수를 하게 되는데요.
0: 네.
2: 그리고 이 본인 부담 상한제는 환자 개인별로 산정되며 가족 간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상한액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0: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제 소득에 대비해서 소득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쓰면 그 차액을 다음 달 8월쯤 환급을 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아, 황금반대까지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필요하네요.
1: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는 뭐 1세대 실손보험 가지고 있으니 병원비 걱정이 없겠지? 아, 보험료가 좀 비싸도 잘 유지해야 되겠다. 또는 아니 실손보험이 있는데 뭐 다른 보험이 꼭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잘 들어주셔야 될 텐데
0: 예.
1: 병원비를 지출하고 당장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가정경제에 얼마든지 부담을 줄 수 있겠죠.
0: 네.
1: 이 돈이 소액이라면 감당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고액이라면 가정경제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1: 실손보험만 믿고 있을 수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실손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뜻이죠?
2: 네. 이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 중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데요. 무분별한 과잉진료나 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가입 시기와 치료 항목에 따라 차등 적용되겠습니다.
0: 예. 우리 청취자분이 수술 받으시면서 매해 해마다 입원 생활을 할 때도 있으셨다 그러셨는데 그때마다 보험금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이게 이제 본인 부담금, 자기 부담금 이런 용어와 함께 설명을 드리셨는데 이런 이유들이었다.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1: 네, 이게 청취자님은 무릎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매해 입원 생활을 좀 하셨다면 사실상 병원비가 꽤 지출이 됐었겠죠. 자,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기 전에는 이제 가입하고 있던 실손보험에서 병원비 100%를 이제 돌려받았겠지만 이 금액을 딱 초과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받을 테니까 저희는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0: 그랬겠죠.
2: 네, 이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실제 손해본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거든요.
0: 예.
2: 이 지출한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으면 이는 실제 손해본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잘 지급하다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순간 보험금을 더 이상 지급받지 않는 것이지 보험 담당자에 따라 달리 보상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0: 그렇군요. 보험회사는 그 이 소비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사실을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는 겁니까?
1: 네, 이게 청취자님처럼 보험금을 좀 자주 청구하거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분들에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나 자격 확인서 요청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보고 소득 분위를 산정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부담금이 없는 실손보험은 있어도 건강보험에 가입한 대한민국 국민은 본인 부담금 상한액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0: 예.
2: 네, 이 병원비 지출은 했는데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고 건강보험 공단 환급은 다음에 8월에 이루어진다면 가정경제 현금 흐름에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 실손보험 외에 수술비나 입원일당, 간병비 등 부수적인 보장이 필요한 것이죠.
0: 네.
2: 특히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 비중증 질환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크게 늘고 있으니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오늘 청취자님처럼 보험은 있지만 보험금이 없는 좀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0: 예.
2: 그래서 미리 잘 준비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0: 그렇군요. 실손보험 얘기하다 보니까 가입 시기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 적어서 좋은 점도 있다는 건 많이 알게 되는데 실제로 내가 낸 의료비가 전부 실손보험에서 바로 나오는 건 또 아니었고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 이런 게 있어서 이걸 또 내가 해당되는 그 소득 분위에서 상한액 정해진 거를 넘어서면 실손보험금 지급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거는 일정 시간이 걸려서 보통 통상적으로는 다음에 8월에 그쯤 돌려받으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7409번님 본인 부담 상한 초과액은 제가 신청해야 돌려받는 건가요? 자동으로 환급되나요? 그러셨는데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로 자신의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시면 따로 신청을 안 해도 알아서 환급을 해 주신다 그러네요. 예, 만약에 계좌 등록이 안 됐다면 공단 측에서 안내문이 오는데 그걸

0: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예,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뭐 직접 방문 다 된다고 하니까 편한 방법으로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앞서 초등기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 앱으로 미리 조회하시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로 가셔도 그때그때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분과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원포인트 정보는 오늘 또 시간상 어시 가야 되겠네요. 최동규 본부장님과 구도현 팀장님과 여기서 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악동뮤지션의 프라이의 꿈 끝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짧게 전해드리겠네요. 오늘 방송 혹시 놓치신 분들은 오후 5시에 재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5: TBS 교통정보.
6: 오늘도 경기 북부와 강원 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도 현재 기온이 30.2도로 무척이나 덥고 습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수시로 마셔서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시각 서울 시내는 주의하실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강다리 중에 청담대교가 강남 쪽 분당수서로 쪽으로 물리는데요. 청담대교 남단부근 3차로에서 사고 났기 때문이고요. 반대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면은 곡정에서 수

차량기지까지 다시 수서지하차도 끝에서 탄천일교 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도호대교 조금 묶어 3차로에서 조금 전 사고 났고 강변북로 구리 방면 한강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리는데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 공사합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그 내가 주인 허리케인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어쩌면 여행을 떠나는 가장 편리하고 쉬운 방법은 당신이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여행 작가가 한 말인데요. 여러분은 오늘 집을 나서서 일터로 가는 동안에 차창 밖에 달라지는 풍경에 한 번이라도 눈을 돌리셨습니까? 아니면 휴대폰에 콜을 받고 계셨습니까? 출근길이 천근만근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퇴근길은 파김치가 돼서 더 무겁고요. 근데 출근길, 퇴근길을 매일 다른 여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덜 지치지 않을까요?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에 지치신 분들 계신가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진 않더라도 마음만큼은 매일매일이 여행 같은 날이 되시길, 내일이 기다려지는 새로운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꼬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강민주

허리케인 라디오에 고정 출연해주고 있는 강민주 가수의 옷가락지 듣고 왔습니다. 처서가 지난 일요일이었는데 처서 지나면 좀 선선해져야 되는데요. 아직은 좀 덥습니다. 지금도 31.7도인데 사실 처서 지난다고 뭐 바로 시원해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예. 어떤 때는 9월 내내 또 한여름 더위가 있던 여름도 있었는데 그때 비하면은 올해는 뭡니까? 저기 7월 초 이때 한번 되게 덥더니 조금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올해가. 예. 오늘 눈에 띄는 뉴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회동을 했어요. 만났어요.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요, 김 장관한테 탄천 물재생센터에 청년 주거단지를 조성해보는 계획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오 시장이 탄천 물재생센터를 검토해달라 요청한 게 핵심이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다. 가능한 빠르게 관련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기사를 봐긴 봤는데 물재생센터인데 그거를 허물고 그 자리에 아파트 지어도 되나? 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시설도 아니고 물과 관련된 센터인데. 그리고 관심 모았던 용산공원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는요. 의견 접근이 안 되고 있다고 봤다고 얘기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꼭 공급 부지가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청년이나 신혼부부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서 적극적으로 서울 시내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용산공원도 하나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김윤덕 장관은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오 시장은 국토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규제를 1.2배까지 완화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용적률을 1.2배 높여 짓게 되면 순증 물량이 늘어난다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용적률 1.2배 높이면 층수가 더 높아지겠죠. 용산공원과 관련한 이견은 여전하지만 지난주 회동과 달리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부연 설명도 했습니다. 뭔가 좀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의견을 좁혀나가고 있다. 그런 뉘앙스죠. 딴 얘기인데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뇨한 전 국회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임명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오늘 오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김민석 대표가 만찬 회동 이후에 이 대통령과 따로 시간을 가졌다. 대표가 이 대통령한테 인요한 전 의원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임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전했습니다. 김 대표의 요청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이런 기자들 질문이 나오니까 당대표가 당 내외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건의만 드린 것이다. 이렇게 대변인은 설명을 했고요. 적십자 중앙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달에 인요한 전 의원을 차기 대한적십자사 회의장으로 선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12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살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 원인데요. 행안부가 오늘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40살 미만의 청년은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100만 원 더 오른다는 거예요. 감면 대상에는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이 되고요. 시가 표준액 2억 원 이하,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보유했다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사면 생애 최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서 강남의 대형 저수가 임플란트 치과에서 8개월 사이에요. 환자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강남구가 사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 현장 점검을 하고 결과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이번 사건 계기로 현행 의료사고 정보 공유 체계에 사각지대 문제가 드러났다. 제도 개선을 정부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작년 12월 30일 날 강남구 H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환자가 숨진 데 이어서 이달 3일에도 같은 치과에서 비슷한 사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해당 치과는요, 사망 환자들의 치료 과정에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 마취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요, 이따 3부에 치과 의사 송종훈 원장이 나오는 날입니다. 예, 치과 의사계 임꺽쟁이라고 지난달에 처음 났을 때 제가 별명도 지어드렸는데, 예, 오늘 송종훈 원장, 예, 허리케인 통증 클리닉에 예, 자세한 치과 이야기 하면서 이에 대한 얘기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눈에 띄는 뉴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예,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나눔 선물 시작합니다. 돈가스 PD는 없지만 파블로 PD가 출제하는 돈가스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행복이란.

네, 돈가스 퀴즈 시작합니다. 나눔 선물 시작하는 거예요. 샵 연고일 문자창으로 돈가스 퀴즈 정답 먼저 적으시고, 두 번째는 나눔 선물 목록을 제가 소개해드릴 테니까 받고 싶은 거 하나 적으시고요. 세 번째는 나눔 선물을 받으면 누구하고 같이 하겠다. 세 가지 적어서 샵 연고일 문자로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취합이 되면 당첨자를 저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돈가스 퀴즈를 내는데 생활전선으로 나간 돈가스 PD는 얘 연락 오냐? 어? 연락도 없대요. 아, 황정호 PD, 예, 보고 싶네요. 자, 하여튼 돈가스는 없고 파블로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초등학교 역사 퀴즈로 돈가스 퀴즈를 냈네요. 오늘의 퀴즈는 요겁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장소가 어디냐? 1번 하얼빈, 2번 도쿄. 예. 잘 모르시겠다고요? 1번 쓰시면 됩니다. 1번. 네. 자, 이제 나눔 선물 24가지 중에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받고 싶은 선물 적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 성북구 월곡역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의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가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민어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에 장독대의 당아리에 김치 사각 항아리, 분당의 아탑동 마켓 사라다의 샐러드,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의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의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한 마리, 오리 요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 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 동안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돼지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마시는 커큐민 골드, 고기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꽃이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나눔 선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사장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적으실 거는 이 나눔 선물 받게 되면 누구하고 같이 하겠다 적으셔가지고 샵 연고일로 지금부터 문자 쏴주시 바랍니다. 퀴즈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초등학생 교과서에 나오는 퀴즈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장소가 어딥니까? 1번 하얼빈, 2번 도쿄. 네. 모르시겠다? 몇 번? 1번 쓰시면 정답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허리케인 라디오를 텔레비전으로 시청하시는 분 같아요. 4484님께서 제 난방 셔츠 디자인을 말씀해 주셨네. 꽃 난방이 잘 어울리시네. 그리고 다리를 왜 그렇게 떠세요? 다리 떠는 게, 아, 이게 보이는구나, 이거. 이거 좀 비치지 말어. 어? 상반신만 비춰. 알았습니다. 좀 덜 떠를게요. 자, 청취자께서 아침에 고양이만한 주의를 봤다며 신청곡으로 보내주신 노래가 있어요.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이 노래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청취자 신청곡으로 낭만고양이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눔 선물 당첨자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안중근 의사가 이또 이로부미를 쏜 장소가 어디냐. 1번 하얼빈이죠. 하얼빈. 네. 초등학교 역사 이 참고서에 보면 이렇게 기술이 돼 있어요. 1909년 10월 26일. 10일이긴 해, 이날도. 1909년 11.6 9시쯤 하얼빈역이다. 이또 이러부미가 열차에 내려서 러시아 의장대 인사를 받은 뒤에 환영객들로부터 인사를 받기 시작을 했고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가 열 걸음 정도 떨어진 거리에 왔을 때 재빨리 권총을 꺼내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탕탕탕 세 발의 총알을 맞은 이토 히로부미는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그 순간 안중근은 혹시 다른 사람을 쏘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토 히로부미 주변 인물을 향해 네 발을 더 쏘았어요. 바로 러시아 헌병들이 들이닥치면서 안중근을 체포했어요. 초등학교 역사 참고서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일곱 발을 쐈군요. 네. 야, 그랬구나. 저는 한 두 발 정도 쏘셨더니, 아유, 일곱 발을 쐈고. 자, 오늘 나눔 선물 돈가스 퀴즈 정답은 1번 하얼빈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첫 번째 당첨자는 1081번입니다. 오늘은 아내와 함께 강원도 정선으로 함께 여행을 가면서 허리케인 라디오를 잘 듣고 있습니다. 아, 지금 듣고 정선 쪽으로 여행 가시는구나. 오늘 정답은 1번이고요. 만약에 제가 채택이 된다면 냉장고 속의 항아리를 받고 싶어요. 집사람이 옆에서 웃고 있습니다. 항상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사람입니다. 아, 아주 찐 팬이신가 봐. 1081님이 아내분하고 지금 강원도 정선을 향해 가고 계시네. 네. 정선은 그 저 내국인 카지노 있는데 정선인데 거기 가시는 거 아닌가요? 아, 정선 영월 그쪽에 참 좋은데. 야. 그 영월 쪽에 가면은 그 큰 개천이 있는데. 아, 그 개천 주자 술 주자 들어가 주천. 주천강. 예. 네. 아, 주천강 참 경치 좋은 데인데요. 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앱으로 듣고 계시겠죠? 1081님 차 정선 쪽이시라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새싹 문자로 이 아, 가만 있어 봐. 1081님한테 뭘 드려야지. 파블로. 냉동 항아리. 네, 냉동 항아리 참 제가 읽어 놓고 죄송합니다. 자,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 항아리 보내드릴게요. 네. 이어서 새싹 문자 2090번님 당첨됐습니다. 1번 하얼빈이 정답이고요. 국밥 6인분을 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2090님 모자를 위해서 한우국밥이죠.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 한우국밥 6인분을 댁으로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어머님하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3496님께서는 네, 나눔 선물 받으시고 후기를 문자로 보내셨네요. 안녕하세요 최일구씨. 날씨가 오늘도 좀 덥습니다. 저는 7월 29일 날 김만희 떡볶이에 당첨된 애청자입니다. 8월 22일 날 방문해서 너무 잘 먹고 집에 가서 끓여 먹으라고 또 김만희 사장이 싸줬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 여기 김만희 떡볶이 가게 내부에서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떡볶이 드시고, 네. 그 다음에 순대도 있고, 아유, 저기, 예, 어묵탕도 있고요. 좋습니다. 아, 옆에 또 식혜도 있고. 혼자서 드시기에는 양이 많을 것 같아. 아, 그래서 나머지는 또 싸줬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예. 하여튼 맛있게 잘 드셨다니까 좋습니다. 이번에는 1700번님 당첨됐습니다. 정답 1번 하얼빈이고요. 경기도 광주의 송정동에 먹어봐 뒷고기를 받고 싶습니다. 5월 달에 결혼해서 광주에 살고 있는 딸 사위를 데리고 가서 먹고 싶습니다. 예. 1700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먹어봐 뒷고기에 2인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딸 부부 데리고 가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정선 놀러 가시는 분 전화 통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이 부릅니다. 덥시 좋은 날.

0: 진영의 더 없이 좋은 날 듣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처음으로 문자 보내는데 성공을 하셔가지고, 아, 화이팅을 외쳐서었던 62살 8102님께서, 예,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오늘도 또 보내주셨네. 네. 하하하. 오늘은 선물 안 주셔도 돼요. 어제 받았으니까요. 문자 보내는 거 계속 안 하면 잊어버릴까봐 또 해봤네요. 우리 나이에는 계속 해봐야 합니다. 말하다가도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서로 말하려고 싸워요. 잊어버리니까요. 크크크.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처럼 이 시간에 길들여진 듯 수고하세요. 어제 분당 곱창 당첨되신 분이죠. 네. 8102님. 네. 요즘은 그 AI 스마트폰으로 하는 그 AI 그거에 대한 교육 강좌도 곳곳에서 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8102님, 예, 문자는 뭐 기본이죠. 문자는 기본이고 이제 AI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어때요? 예. 새로운 또 세계가 열릴 테니까. 네, 물론 뭐 하고는 계시겠습니다만은 8102님 만세. 예,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AI에 도전하셔가지고 한번 문자도 한번 다시 보내주세요. 예. 어제 분당 양곱창 되셨으니까 오늘은 선물 안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배려심도 있으시고요. 이번에는 그 아까 노래 듣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선에 놀러가는 부부신데 남편분이죠. 1081님 지금 전화로 연결했어요. 오늘도 저 기술 감독이 여기 기술 하느라 또 전화 연결하느라 지금 뭐 1인 다역을 하고 있는데 1081님께서 전화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여보세요?
1: 아, 예, 예, 안녕하십니까?
0: 아이고, 안녕하세요. 소리 좀 들리세요? 제 목소리?
1: 아, 잘 들립니다.
0: 예. 아, 예, 됐네요, 됐네요. 예. 지금 정선을 가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1: 아, 지금 가다가, 좀 뭐, 집 아내가 화장실 급하다 해가지고, 지금, 그, 문막 위에서 들렸습니다.
0: 문막? 그랬다.
1: 예, 예.
0: 그러면은, 저기, 영동고속도로?
1: 예, 예, 예.
0: 영동고속도로, 예.
1: 예, 예, 예.
0: 정선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지금?
1: 제가, 그 전에 사북 보안에.
0: 예.
1: 거기 살았습니다. 제가 살다가.
0: 오.
1: 그럼... 여기, 올라오.

0: 온 지가 한 30년 됐는데.
1: 예.
0: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같이 한번 가는 길은 그치.
1: 저 알아요. 거기, 저도 그쪽에 한번 놀러 갔다가, 고한.
0: 예.
1: 그 옛날 그 탄광촌 거기고, 탄광 막사 또 사택들도 많이 있던데, 거기.
0: 예, 맞습니다.
1: 그러면 아, 선생님, 저 연세가 어느 정도 되세요?
0: 지금 53년생입니다.
1: 저보다 7살 형이네. 그죠? 53이시니까.
0: 예, 아유, 매일 이 시간 아주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예.
1: 고향은 어디세요?
0: 저 고향은 강원도 삼척입니다.
1: 아, 가, 맞아. 강원도 사투리야. 경상도 사투리는 아니고, 강원도 사투리.
0: 예, 예, 예.
1: 그러면 그 고안 거기서 탄부 일도 하셨어요, 그러면?
0: 아니, 저는 구석기 일했습니다.
1: 뭐를 하셨다고요?
0: 포크레인 일했습니다, 포크레인.
1: 포크레인?
0: 예, 아. 삼척 탄자라는 그 회사에서.
1: 네.
0: 예, 예.
1: 그러셨구나. 네. 아, 포크레인 예. 일을 거기서 하셨구나. 그럼 예. 포크레인으로 이제 그 탄광 주변을 뭐 이렇게 정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0: 아, 그렇죠. 그거 이제 아파트 짓고 아니면은 배수로 정리 뭐 이런 거 하면서
1: 아,
0: 거기서 10년 6개월 근무하고
1: 10년 저, 6개월. 야, 예, 꽤 오래 예, 계셨네. 예. 그러면 그때가 몇 살 때쯤이에요? 총각 때예요?
0: 아, 그때가 39살 때까지 제가 거기서 일하고 여기로 올라왔습니다.
1: 여기는 이제 서울 얘기하시는 거고?
0: 아니 안산에 올라와 살다가 지금 용인입니다.
1: 아, 안산. 안산에 계시다 또 네. 용인에 계신 거고?
0: 예예. 예.
1: 그러면 10년 6개월 거기 계셨다니까 한 28부터 39까지 거기 계셨다는 거네?
0: 그렇습니다. 예.
1: 그러면 아내분 그때 결혼했을 때예요?
0: 결혼했습니다, 그때.
1: 아, 그럼 신혼 때부터 거기 계신 거네?
0: 예, 예.
1: 예, 그리고 아내분도 뭐 가면은 거기 다 기억이 나시겠네.
0: 기억이 나는데, 그, 지금은 사북 쪽에 카지노 생겨가지고.
1: 예.
0: 라고 해서, 지금은 옛날에 사택이나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요.
1: 예.
0: 그래서 조금 새로운 것 같습니다.
1: 네. 가면은 혹시 그 옛날에 이웃들도 많이 떠났겠습니다만, 어디 뭐 연락되는 분도 있고 그래요?
0: 아, 있습니다.
1: 거기가 사실 저 선생님 제2의 고향일 거 아니에요, 그죠?
0: 예, 예.
1: 삼척에서 있다가 30대를 거기서 지내셨다는 데인데, 그럼 그분들 예, 예. 만나러 가시겠네, 오늘?
0: 그렇습니다, 예.
1: 어, 누구 만나요?
0: 동창회도 아직 하고요.
1: 동창회?
0: 네, 동창회도 하고, 회사 옛날 다니는 사람도 있고,
1: 예.
0: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많습니다. 회사
1: 아이고.
0: 갱내 생활한 사람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고.
1: 갱내라는 건 이제 탄광 안에 얘기하시는 거죠?
0: 탄광 안에 다니던 사람. 예.
1: 그런데 학교를 동창회라는 게 학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예.
1: 근데 고안에서 학교는 안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삼척에서 다니셨고.
0: 아, 삼척에서 다녔는데
1: 예.
0: 오늘 친구가 한 이제 두 명이서
1: 예.
0: 카지노 쪽에서 한번 만나자고 이랬어.
1: 아, 소주잔 하면 기울이시는구나.
0: 예, 예, 예.
1: 예 한 세, 예. 서너 분이?
0: 예, 예,
1: 예. 그럼 아내분도 다 같이 모이시고?
0: 예, 예.
1: 예. 그쪽에 가면 그 연탄구이가 유명하잖아요.
0: 아이고, 이 연탄이 유명했고, 그전에는 참 경기가, 탄광이 경기가 좋을 때는 대단했습니다.
1: 아. 지금은 가게 한두 개 정도 연탄구이 이런 거 제가 간판을 봤거든요.
0: 아, 그래, 예. 예.
1: 그 옛날에는 그 연탄구이에다 주로 돼지고기를 구워 드셨나요?
0: 돼지고기를 주로 먹으면은, 광산 그 탄 묻은 사람들이 그 뭐 씻겨 내려가고 한다고.
1: 그러니까 뭐 식도를 씻어낸다 예, 뭐 이래가지고 예. 기름기로.
0: 예, 예. 그래서 주로 삼겹살을 많이 먹어요.
1: 아, 삼겹살.
0: 예, 예.
1: 오늘은 저녁 때 어떤 메뉴를 하실 거예요?
0: 오늘은 거기 있는 친구가.
1: 예.
0: 뭐, 삼겹살 대신에 뭐 좀 좋은 걸 한다고 그랬는데.
1: 알았습니다. 아, 그.

0: 저 가면은 뭐물 좋고 산 좋잖아요. 옛날 뭐 탄광은 탄광이고 관광객
1: 예.
0: 입장에서 보면 참 좋더라고요.
1: 아, 지금 물은 깨끗합니다.
0: 그러니까
1: 예.
0: 말이에요.
1: 예.
0: 거기 어디 가면은 큰 절도 있던데. 그저 입구까지만 제가 갔다 온 적이
1: 아,
0: 있는데.
1: 정암사라고 절이 있습니다.
0: 예?
1: 정암사.
0: 정암사? 아, 맞아.
1: 예.
0: 하여튼 거기에서 이게 개천이 쭉 내려오는데 보기만 해도 말이에요. 물이 시원하고 물이 투명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1: 예, 고기도 있고, 예, 맞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저 형님 저 은퇴를 하신 거예요? 현장에서는?
1: 은퇴는 아직 안 하고요.
0: 아, 지금도 포크레인 하고 계시고?
1: 예, 아직 하고 있습니다.
0: 지금 연세가 일흔 서너 대이실 텐데.
1: 예, 일흔 넷입니다.
0: 일흔 넷.
1: 53, 4였는데.
0: 얼마나
1: 그냥,
0: 좋아.
1: 아유, 할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지.
0: 그러니까
1: 건강
0: 말이에요.
1: 때문에.
0: 지금
1: 예.
0: 포크레인 전문 기사신데, 74살 됐는데도 내가 아직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 그런 거 대단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1: 아, 제가 사실은 지금 요즘은 이 장비를 면허 취득하고 지금 나온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뭐 대학도 졸업하고 온 사람도 있고 하거든요.
0: 예.
1: 그런데 면허만 취득했다 해가지고 이게 일을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0: 그래요?
1: 예,
0: 경험이.
1: 실제 경험을 쌓아야 되고 장비 내용도 알아야 되고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한 경험을 아마 한 2년 정도? 1년, 2년 정도는 쌓아야 현장 일을 할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0: 그게 또 어떤 분은 지난번에도 저희 청취자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던 분이 계셨어요. 그 자격증만 따면 뭐 하냐. 써주는 데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1: 예, 맞습니다.
0: 정도의 경험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공간 자체가 잘안 열리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전에는 일이 많고
0: 예.
1: 장비가 숫자가 작으니까 조수라고 해가지고
0: 네.
1: 그 배우고 하는 사람들을 추가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여를 안 받고 배우면서 이렇게 경험을 쌓았는데
0: 네.
1: 지금은 현장 내에서 그렇게 그걸 안 좋아합니다. 그럼 절대.
0: 아,
1: 예.
0: 그렇구나.
1: 그래서
0: 그러다 보니까 조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잘안 열리는군요.
1: 없습니다.
0: 아,
1: 없고
0: 알겠습니다.
1: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어디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배워야 되는데
0: 네.
1: 여기 좀
0: 우리 형님은 저, 그 SBS 그런 데 보면 왜 달인 이런 거 있잖아요.
1: 예.
0: 생활의 달인.
1: 네.
0: 거기 보면 막 포크레인 기사인데 눈 감고도 뭐 달걀을 집어올리고 뭐 그런 거 하던데 그런 거할수 있어요?
1: 아, 또할수 있습니다.
0: 할수 있어요?
1: 제가 용인에서 한번 할 때에
0: 예. 네.
1: 그거 나가가지고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0: 아, 실제로 TV에도 나오시고?
1: 아니, 그건 아니고.
0: 아, 어떤 그런
1: 예.
0: 이벤트에 참여를 해보신 적이 있다.
1: 아, 이제 장비 회사에서 이제 광고하기 위해서 나가서 촬영하고 할 때, 그럴
0: 그래요.
1: 때, 예.
0: 알았습니다. 그 포크레인 하나만 더, 그 포크레인이 우리나라 것도 있고 외제도 있는데, 우리나라 차가 뭐 우리 국산차 있고 다른 나라 차 있는 것 마냥, 우리나라 어때요? 포크레인 장비는? 수준이?
1: 이제는 기술력이 많이 발전돼가지고 어느 정도는 뭐 거의 갔습니다.
0: 아, 예.
1: 일반 장비.
0: 알겠습니다. 자,
1: 예,
0: 여기까지 하고요, 형님. 예. 아내분은
1: 예.
0: 화장실 이제 갔다 오셨어요?
1: 아직 뭘 사가져오는지 아직
0: 아,
1: 못 왔습니다.
0: 그러시구나. 간식거리
1: 예.
0: 사가지고 오시겠네. 그러면 아내분 오시면은 저
1: 예.
0: 최일구하고 인터뷰했다고 좀 얘기 한마디 해주세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참 좋아합니다. 우리 집사람.
0: 아이,
1: 예.
0: 계셨으면 누님하고도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 뻔했네. 정선까지 얼마 남았어요?
1: 지금, 아마 2시간
0: 2시간?
1: 정도
0: 네,
1: 가요.
0: 뭐두 분이 얘기하면서 가면 금방 가겠네, 뭐. 예.
1: 예.
0: 알았어요. 저 형님 잘 다녀오시고 뭐 1박 하시겠네요, 그죠? 예.
1: 예.
0: 좋아하는 노래 신청해 달라는데, 저 파블로 PD가.
1: 아, 고맙소. 조항조의 고맙소. 한번 들려줬으면
0: 그거
1: 좋겠네요.
0: 어제도 했는데. 아니, 그러지 말고,
1: 그래요?
0: 파블로 PD.

0: 자기가 손사래를 치는데 그러지 말고 옆에 네. 저 아내분 이제 간식 사갖고 차에 오시니까 그냥 틀어드려. 네. 어? 아, 틀어드리겠대요. 저 아내분 아니, 오시면은
1: 예.
0: 어, 이거 내가 신청한 노래야. 여보 사랑해 하면서 조항조에 예. 고맙소. 지금 나갑니다. 예. 자, 잘 다녀오세요.
1: 예, 7시 한시 감사합니다.
0: 아, 형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포크레인 전문 형님의 신청곡. 조항조가 부릅니다.

네, 30대 10년 세월을 온전히 보냈던 정선, 고환, 사북, 유족에 그러니까 30대, 40살쯤 오셨으니까 한 30년 만에 가시나 봐요. 네. 하여튼 정선 잘 다녀오십시오. 조왕조에 고맙소. 지금 저 아주머니 옆에 타셨나 모르겠네. 자랑 좀 하셨어요, 형님? 자, 조항조 씨, 참, 노래 잘합니다. 고맙소. 아, 어제 제가 여기 저 상암동에 보컬, 시종음악학원에 보컬 레슨 1시간 받으러 갔잖아요. 아.

노래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조항조 씨 같은 저런 미성. 아,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가수 하는 거죠, 뭐. 1232님께서 또 산들따라님께서 아까 그 정선의 30년 만에 방문하는 청취자님, 형님하고 뭐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옛날 얘기 좀 했더니 이런 문자들을 보냈어요. 1232님이 최일구 씨의 옛 추억이 그려지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산들따라님은 정선에 가면은 덕산기 계곡 화암약수가 최고죠. 네. 정선 저 한번 가봤는데 덕산기 계곡하고 화암약수는 못 가본 것 같은데. 아, 하여튼 뭐 정선 좋습니다. 자, 오늘 저 2부 끝곡으로는요, 3449님의 신청곡으로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해바라기의 노래인데 사랑으로 예, 이 노래 들려드릴 거고요.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3부에서는 통증 클리닉 합니다. 오늘은 치과 원장님이죠. 네. 송중은 원장님. 예, 여기 저 턱에 턱수염도 있고 구렛나루도 있고 임꺽정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임꺽정 의사라고 제가 애칭을 붙여드렸는데 두 번째 오늘 출연해서 여러분들의 치과 상담 성심성의껏 해주실 거예요. 상담 원하는 분들 지금부터 치과 관련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녀 가수 풍금 씨도 보조 MC로 출연을 하겠습니다.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4: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5: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4: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서울 시내 사고와 고장차 공사까지 주의하실 곳이 여러 군데입니다.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쭉 밀려있는 것도 가양대교 부근 4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동호대교 조금 못가 있었던 사고는 정리가 되지만 지금도 동작대교 이전부터 동호대교 쪽으로 쭉 밀립니다. 암사대교 조금 지나 4차로에서는 공사도 하고요. 반대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도 영동대교에서 반포까지 강남권 통과할 때 정체고 여의도 서울교 조금 지나 4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도 이제는 당산철교에서 한남대교까지 긴 구간 밀려있는데요.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역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소형차 전용도로인 신월여의 지하도로 신월방향, 지하도로 중간 2차로에서 사고 나서 부근 정체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3부 첫 곡입니다. 김만준이 부릅니다.

김만준의 뭐뭐는 철부지 듣고 왔습니다. 참 요새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우리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이 노래 이런 노래 틀어주는 프로그램 아마 여기 TBS 허리케인 라디오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옛날 생각들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6879번님께서 나눔 선물 받으시고 후기를 써서 올려주셨네요. 기지시리의 통통치킨집에 어제 가서 포장을 해왔는데요. 치킨집 사장님 네 분이 무료 손님인데도 무척 반갑게 친절하게 맞이해 줘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방송 통해서 치킨집 사장님 진심으로 치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파블로 PD 닮았네? 나 파블로가 저기 서 있는 줄 알았어. 어느 분이 사장님이래요? 파블로 PD. 몰라요? 하여튼, 기지시 통통치킨 아주 맛있었다는 후기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파블로 PD가 저한테 들어와가지고 한 얘기가 있어요. 저희 이 나눔 선물 보내주시는 청취자분 중에서 뒷고기, 광주시 송정동에 뒷고기 있는데, 제가 그냥 그 경기도 광주 송정동에 먹어봐 뒷고기,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렸더니 조금 전에 전화가 왔었대요, 사장님한테서. 이것도 같이 꼭 읽어달라고, 서울 행당동까지. 그러니까 두 군데. 예, 사장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빠뜨리지 않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서울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의 2인 식사권. 네, 이렇게 나눔 선물 준비되어 있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79번이 왼쪽 분이 사장님. 아, 참 후덕하게 생기신 왼쪽 분이네. 예. 그 오른쪽은 나눔 선물 후기를 보내주신 분이고, 예. 노란 박스에 치킨인데 육즙 폭탄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육즙이 많이 들어가 있나 보죠, 치킨 안에. 배고픈데 좀 먹고 싶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잠시 후에 오늘 수요일날 통증 클리닉 하는데요, 오늘은 치과 상담입니다. 상담 받고 싶은 분들 미리미리 좀 문자 좀 올려주시고요. 치과 의사계의 임꺽정입니다. 송중훈 원장님, 그다음에 보조 MC 풍금 씨 출연해서 여러분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상담 내용 미리미리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시작할게요. 대한가수협회 현 회장이죠, 박상철이 부릅니다.

0: 잇몸 쑤셔 미치겠다. 치주염 통증.
1: 이가 썩어서 미치겠다. 충치 통증.
0: 똑바로 하세요.
1: 예예.
0: 사랑니 때문에 아파 죽겠다. 사랑니 발치 통증.
1: 치열이 나빠서 괴롭다. 치열교정.
0: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치과 통증. 세상의 모든 치과 질환을
1: 제대로
0: 상담해드립니다.
1: 밥 먹고 합시다. 예쁜 금과
2: 치과의사 송정원 원장의 치과 클리닉.
1: 아프다고 좀 울지 마세요.
3: 울지 마. 울지 마.
0: 상담을 할 때도 저희는 나훈아 선생이 출연을 합니다.
1: 울지 마.
0: 자, 오늘도 상담 보조, 보조 MC, 밥 먹고 합시다. 풍금 씨 어서 오고요.
4: 안녕하세요.
0: 네, 서울 강서구 메트로 치과의 원장입니다. 송중은 원장, 임꺽정 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0: 메트로 치과가 요 가양대교 상암동에서 가양대교 건너면 바로 있다고 그랬죠.
2: 가양대교 건너서 남단에서 좌측으로.
0: 네. 좌측으로.
2: 꼭 얘기해야 됩니까?
0: 아, 얘기하세요.
2: 증미역 쪽에 있습니다.
0: 무슨 역이요?
2: 증미역.
0: 증미역?
2: 네.
0: 메트로선이에요, 그게?
2: 9호선입니다.
0: 증미역이라고 있나? 난 처음 들어보네.
4: 저도 잘 몰라. 저는 저희 동네밖에, 고양시밖에 몰라요.
2: 증미산이라고 있었거든요.
0: 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 치과 관련 상담을 위해서 특별히 자 송중은 강서 메트로 치과 원장님 예 송종은
4: 네네
0: 파블로 중자가 아니고 종자래다 너 이 사람아 여기들 이렇게 송중은 송중은 아, 죄송합니다 원장님
2: 아 그렇습니다
0: 아 네. 송종은 원장님 예. 네. 자 인사 한번 청취자들한테 해주세요 이제 두 번째 나오셨는데
2: 반갑습니다 여러분. 송종훈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제 수요일 날은 휴진이에요, 그러면?
2: 아, 원래는 진료가 있었는데요. 예.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0: 잘한, 잘한. 아, 이게 또 영업에 막대한 좀 차질을 빚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 예? 아닙니다.
0: 괜찮습니까?
2: 네네.
4: 직원분들이 좋아하셨다면서 네.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0: 아, 그래요? 뭐,
2: 저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또 쉬니까.
0: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은 저 부장이 휴가 간 거네. 예?
2: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예.
0: 저, 풍금 씨, 네. 제가 이제 인걱정 치과 원장이라고 제 별명을 지어드렸는데 괜찮죠?
4: 네, 너무 잘 어울리시고 노래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렇습니다.
0: 아, 지금 유튜브로도 잘 보이고,
4: 네,
0: 저기 저 TBS 텔레비전으로도 네, 잘 보이고,
2: 네,
4: TV 화면입니다.
0: 인걱정 원장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려면 여러분들 텔레비전이나 허리케인 라디오 유튜브 들어오시면 금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진짜 인걱정하고 비슷한지 아닌지. 안경을 낀 게 지금 흠입니다만 옛날에 인걱정은 안경 안 꼈겠지.
2: 안경이 없었겠죠.
0: 자 그러면 치과 상담 문자 받아보기 전에 풍금 씨가 청취자들한테 참여 안내 좀 해주세요.
4: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과 무료 문자 TBS 앱으로 아픈 곳이나 알고 싶은 의학 정보가 있으시면 상담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은 치과 관련된 상담이니까 아픈 곳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상담도 받고 나눔 선물도 많이 받아가세요.
0: 네, 잘하셨고요. 네. 자, 송 원장님.
2: 네.
0: 오늘 아까 눈에 띄는 뉴스에서도 잠깐 저희가 이 기사를 언급을 해드렸는데 최근에 말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치과 업계. 서울 강남의 그 대형 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남구에 어디 있나 봐요. 어디 있는지 아시겠네요 원장님은.
2: 저는 알고
0: 네,
2: 있습니다.
0: 그렇죠?
2: 네.
0: 하여튼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저수가 임플란트 치과에서 8개월 새 환자 2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2: 네.
0: 강남구가 사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 현장 점검을 했고 그 결과는 보건복지부에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저수가 임플란트 치과다 하면 이제 좀 요금을 싸게 받는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수가?
2: 싸게 받는 정도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2: 네.
4: 그 광고지에 그
2: 네네네.
4: 있는 29만 원.
0: 아, 하나에 그렇게?
4: 네네. 그런 곳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2: 네, 비슷한.
0: 그런데 이런 데가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게?
2: 가장 큰 문제는
0: 소비자, 아니,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면 좋은데 돈도 없는데 잘 됐네 이럴 것 같은데.
2: 네, 뭐 싸게 열심히 하고 후처리도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뭐 다른 병원하고 똑같이 맞춰서 간다면야 그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격에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열심히 보고 있는 뭐 너튜브라든가
0: 네.
2: 인별그램,
0: 네.
2: 뭐 얼굴 뭐 있잖아요.
0: 네.
2: 뭐 그런 데서 의료 광고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0: 네.
2: 이런 SNS에서 오늘만의 특가. 오늘만 뭐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싸게 저수가로 이게 포장을 해서 광고를 해요.
0: 어, 그렇습니까?
2: 그러면 그 광고를 할 때 그 병원이 거기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0: 예.
2: 어떤 마케팅 업체가 가운데 끼어 있어요.
0: 오.
2: 그럼 그 마케팅 업체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자기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예. 전화가 옵니다.
0: 오.
2: 전화가 와서 어디 어디 병원으로 가게 안내를 하면 그 병원에서는 그 업체에다가 환자가 한 명이 오면 일정 금액을 줘요.
0: 저런. 그러니까 해외 할 때 가이드가 어디 어, 예, 쇼핑센터 가면 얼마 먹는 거냐?
2: 그래서 이게 SNS를 통해서 불법 의료 광고를 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환자를 모집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저수가로 돌리다 보니 공장처럼 돌리는 거거든요.
0: 예.
2: 그러면 마취한 사람 따로, 씹는 사람 따로, 후처리 따로 하는데 이번 예. 문제는 뭐냐면 예. 이렇게 빨리 그 박리다매잖아요.
0: 그렇죠.
2: 싸게 해서 많이 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기 때문에
0: 예.
2: 그런 공장처럼 막 돌리다가
0: 예.
2: 이 환자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12월 30일 사망하신 분은 연세가 많고
0: 네.
2: 연세가 많고
0: 작년 12월 30일
2: 네, 작년 12월 제가 최초 사망이 보고가 됐든
0: 연세 많으셨던 분이고
2: 그분한테는 특정 그 국소 마취제를 사용했는데
0: 네.
2: 그 요 매뉴얼에 보면 1kg당 환자 몸무게 얼마당 어느 정도까지가 상한선이 있어요. 거기에 연세가 많거나 또 전신 질환이 있거나 그러면 그 쓸 수 있는 그 용량을 낮춰야 되거든요.
0: 네.
2: 그런데 이 건강한 송인한테 쓸 수 있는 용량에 3배를 사용했어요.
0: 70 넘은 환자한테 3배나?
2: 네. 네. 그러니까 이 진료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를 그분한테는 열 몇 개를 심었대요, 그날.
0: 아.
2: 그러다 보니까 심는데 이 정신이 팔려 있으니 그걸 모니터링 환자가 못, 그 옆에 있는 의료인이 못하고 아.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걸 보고 세고 스탑을 시켜야 되는데 못한 거죠.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시스템이 없어졌냐면 그렇게 저수가로 하게 되면 계속 많은 사람들을 와서 신고 보내고 공장처럼 해야 되거든요.
0: 네.
2: 문제는 그럼 공장처럼 하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안 돼요. 좋아. 거기서 조금 했다 쳐요. 그 다음에 이분이 진료가 끝나고 나서 충분히 회복이 된 다음에 귀가를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이 SNS에 범람하고 있는 의료 광고가 있는데
0: 예.
2: 이 청취자나 지금도 여기 우리 TBS TV나
0: 네네.
2: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유튜브로 보시면 오늘 보실 때 자기 지역 내가 어디 사는지 어떻게 알고 이 광고가 뜨잖아요.
0: 네.
2: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 뭐 혜택 해가지고 뜨는데 그건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마케팅 업체로 해서 뜨거든요. 그런 의료 광고를 보실 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이라고 있어요.
0: 네.
2: 심의번호. 그게 있으면 그래도 이 치과 대한 치과 그 의료 광고 심의 위원회에서 그 광고를 심의를 합니다.
0: 오.
2: 심의를 해서 이것은 적절한 의료 광고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심의 필을 줘요.
0: 그러면 대한 치과 의사협회에서 인증을 해주는 광고다.
2: 네네네.
0: 그런 광고. 자막이 있으면 괜찮은데.
2: 그렇죠.
0: 그나마.
2: 근데 그것도 위조할 수 있잖아요.
0: 그러겠네요.
2: 어디서 확인하냐? 네. 그 번호를 그대로 대한 치과 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0: 네.
2: 그게 맞는지. 거짓말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그런 의료 광고를 보실 때 그런 심의 번호가 없다. 그러면 이건 현행 법령을 위반한 허위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작년 12월 30일 날 첫 번째 70 넘은 그 환자는 과도한 마취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네.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최근에는 어떤 사례였어요?
2: 최근에는 또 요즘에 수면치료라고 하는데
0: 치과 치료하는데 수면 치료를
2: 네네네 그 수면 치료라는 그 공식적인 건 없어요.
0: 네.
2: 그 우리가 말하는 허용된
0: 네.
2: 허용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공식화된 용어가 아니에요. 의식화 진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마취할 때 쓰는 전신 마취할 때 쓰는 케타민이라든가 미다졸람 같은 걸 쓰게 되고
0: 네.
2: 그러면 이 환자가 그런 약제를 쓰게 되면 이 환자가 심장이 잘 뛰는지 소음은 괜찮은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0: 예.
2: 그걸 모니터링 시스템을 몸에다 부착을 시키고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스탑을 하고 환자의 징후를 살피고 해야

0: 되는데 그 과정이
1: 생략이 된
0: 생략이
1: 겁니까?
0: 됐다고 저는
1: 아니 치과
0: 하고
1: 의자에 앉아서도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아, 전신 마취는 아니고요. 네. 아까 방금 말씀드린 수면 마취 하는데 수면 마취라는 그런 용어는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고 네. 의식하 진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1: 예.
0: 그걸 하면서도 이 환자가 호흡이 정상적인지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1: 그래가지고
0: 모니터링을 잘
1: 최근의 사례는 그런 수면 마취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0: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사례를 들어봤고요. 네. 부작용이 많네요.
2: 네. 네, 맞아요. 마침 그 수면 마취 문의를 하신 분이 계신데요. 네. 2707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임플란트를 8개를 해야 되는데 마취가 잘 안 돼서 너무 아파서 못 하고 있어요. 혹시 수면 마취로 하는 게 가능한지 꼭 좀 알려주세요.
1: 그러니까 2707님이 네. 마침 수면 마취 얘기를 하셨네.
0: 그래서 이게 이 우리가 의료 광고를 할 때 네. 국민들이 그 수면 내시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1: 우리 건강검진할 때
0: 의식하 진정요법이라는 표현을 국민들이 쉽게 알아먹기 위해서 수면 마취라고 하는데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포심을 조금 더 누를 수 있고 공포심을 좀 덜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꼭 하루에 8개를 다 하지 마시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씩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1: 네.
0: 한 번에 모든 걸 하려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1: 아니, 그러니까 임플란트 8개를 하루에 하려고 그러면 다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8개를?
0: 그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지만.
1: 이식을 하기도 하고.
0: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대량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량으로 하는 게 의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 환자가 상황이 충분히 견딜 수 있고 환자가 건강 상태가 된다면 10개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자가 혹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적절한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1: 네.
0: 옆에서 보조 인력들이 옆에서 쭉 꾸준히 지켜봐야 됩니다. 옵서베이션 옆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1: 환자의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0: 네네,
1: 된다.
0: 네네 그렇습니다.
1: 8개를 어떤 건강한 그 관점 뭐예요? 이 잇몸을 갖고 계신 분은 8개를 할 수도 있고
0: 그럼요.
1: 어떤 분은 한 2개밖에 못할 수밖에 없고
0: 아니, 하나 하다가 이분이 도저히 이게 내가 겁이 나서 안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고 조금 더 그렇구나. 건강 상태가 회복이 되거나 그러면 다시 하는 거죠.
1: 저는 수면 마취 얘기를 수면 내시경 얘기는 아까 원장님도 얘기했지만
0: 네.
1: 수면 마취 얘기는 들어봤어요? 풍금 씨? 수면
2: 내시경
1: 치과에서
2: 때.
1: 수면 마취.
2: 아니 저는 처음 알았어요.
1: 그러니까.
2: 그냥 사랑니 뺄 때 이렇게 그 부분 마취를 하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의식을 그렇게
1: 풍금 씨는 뭐 임플란트 아직 안 했죠?
2: 네. 저는 근데 아까 막 8개씩 한 번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임플란트는 하나하고 2개하고 뭐 하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저 같은 경우 이제 2개 했거든.
2: 아니,
1: 하나 먼저 하고 나중에 또 하고.
2: 한 번에 빨리 많이 하면 뭐가 좋은 건지.
1: 속도가 빨라지겠지 뭐.
2: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출혈이라는 게 또 멎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1: 아이고 의대생 다 됐어. 시대생 다 됐어. 야.
2: 그게 왔는데
0: 한 달 사이에 벌써 네.
2: 여기 출혈이 안 멈췄는데 여기 또 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1: 아주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
2: 급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0: 구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의사가 판단 하에서 충분히 뭐 10개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허용된 한도 내에서 해야지 이걸 무리하게 하면
1: 알겠습니다.
2: 진짜 생깁니다. 건강하고 체력 좋으신 분들도
1: 저는 치과 선생님만 나오면 천천히, 이 얘기를 천천히. 꼭 드리는데 이 얘기가 사실은 저도 옛날에 제 친구 치과 원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0: 네.
1: 우리나라 이제 평균 연령이 높아지잖아요.
0: 네네.
1: 그 중에 왜 그러냐 치과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0: 네.
1: 풍금 씨 이해가 돼요?
2: 네. 이해됩니다. 네.
1: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빨이 다 빠지고 그러면은 씹을 수가 없잖아.
2: 씹고 뜯고 맛보고
1: 즐겨야 못하잖아요. 이게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0: 맞습니다.
1: 옛날에는 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요새는 뭐 웬만하면 임플란트로 다 하니까
2: 맞아요.
1: 네?
2: 맞아요.
1: 나이를 먹어도 저작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진다. 그만큼 치과가 중요하다.
2: 예. 네.
1: 그 치과는 사실 정기검진을 무슨 내과나 아니면 수면 내시경만 이 정기검진이라는 걸 갖고 계신데 사실 치과도 정기검진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맞아.
0: 당연한 말입니다.
2: 맞아요. 네. 맞아요.
0: 당연하죠.
2: 당연하지.
1: 정기검진 해요?
2: 아, 저는 정기검진까지는 아닌데.
1: 아니, 전기 말고 정기.
0: 그래서
1: 시간 정해서 하는 거.
0: 그래서
2: 아니,
0: 그
2: 스케일링 하루는
0: 국가에서
2: 갑니다.
0: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건강보험부 적용을 받아서 스케일링 할 수 있게 해 놨거든요. 제도가 있어요.
1: 예.

0: 네, 그것도 조금 규정은 있지만 대부분의 건강하신 분들은 스케일링도 한번 받을 겸 또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히
1: 맞아요.
0: 검진하면서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2: 맞아요. 저 건보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스케일링 1년에 한번 하러 가는데 그러면 그거 건강보험 되면 얼마를 부담해요?
0: 13,000, 14,000원 뭐 그 정도 됩니다.
2: 그거면 네. 스케일링 할 수 있구나.
1: 네. 그렇습니다. 근데 스케일링 하러 간 김에 뭐 충치나 뭐 그런 이 상태, 잇몸 상태나 이런 거를 선생님이 한번 싹 훑어주시고 그렇지. 잇몸이 조금 약해져 있는 부분에는 무슨 약 연고 같은 것도 발라주시고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한번 싹 봐주시더라고요.
2: 스케일링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제 경험은 전 정기검진을 하러 다니거든요. 네. 1년에 한 번씩. 네. 그래서 잇몸 치료를 꼭 해줘야 돼.
1: 그죠. 네. 잇몸에다가 잇몸 뭐 이렇게 연고 같은 것도 막 발라주고.
2: 여보세요. 그거는 잇몸 치료가 아니야.
1: 아, 그 잇몸 치료는 뭐예요?
2: 아, 여기 저 더 깊게 스케일링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지. 아직 안 해봤어요?
1: 아니, 스케일링 하러 그냥 뭐 전체적으로 봐주시긴 해가지고. 네. 그거는 몰랐네.
0: 그것도 건강보험 적용이 또 됩니다.
2: 아, 잇몸 치료도
0: 네,
2: 됩니까? 그거 건강보험 적용하면 얼마를 내요? 소비자가? 아이고, 정확히 모르시겠고. 알겠습니다.
1: 그 한 6개월에 한 번씩 가면 안 돼요?
2: 6개월에 한번 가면 좋고. 그러니까. 저는 1년에 한번 가는 거지. 네,
0: 네.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꼭 한번 준비를 네, 받으시는 네. 게.
2: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노래를, 이거 멋진 노래를 지금 파블로 PD가 준비했네. 풍금 씨가 소개해 주세요. 누가 부른 어떤 노래입니까?
1: 아, 정말 전 국민의 애창곡이 되었으면 하는 노래인데요.
2: 쑥스러워.
1: 네. 갑자기 식은땀이 나요. 풍금의 사랑하오.
2: 뭐, 송금? 풍금? 풍금이야, 송금이야.
1: 풍금의 사랑하오 듣고 오겠습니다. 예.

0: 네, 오늘 보조 MC로 취직한 풍금 씨의 사랑하오. 아, 노래 좋았어. 3814님께서, 박수 치면서 풍금 씨 이렇게 노래도 잘하는데 왜 빵빵 안 떠요, 그러네? 네?
1: 바람을 좀 더 넣어야 되나 봐요. 네. 네.
0: 자, 다음 상담 문자 소개해 주세요.
1: 네, 2125님께서 원장님, 제가 보건소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하러 갔는데요. 잇몸에서 고름이 나온다고 치과에 가서 잇몸 치료를 하라고 해서 38만 원에 임플란트 해준다는 동네 치과를 갔어요. 네. 사진도 찍고 치료를 두 번 했는데 임플란트 하는 데만 신경을 쓰지 잇몸 치료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또 오라고 하는데 더 다녀야 하나요?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2: 예. 지금 요 문자를 통해서 봤을 때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던 그런 뭐 SNS를 통해서 하는 네. 그 저가형 공장형 치과는 절대 아니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이분을 또 칭찬할 수 있는 게 보건소가 각 구나 지자체는 네. 보건소가 있잖아요. 네. 보건소에는 치과 진료실이 많이 있습니다.
0: 아, 보건소에 네. 치과가 있어요?
2: 특히 그 서울에는 뭐 25개 구가 있고 각 구에 보건소에 치과 진료실이 있고 네. 거기에 치과 선생님들이 계시면서 이게 스케일링 같은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0: 그래요?
2: 그래서 이런 보건소도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건소 선생님께서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이게 그냥 가신 게 아니고 고름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 고름이 나온다는 말은 그 치주염이 만성 치주염이 생겨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 치과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치과 진료를 받으세요라고 했고 그래서 치과를 가셨는데 임플란트를 38만 원을 해준다. 딱 보면 이 사연자께서는 만 65세 이상이고 이 38만 원은 이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 생애를 통틀어서 두 개가 건강보험.
0: 65세 이상 됐을 때.
2: 네네. 네. 뭐, 그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지 않고 사진도 두 번 찍고 잇몸 치료도 해주셨어요. 보니까. 네. 잇몸 치료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으니 이거 뭐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되면 임플란트 하세요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래서 또 오라고도 안는데죠.
1: 또 오란 말이 이제 없었다.
2: 두 번 하셨으면 뭐 됐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다니시면서 그 최대한 자기 자연치를 유지하시고 근데 이제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 자연치를 더 이상 유지하게 되면 뼈가 이게 치조골이 소실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발치를 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저작 효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 치주골이 뭐예요?
2: 치조골.
0: 치조골.
1: 치조골이
0: 잇몸 밑에 있는 뼈.
2: 치아를 이렇게 잡고 있는 뼈. 네.
0: 위아래 잇몸 뼈 있잖아요.
1: 네.
0: 그걸 치조골 그러는 거야.
1: 요 안에 우드러운 거.
0: 그래가지고 치대 강했어. 네. 그거 몰라가지고.
2: 가서 배우는 거야.
1: 아직 못 들어가가지고.
0: 아, 그러고 말해요. 아, 지금 저희 그 일산의 그 마두역의 오킴스 피부과 조학래 원장이 제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 야, 풍금 씨 노래 좋네요.
1: 아, 네.
0: 아니 조학래 원장님은 지금 진료를 안 하나?
1: 진료 안 하시나 보다.
0: 조학래 원장님이라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오실 피부과 전문이신데 항상 뭐 고맙습니다. 출연료도 저희가 못 드리는데 이렇게 봉사들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1: 제가 이렇게 네. 원장님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니까요. 네.
0: 자 계속
1: 무슨 과를 가야 할지 모르겠네.
0: 오빠가 얘기했잖아.
1: 시대를 가야 돼. 시대. 알겠어요. 네.

0: 네, 4714님께서 원장님 임플란트 할때뼈 이식한다는데요. 어떻게 이식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뼈를 이식하는 건가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물어보셨어요.
1: 뼈 이식 하는데 일단은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2: 네.
1: 그런데 하지 않고는 도저히 임플란트라든가 어떤 진료를 할수 없을 때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전후 사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주염이 심해서 치조골이 손실이 많이 됐을 때이 아래 턱뼈 속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조골이 밖에서 봤을 때는 뼈가 이렇게 높아도 이 신경 가는 길이 굉장히 위에 근접해서 가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또 거기다가 치조골이 손실이 많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인공적으로 뼈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뭐 자가골 이식도 했고 뭐 여기 골반뼈를 떼다 갖다 붙이기도 하고 턱뼈를 갖다 붙이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좋아져서 뭐
2: 인공뼈죠,
1: 네,
2: 인공뼈.
1: 동종골도 쓰고 또 합성골도 쓰고 합니다. 요즘에 대한민국 치과 의사들 수준은 전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2: 네.
1: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우리가 말했을 때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오른쪽인가 왼쪽에 임플란트 한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뼈를 이식했어요. 치조골이 녹아내렸대. 제가 다니는 치과 원장님 얘기가.
0: 네.
2: 치조골이 녹아내렸다가 뭔 뜻이야?
0: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뼈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덜너덜해졌다는 뜻일까요?
1: 정답.
0: 오, 와!
2: 하여튼 밑에 이 잇몸뼈가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그러더라고.
1: 네.
2: 그러니까 녹아내려가지고 이 임플란트 이걸 박아야 되는데 공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수북하게
0: 이해했다.
2: 인공뼈를 먼저 집어넣고 막 꿰맸는지
0: 이해했어요.
2: 네, 이렇게 하고 한두 달 있다가인가? 6달 있다가 했어요.
1: 네,
2: 근데
1: 그게
2: 요 인공뼈는 어떻게 생겼어요? 저는
0: 이해했어.
2: 눈만 감고 있었기 때문에 모양새를 못 봤는데.
1: 그냥 뼈 가루처럼 생겼습니다.
2: 아, 그냥 분말로 돼 있어요.
1: 네,
2: 그러면?
1: 분말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블락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고요. 이걸 임플란트 심으면서 동시에 뭐 치조골 이식을 같이 해서 볼륨을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
2: 네.
1: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골이식을 해놓고 한참 기다린 다음에
2: 네. 아,
1: 그게
2: 저는 한
1: 이제
2: 여섯 달 해야지
1: 단단하게
2: 딱한것 같아요.
1: 단단하게 뼈가 되면 거기다 또 임플란트를 심기도 하고
2: 네.
1: 환자의 경우에 따라 그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케바케라 그러나요?
2: 네,
1: 케이스 바이
2: 케이스가
1: 케이스로
2: 케이스.
1: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치과 의사들의 평균 수준은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2: 네.
1: 믿고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2: 네, 좋습니다.
0: 그러면 그 치조골이 안 좋아지기 전에 가서 임플란트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인공뼈 이식까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하는 게 나을까요?
1: 당연히 아까 수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뼈에다가
0: 네.
1: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에요.
0: 네.
1: 아니, 임플란트를 왜 해요? 내안 하고 내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게
2: 그치.
1: 자연치아 살리기라 그러거든요. 내 치아를 살려서 내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 관리를 해서 최대한 내걸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녹아내리기 전에, 너덜너덜해지기 전에 빨리 가서.
0: 아까 시멘트가 튼튼해야 못이 박힌다는
2: 그렇지,
0: 얘기인데
1: 그렇죠.
0: 스티로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박으면 안될거 아니에요.
1: 당연합니다.
0: 근데 왜,
2: 그러면, 그렇게 해야 그게 걱정되면,
0: 네.
2: 메트로 치과 가서, 멀쩡한 일을 빼! 거기다가, 박어, 임플란트를.
0: 안 돼요.
2: 미국의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브래드 피트 부인했던 안젤리나
0: 졸리.
2: 졸리.
0: 네, 졸리.
2: 항상 졸리잖아, 그분. 그분이 집안에 유방암 내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전에 유방암 절제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0: 미리.
2: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까지는 할건 없는 거지 뭐. 임플란트 걱정돼가지고 멀쩡한 이를 빼고서 거기다 임플란트 박을 일은 없지.
0: 근데 밖에 피디님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2: 뭔데? 치조골이 왜 녹냐고?
0: 빠블로
2: 아, 그러니까 저런 거 물어보라는 게왜
0: 치조골을 왜
2: 그러냐면 이거
0: 녹냐고.
2: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치조골이 왜 녹? 제가 왜 이거를 질문했냐면은 쟤도 저 치과 뼈 이식을 한 거거든. 임플란트. 아니
0: 뭐
2: 저
0: 임플란트
2: 친구가요.
0: 모임이야?
2: 저 친구가 저보다 8살 어린데 제가 여기 2017년부터 이걸 했는데 처음 왔을 때 내가 임플란트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평생에 치과라는 걸 가본 적이 없대. 거만했네. 나보다 임플란트를 더 했어, 제가.
0: 거만했어. 네. 치조골이, 응? 녹아내릴지도 모르고.
2: 임플란트를 제가 두 개를 했는데, 쟤도 치조골이 녹아서 너덜너덜 했대. 예? 거기 원장님이 그랬대. 조금만 늦게 왔으면 구멍 날 뻔했다고. 그래야지 몇 개월 동안 뼈 이식하고 그랬는데, 자, 원장님, 치조골이 왜 녹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1: 가장 그 흔한 예가 치주염입니다.
2: 치주염.
1: 만성 치주염.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치과에 가셔가지고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하고 검진을 하면 그런 걸 예방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걸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학문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3박 4일 동안 얘기해야 되니까 네. 한번 넘어가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 기호도 있고 또 사람이 먹는 거, 뭐 술, 담배 좋아하신 분들 그렇죠. 관리를 못하면 네.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2: 치과 좋으려면 담배 끊어야 됩니다.
1: 네. 술도 좀 줄이시고.
2: 조금 봐주시고.
0: 그럼 그렇게 뼈가 녹아내리는 동안 몰라요? 입안이 아프다거나 이가 아프다거나 그런 징조가 없나요?
1: 아프시고 전구 증상이 나타나죠. 칫솔질 할 때 피가 난다든가.
2: 고립에서 그렇죠.
1: 아~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난다든가. 구치가 나는데 뭐. 아, 위가 안 좋아서 구치가 난다. 그럼 걸어 다니기 힘드시겠죠. 위가 안 좋아서 훅 역류해서 냄새가 날 정도로 대부분은 치주염에 의해서 네. 그 구치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알겠습니다. 네. 치주염에 의해서 치조골이 녹아내린다.
0: 네. 네. 1440님께서 안녕하세요.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죠. 임플란트의 틀니는 저녁에 빼서 생수에 담궈뒀다가 닦아서 착용합니다. 틀니 세정을 약제로 해야 좋은 걸까요? 박식한 해설 부탁합니다. 남양주 다산동의 이경순입니다. 그러셨어요.
1: 성함이 제 환자분하고 같은데. 제 환자분은
2: 그분 아니요, 그러면?
1: 아니실 것 같습니다.
2: 남양주에서 거주지가 좀 강서구까지 오실 일은 없을 예. 것 같고
1: 지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임플란트 이게 임플란트 오버덴처 그러니까 임플란트 위에다가 네? 임플란트는 이 주지와 유지를 해주고 그 위에 틀니를 사용해서 하시는 거고 아까 뭐 17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3개, 4개, 2개, 4개 정도 사용해서 그 위에다가 틀니를 올려서 사용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 잇몸과 틀니 사이에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그 공간에 타액도 들어가고 음식물 찌꺼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녁에 빼시고 생수도 뭐 좋습니다. 그다음에 약국에 가시면 틀니 세정하는 약재가 있어요. 네. 그 약재를 놓고 그 통에다가 놓고 용액을 붓고 거기다 틀니를 집어넣으면 틀니 표면에 있는 곰팡이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2: 예.
1: 없어지니까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예. 잘하시는 것 같고요. 대신에 뭐 뜨거운 물로 한다든가 칫솔 같은 치약 같은 걸 묻혀서 닦게 되면 처음에는 치약에는 마모제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2: 네.
1: 그로 인해서 치 표면이 막 깎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약을 사용하시는 건 좀 자제해 주시고 예. 틀니 세정제를 사용해서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
2: 네,
1: 같습니다.
2: 네, 참고해 주십시오.
0: 저기 유튜브에 어떤 분이 원장님 치조골은 재생이 안 되나요? 치조골 염증이 심해서 발치한 지 6개월 됐는데 다시 재생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1: 그 재생을 하기 위해서 이 치조과 의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케퍼케거든요.
2: 네.
1: 그 자연 치아가 있는데 거기다 치조골이 소실됐을 때 거기다 이렇게 치조골을 재생을 시켜서 붙일 수 있으면 임플란트 할 필요가 없잖아요.
2: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치조골이 부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그 네. 조건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는 계속 하고 있고 아마 제가 이제 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 네. 그러면 인류가 진화한다는 거예요? 케바케로 뭐 해서
1: 치과사들이 이제
2: 치조골이 스스로 막 성장해?
1: 치과사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치과 필요성이 많이.
2: 아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은데. 아, 치조골이 저절로 자라나진 않을 것 같은데.
0: 무슨 주사를 맞으면 이렇게 멀쩡하게 딱 돌아오는 아니요, 그게 가능할까요?
1: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치과사들 노력에 의해서
2: 노력에 의해서
1: 조금 더 재생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뭐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그냥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 관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0389님께서 송 원장님, 원장님께 진료 받고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어느 치과인지 안 나와요. 강서구 치과 협회장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병원 정보 좀 알려주세요.
2: 강서 메트로 치과입니다. 강서 메트로 치과.
1: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2: 아니 여기 나오시는 뭐 의사분들 이게 참 출연료 저희가 못 드리는데 이렇게 뭐 예? 치과 이름 정도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봐요.
0: 네.
2: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0: 네, 3748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송가인의 서울의 달.

0: 청취자 신청곡으로 성가인 서울의 달 듣고 왔습니다.
1: 네. 8811님께서 요즘 치아 성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형할 때 생리를 빼고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0: 치아 성형.
2: 그 치아가 이렇게 틀어진 경우가 너무 심하다.
0: 네.
2: 그래서 공간이 도저히 안 나온다. 그럴 때는 뭐 이를 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 가급적이면 이렇게 외과적인 치아에 손상을 주면서 하는 성형보다는 치아 교정을 통해서 치아를 네. 올바르게 배열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0: 야, 그럴 때 그러니까 생리를 빼고 합니까? 이 걱정되시니까 질문. 뺄 때도 있고 안 뺄 때도 있다는
2: 네, 그렇죠.
0: 얘기인가? 케바케다.
2: 네.
0: 치과를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 네. 1537님께서 임플란트 한 지 2년 좀 넘었는데 관리하기 나름이겠지만 임플란트 수명은 몇 년 정도로 보시나요? 하셨어요.
2: 이런 질문은 저도 임상에서 저희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0: 네.
2: 자동차 한 대를 사면 몇 년을 사용하십니까?
0: 그럼 케바케죠, 뭐 그것도.
2: 맞습니다. 네. 임플란트 한 지 2년이 넘었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것처럼 계속 관리하시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고요.
0: 예.
2: 네, 사람 몸에 있는 뼈라는

0: 게 한 10여 년 주기로 완전히 바뀌거든요. 이 바뀌는 시점에서 임플란트하고 붙어있는 뼈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체크와 주기적 유지 관리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10년 정도는 뭐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3294님께서 앞니 위쪽 뒤에 잇몸이 많이 부었는데 잘 낫지 않네요. 당뇨약을 먹고 있어서 그런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당뇨약.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당뇨를 잘 조절하셔야 돼요.
1: 예.
0: 혈당 수치를 정상 수치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잘 조절하시고 그 조절이 잘 된다면 치과에 가셔가지고 잇몸치료를 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당뇨가 조절이 안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1: 왜 그래요?
0: 모세혈관, 네? 뭐, 모세혈관과 관련이 많이 있고요.
1: 그렇군요. 네. 상처가 잘 안 아물고
0: 네,
1: 그런가 보군요.
0: 네.
1: 그래서 가끔 보면은 치과 이렇게 누워있으면 다른 환자분 보고 당뇨 있으세요? 이런 거 치과 네. 원장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0: 네네.
1: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 분만 더. 4636번님.
2: 한 번 더요.
1: 네.
2: 4636번님이 언니가 치과 의사인데 건강상의 문제로 치과를 접은 지 5년 정도 됐어요. 후배 치과 다니는데 어제 남편이 임플란트 뼈 심는 것까지 80만 원에 했는데 너무 싸게 심은 건가요? 라고.
0: 요건 제가 답을 드리기가 참 애매한데요.
1: 네. 네.
0: 언니가 치과 의사시면 언니한테 여쭤보시는 게 가장 큰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2: 보통 저 정도 가격대가 되나요? 뼈 심는 것까지 했을 때 보통 대개 뭐 얼마에서 얼마까지?
0: 저희 병원에서는 저렇게 안 합니다.
2: 아, 그렇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80만 원은 여기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싸게
2: 한 거 아니냐?
1: 싸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원장님 얘기는?
0: 네.
1: 이거보다 뼈 20까지 하게 되면 80만 원은 전혀 안 된다.
0: 그럼요.
1: 네. 알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언니 한테 한번 확인할 것 같아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언니한테. 여기 원장님, 송종훈 원장님 하실 말씀은 있는데 말을 못 하겠다 이러시니까.
2: 네.
1: 자, 그러면 오늘 치과 상담 송종훈 원장님, 서울 강서구의 강서 메트로 치과 원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임꺽정 원장님이셨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1: 네.
0: 한 1분 정도만 제가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 네.
0: 그 이 이걸 혹시 국회의원들께서 또 보건복지위에 계시는 국회의원들께서 꼭 듣고 계시다면
1: 네.
0: 아니면 다른 국회의원들께서 듣고 계시다면 SNS를 통한 의료 광고 있잖아요.
1: 네.
0: 그 광고는 가격을 표시하는 광고는 좀 가급적이면 할 수 없게 법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1: 만들어달라?
0: 좋겠어요.
1: 알겠습니다.
0: 예전에는 그런 입법이 됐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가 못 됐거든요.
1: 어이구.
0: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사망사고 같은 문제 때문에 생기거든요.
1: 국회에서 뭐 하고 있어? 안 돼. 보건복지위의 상임위가?
0: 네.
1: 알겠습니다.
0: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2: 네.
1: 자, 그러면 오늘 풍금 씨도 네. 고생을 했고요.
2: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도 풍금의 노래 듣겠습니다. 브라보 아줌마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2: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오. 웃음>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오늘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울 때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야외활동할 때는 모자나 양산을 이용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혼자 사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강변북로 구리방면 한남대교 조금목과 4차로에는 고장차가 있고 한남대교 지나자마자 4차로에서는 공사 중입니다. 이렇다 보니 원효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정체 구간이 길어졌고요. 가양대교 강북방향 일산 쪽으로 갈아타는 진출램프에서 승용차와 버스가 부딪힌 사고가 났습니다. 일산방향 진출램프를 아예 이용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처음 가는 가게에서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영업 중인지 한번 살펴보고 어디에 앉아야 할지 눈치를 보고 메뉴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주문하는 방법은 맞는지, 물은 어디 있는지, 계산은 자리에서 하는지, 카운터에서 하는지도 알아내야 합니다.
1: 하지만 같은 가게를 몇 번 찾다 보면 하나씩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생깁니다. 메뉴판을 펼치는 대신 늘 먹던 것을 주문하고 사장님이 물어보기 전에 먼저 빈자리를 찾아 앉습니다. 언제쯤 붐비는지, 어느 자리가 편한지, 쉬는 날은 언제인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0: 그러다 어느 날에는 주문마저 짧아집니다. 늘 먹던 걸로 주세요. 아니면 주문하기도 전에 사장님이 먼저 묻습니다. 오늘도 그거 드시죠? 단골이 된다는 건 어쩌면 그곳에서 해야 할 설명이 조금씩 줄어드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 대신 설명이 줄어든 자리에는 작은 기억들이 하나씩 쌓입니다. 매운 것을 잘 못 먹는다는 것, 커피에는 시럽을 넣지 않는다는 것, 혼자 올 때는 구석자리를 좋아한다는 것, 며칠 동안 보이지 않으면 그동안 바빴어요? 라는 안부가 돌아오기도 합니다.
0: 물론 단골이라고 해서 꼭 이름을 알고 연락처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아도 그 가게의 문을 열면 마음이 먼저 편해지는 사이가 있잖아요. 손님은 그곳의 작은 변화를 알아보고 가게는 손님의 익숙한 습관을 기억합니다.
1: 그렇게 자주 찾는 편의점과 빵집, 식당과 카페와 술집이 하나 둘 생기면서 낯설었던 동네도 어느새 나의 생활 반경이 됩니다. 매일 지나던 골목이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 골목으로 바뀌는 거죠.
0: 오늘은 메뉴판을 보지 않게 된 순간부터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가게의 빈자리까지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 쌓인 단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자연사자, 저희는
2: 미미시스터즈입니다.

0: 첫 곡 레이디 페이스의 편의점 앞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TBS FM과 미민 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자 오늘 46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민 시스터즈의 큰 미미.
1: 저는 작은 미미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0: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1: 수요일이 또 금방 돌아왔어요.
0: 그러게요. 시작하자마자 또 여러분이 안부를 엄청 보내주셨네요.
1: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는 물론 잘 지냈습니다.
0: 네.
1: 오늘도 우리 단골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렇죠?
0: 맞아요.
1: 오늘의 테마 단골입니다.
0: 네, 여러분의 이야기네요.
1: 벌써부터 생각나는 가게들 있으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좋아했지만 사라진 가게들도 많이 떠오르죠.
0: 네. 근데 단골은 네. 도대체 몇 번쯤 가야지 단골이 되는 걸까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래 다니면 되는 건지 뭔가 누가 정해주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1: 그렇죠. 나는 이미 단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아직 저를 모르실 수도 있고요.
0: 짝사랑.
1: 반대로 나는 가끔 간다고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가면 요즘 왜 안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라는 말을 듣고 나 단골이었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기도 하죠.
0: 맞아요. 단골이 되는 계기도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음식이 맛있어서 가는 것도 있고 집에서 가까워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분위기나 사람을 좋아해서 찾기도 하잖아요.
1: 그쵸?
0: 처음에는 우연히 들어갔던 가게가 몇 년째 계속 가는 가게가 되기도 하고요.
1: 늘 같은 메뉴만 주문하는 사람도 있고 단골이니까 오히려 메뉴판을 하나씩 정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장님과 안부까지 나누는 사람도 있지만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조용히 다녀도 그 공간이 편하다면 충분히 단골일 수 있죠.
0: 맞아요. 여러분에게도 자꾸 찾아가게 되는 곳이 있겠죠. 그곳에 가면 늘 주문하는 메뉴는 뭔지 언제부터 단골이 되셨는지 사장님이나 직원들과 쌓인 소소한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네. 오랫동안 다니다가 사라져서 지금도 생각나는 가게 이야기도 좋고요. TBSM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1: 편의점 앞에서 시작한 오늘의 동네 단골집 산책. 이번에는 갓 구운 냄새를 따라 빵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지난주죠. 8월 20일에 발매된 따끈따끈한 빵 아니고 노래입니다. 조지 피처링 소울 타마 모요의 빵집 듣고 올게요.

0: 조지의 빵집 네. 듣고 오셨습니다. 피처링 소울과 타마의 목소리로 듣고 왔어요. 그 사이에 여러분의 문자가 또 많이 도착했네요. 네.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1: 3983님 미미즈 하트 실망하러 왔어요 하트 많은 실망 하트 맛있는 실망 하트 시원한 실망 하트 부탁드려요.
0: 아 이쯤이면은 3983님은 거의 뭐 실망을 엄청 좋아하시는
1: 아 그러게 실망을 너무
0: 좋아하십니다. 저희가 드리는 다양한 실망을 즐기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진짜 실망 맛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도 단골손님 3983님 실망 네. 맛집 기대해 주십시오.
1: 예지 아빠빠님 미미 시스터즈 안녕하세요. 해외까지 소문날 실망 맛집 출석합니다.
0: 아 소문이 난 건 아니고 아직
1: 소문날
0: 아, 해외까지 소문이 날 실망 맛집
1: 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0: 네. 네.
1: 꽃마리님 미미시스터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꽃마리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연이 아빠님께서 친구들과 야간 자율학습을 빼먹고 롤러장에 놀러갔습니다. 언제쯤일까요?
1: 롤러장.
0: 어제? 선생님께 들켜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기준이가 단골 분식집 사장님께 부탁해서 부모님인 것처럼 모시고 왔더라고요. 기준아 잘 살고 있니?
1: 어머 기준아. 기준이가 이렇게 꽤가 많은 친구이군요.
0: 아, 근데 단골 분식집 사장님은 어떤 마음으로 선생님을 만나러 가셨을까요?
1: 근데 진짜 단골이신가 보다. 그렇죠?
0: 네. 약간 뭔가 본인의 어릴 적을 기억하시면서 네, 재밌는 에피소드를 만들어주신 맞아요. 건지.
1: 아 근데 롤러장. 비록 어제 갔던 기억이겠지만 네,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은 것 같아서 좋네요.
0: 네.
1: 금수님 수요일이 금방금방 돌아와서 방송을 듣게 되어 기뻐야 할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서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화이팅!
0: 금수님 화이팅입니다. 이제 시간이 빨리 지나면 좀 시원해지겠죠?
1: 그렇죠.
0: 기뻐야 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9월이에요, 여러분.
0: 네. 금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145님께서 이사 오고 미용실 메뚜기 뛰던 아내가 단골 미용실을 찾았다며 좋아하네요. 너무 좋아하는 아내 덕분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근데 이 즐거움은
1: 단골 미용실.
0: 네,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가는 그렇죠. 미용실 그 계속 정해지지 않으면 그게 은근 스트레스예요.
1: 맞아요. 단골 미용실에서 항상 같은 색깔로 염색을 네. 탈색을 하시는 크미미님.
0: 네, 저는 살짝 보라색이잖아요 머리가. 그쵸. 그래서 그 디자이너 쌤께서 이 정도면 그냥 보라색으로 머리 나야 하는 거 아니냐고.
1: 머리카락 눈치가 너무 없다며.
0: 네, 10년 지났거든요. 근데 네. 올해 결혼식 하실 때 초대해 주셔서 결혼식도 다녀왔습니다.
1: 너무 좋네요.
0: 네.
1: 소연이 아빠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와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요. 사장님께서 빵이 살짝 탔다며 마카롱을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바로 이 순간 이것 단골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우. 처음 듣던 날이 생각나네요. 제 글을 읽어주면서 웃던 미미 시스터즈에게 빠져서 단골 애청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죠.
0: 아 감사합니다. 소연이 아빠님. 또 새록새록하네요.
1: 그러게요. 9월이면 사실 저희가 1년 되는
0: 맞아요. 저희가 9월 24일에 작년에 방송 시작했는데 거의 1년이 돼가는데 이렇게 단골 손님으로 1년 가까이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1: 예지 아빠빠님, 늘 먹던 실망으로 주세요.
0: 아, 네네. 알죠, 알죠. 예지 아빠빠님.
1: 준비해뒀습니다.
0: 네. 늘 네. 먹던 실망.
1: 배부르게 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도 상큼하고 새콤하게, 달콤하게 한번 네.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5145님께서 오랜만에 단골 우렁 쌈밥집에 갔어요.
1: 맛있겠다.
0: 그런데 못 보던 키오스크가 테이블마다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테이블에 그래서 주문하고 결제까지 하니까 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단골을 기억하고 웃으며 반겨주시는 이모님이 안 계시니까 저는 서운하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의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단순히 사람이 기계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배려와 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쓸쓸해졌어요.
1: 요즘 맞아요.

0: 는 노포집에서도 이제 키오스크를 많이 도입을 하시던데, 근데 약간 이모님이 주방에 계시면 굳이 이제 가서 이모님 저 왔습니다 이래서 인사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
1: 그리고 요즘에는 또 키오스크에 키오스크 이용이 어려우시면 점원에게 주문하셔도 됩니다. 이런 멘트가 써 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작은 배려가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8528님, 안녕하세요. 미미님들, 오늘도 출첵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날씨가 흐리네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1: 화이팅입니다, 8528님. 서울도 날씨가 서울이시겠죠? 서울이나 서울 인근이실 것 같은데, 방송국 앞도 흐립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습해서
1: 네.
0: 지금 아주 찐득찐득해요. 손이
1: 하지만 오늘은
0: 아주.
1: 우리 단골 이야기로
0: 네.
1: 한번, 햇빛보다 밝게 즐겁게 한번
0: 가보자,
1: 가보겠습니다.
0: 가보자. 소연이 아빠님, 동네 단골 식당이 사라졌습니다. 사장님께서 월세가 너무 올라 장사를 그만두신다고 하시더라고. 아,
1: 네,
0: 요즘 이러신 사장님들
1: 아이고,
0: 너무
1: 너무
0: 많아.
1: 많아요.
0: 왠지 친한 친구가 멀리 이사 가는 것 같아요. 유유. 20년 단골집이었는데, 아, 많이 아쉽네요.
1: 너무 아쉽다.
0: 사장님, 어디로 가시든지 늘 행복하세요.
1: 아.
0: 아, 근데 이 마음 너무 저도 가슴이 아파지네요.
1: 맞아요. 저도 많은 단골집을 잃어본 사람으로서.
0: 맞아요. 또 저희 동네가 또 상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
1: 네.
0: 많은 단골집들이 사라져서.
1: 저도 이제 그 지도에 맛집들을 많이 표시를 해놓거든요.
0: 네.
1: 근데 얼마 전에 우연히 지도를 열었는데, 최근에 없어지거나 자리를 옮긴 가게들 리스트가 쭉 뜨는 거예요. 없어진지도 모르는 집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0: 그렇구나.
1: 너무 서운하고, 하지만 또 다른 단골을 또 만들어야겠죠.
0: 맞습니다. 아, 저도 되게 단골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사장님이 폐업을 하시면서 너무
1: 네.
0: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인수를 하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1: 돈이 많아 보이나 봐.
0: 그거는, 힘들 것 같고, 대신 거기 있는 카페 의자나 큰 화분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카페 생각을 종종 하곤
1: 아,
0: 합니다.
1: 맞아요.
0: 네.
1: 그래도 우리 마음속엔 남아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가끔씩 생각해 봅시다.
0: 맞습니다.
1: 김처봉마니님께서 반갑습니다, 미미 시스터즈. 제차 4인승 의자에 늘 손님으로 꽉 찼으면 하는 소망을 품고 오늘도 우리 자연사자 출첵합니다. TBS 정상화 응원합니다.
0: 김종만이님 화이팅입니다.
1: 화이팅!
0: 오늘도
1: 4인승 다 채우자!
0: 꽉꽉 채우자.
1: 채워보자!
0: 네. 8528님, 제가 생각하는 단골은, 왜 이렇게 사랑이 갑자기 튀어나오지?
1: 아, 사랑하는 가게들이 생각나서 그런가 봐요.
0: 그런가 봐요. 제가 생각하는 단골은, 사장님이 얼굴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단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0: 내가 먼저 사장님 알아보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먼저 나를 알아보면, 그것은 찐 단골이다.
1: 아하. 근데 저는
0: 인정이죠.
1: 약간 인상이 머리 색깔도 그렇고 특이해서 그런지 한두 번만 가도 알아보시긴
0: 맞아요. 저는
1: 하더라고요.
0: 그런 거 있어요.
1: 오늘 단골의 기준에 대해서도 여러분하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면 좋을 것
0: 네,
1: 같아요.
0: 재밌네요.
1: 네.
0: 893983님, 미미즈, 제 단골 회전 초밥집에선
1: 오.
0: 저에게 스테이크를 이렇게 해준답니다. 라면서 사진을 보내셨어요.
1: 네.
0: 워낙 친하고 취미도 같아서 저만 특별 대우 받아요.
1: 아, 편애하는
0: 너무 잘,
1: 손님이시군요. 또그
0: 부럽다.
1: 회전 초밥집이라는 게 중요해.
0: 맞죠.
1: 부럽습니다,
0: 진짜
1: 3983님. 아,
0: 부럽습니다.
1: 오늘 또 단골집 자랑들 많이
0: 네.
1: 올라올 것. 스테이크가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요?
0: 우와, 특별히
1: 우와.
0: 이렇게 해주시나 보다.
1: 아,
0: 너무
1: 그렇군요.
0: 맛있겠다.
1: 맛있겠다.
0: 단골집에서 나에게만 몰래 주는 요런 또 접시, 요런 요리.
1: 그렇죠.
0: 여기 또 단골의 맛입니다. 그쵸?
1: 네. 잠시 기상특보 폭염경보 변경 안내 드리겠습니다.
0: 네.
1: 2026년 8월 27일 11시 경기 평택 안성 용인 남부 전남 함평 구례 평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어요.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시고요. 외출하실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시고 물도 충분히 드시고 이웃 안전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여전히 너무 더운 게, 빨리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맞아요. 곧
0: 네,
1: 오겠죠.
0: 오겠습니다.
1: 네, 오늘 테마 토크 단골 얘기하고 있는데, 작은미미님은 맛이나 가격, 거리, 분위기, 사람 중에서 어떤 조건이 단골집을 결정할 것
0: 저는
1: 같나요?
0: 일단 거리 제일 가까워야 되는 것 같아요.
1: 아,
0: 진짜
1: 저도요.
0: 슬리퍼 질질 끌고 나가, 그냥 생얼로
1: 5분
0: 그냥
1: 이내.
0: 거의 자본 바람으로 나가도
1: 네.
0: 별로 쪽팔림이 없는 그런 가게.
1: 창피하지 않네.
0: 네네. 단골. 저희 기준.
1: 그렇군요.
0: 그 물론 맛도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하지만요.
1: 거리가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맞아요.
1: 저는 사장님도 중요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저희가 오래 다닌 합정이 식당이 하나 있잖아요. 저희가 그 사장, 그 사장

0: 선생님 처음 만난 게 2008년인가 2009년쯤이었는데
1: 거의 20년 전이네요.
0: 네, 지금은 사라진 모과나무 위라는 카페 겸 술집을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한참 뒤에 지금의 식당을 여셨는데 가게는 달라졌지만 저희가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1: 맞습니다.
0: 처음에는 단골 손님이었는데 이제는 사장님과 뭐 거의 오래된 절친이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1: 근데 또 요 집이 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곳이
0: 맞아요.
1: 아닙니다.
0: 영업하는 날이랑 시간을 SNS에 공지를 하세요. 매일. 공지가 안 올라오면 문을 안 여는 거죠. 휴가 가거나 가끔 하루 놀러 가실 때도 아주 솔직하고 당당하게 저 오늘은 땡땡이 칩니다 이렇게 공지 맞아요. 올리시고요. 어쩌다가 며칠 연속 문을 열면 손님들이 사장님 매일 문 여니까 매력 떨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간판도 없고 메뉴판도 없어서 그날 사장님 이거 가능한가요? 물어봐야지 먹을 수 있는 메뉴
0: 맞아요. 소스부터 직접 만들어서 뭐 양배추 스테이크, 마늘볶음밥과 고추잡채, 크림커리, 함박스테이크 다 맛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단골집에서는 음식도 술도 그냥 사장님께 추천해달라고 하는 편이에요. 작은 미미님은 어떠신가요?
1: 저도 사장님과 친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처음에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장님이 너무 약간 들이대시면 저는 약간 도망가는 스타일.
0: 좀 너무 친한 척하거나 너무 알아보거나 이러면은 네네. 그렇군요. 저는 반대로 좀 무뚝뚝한 사장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만나면 도전 의식이 생겨요. 좋아. 저 언젠가는 내가 저분을 먼저 웃게 만들겠다. 이런 도전 의식이 생깁니다.
1: 도전 단골이 아니라 친밀도 올리기 미션 같은데요, 진짜. 네.
0: 처음에는 인사만 나눴지만 어느 날 먼저 말을 걸어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됐다 하는 거죠. 근데 작은 미미님 단골이었다가 어느 순간 못 가게 된 가게도 있지 않나요?
1: 왜 못 가게 됐을까요?
0: 많을 것 같은데.
1: 제가 왕년에 좀 술을 좀 마실 때 자주 가던 술집이 있었는데 실수를 좀 한 뒤에는 민망해서 제가 다시는 못 가겠더라고요.
0: 가게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작은 미미님이 문제가 생긴 케이스.
1: 그렇죠.
0: 네. 네.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동네에서 자주 가는 편의점 직원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1: 길거리에서?
0: 네. 강아지랑 산책 중이신 거예요. 근데 먼저 안녕하세요 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못 알아봤어요. 늘 계산대 안에 계셨으니까.
1: 맞아요. 사장님에게는 계산대가 없고 크미미님 손에는 물건이 살 물건이 없었으니까요.
0: 맞아요. 매일 보던 분인데도 서로를 기억하는 배경이 정해져 있던 거죠.
1: 그쵸.
0: 그래도 가게 밖에서 먼저 알아보시고 인사해 주신 거 보니까 제가 그 편의점 단골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1: 단골 인정입니다.
0: 인정.
1: 여러분은 단골집 사장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가 가장 편하신가요? 가게보다 주인을 따라가 다니게 된 곳, 천천히 친해지는 곳인 곳, 민망해서 다시 못 가고 있는 곳까지 여러분의 단골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걱정 마.
0: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오늘도 수요일 저녁 메뉴 고민 해결사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시간이 왔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 한 끼 배부르게 먹고 한숨 자고 나면 딱히 달라진 게 없더라도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곤 하잖아요.
1: 단골집에 가면 메뉴판을 펼치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주문하게 되는 음식이 있죠. 오늘은 두 미미가 단골집에서 자신 있게 추천하는 저녁 메뉴가 맛붙습니다. 미미 시스터즈 단골집 저녁 메뉴 추천. 늘 먹던 걸로 한상 배틀.
0: 고기부터 곁들임, 마지막 국수까지 오랫동안 직접 먹어보고 고른 메뉴들인 만큼 오늘은 여느 때보다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1: 벌써 배고파요.
0: 과연 여러분은 누구의 단골 메뉴를 선택하실까요? 늘 먹던 걸로 한상 배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큰미미의 단골집 저녁 메뉴 추천 늘 먹던 걸로 한상 배틀 오늘 저의 선택은요? 삼겹갈비 한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곳은요. 예전에 망원동에 있다가 최근에 마포구청역 근처로 자리를 옮긴 고땡땡땡땡면이라는 고깃집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은 날이면 고민하지 않고 찾아가는 저의 오래된 단골집이에요. 이 집에서 가장 먼저 주문해야 할 메뉴는 생삼겹갈비입니다. 삼겹살은 익숙해도 생삼겹갈비는 조금 낯설잖아요. 그쵸? 사장님이 갈비뼈 주변의 살을 직접 정형해서 두툼하게 썰어내주시는데요.

0: 숯불 위에서 가장 맛있게 익혀 한 점씩 내어주세요. 계속 구워주시거든요. 두툼한 살에는 육즙이 남아있고 갈비뼈 주변 쌀 특유의 고소하고 쫄깃한 맛에 숯불 향까지 제대로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고기만 잘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리에 앉으면 참나물 무침과 고추장찌개가 기본으로 나오는데요. 이 찌개가 또 아주 위험합니다.
1: 위험지게.
0: 고기를 주문했는데 찌개 때문에 밥을 찾게 되고 밥을 먹다 보면 찌개가 먼저 사라져서 결국 두 번째 찌개를 주문하게 되거든요. 사실 밥 없이도 저는 한 그릇 다 먹어요. 추가 금액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맛입니다. 생삼겹갈비를 충분히 먹었다면 가브리살 껍데기를 주문할 차례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평범한 돼지 껍데기 같지만 쫀득한 껍데기에 부드러운 살코기가 붙어 있고 얇은 고기거든요. 거의 고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에 참나물 무침을 불판에 살짝 덮어요. 식빵도 숯불 위에서 노릇하게 구워요. 구운 식빵 위에 가브리살 껍데기와 따뜻한 참나물을 올려서 한 입에 먹는 겁니다. 바삭한 식빵, 쫀득하고 고소한 껍데기, 향긋하고 짭조름한 참나물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이건 껍데기에 식빵을 곁들인 게 아닙니다. 고깃집에서 갑자기 탄생한 훌륭한 오픈 샌드위치입니다. 아, 이쯤 되면 배가 불러야 정상이지만 아직 끝낼
1: 그쵸.
0: 수 없죠.
1: 아니, 아직도요?
0: 가게 이름에 면이 들어가는데 국수를 먹지 않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김치말이 냉국수를 주문합니다. 새콤달콤하고 시원한 김치 국물이 고기의 기름진 맛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데요. 한 젓가락, 두 젓가락 먹다 보면 배는 분명히 부른데 입맛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1: 어리세요.
0: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삼겹갈비를 한번더 주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 김치말이 냉국수는 마무리 메뉴가 아니라 식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재시작 버튼입니다. 생삼겹갈비로 시작해 고추장찌개를 곁들이고 식빵과 가브리살 껍데기, 참나물로 삼합을 만든 뒤 김치말이 냉국수로 마무리하는 한 상. 오늘 저녁 생삼겹갈비 한상 어떠신가요?
1: 어지러워.
0: 침고요.
1: 약간 비결이 올것 같아. 지금 큰미미님 메뉴 생삼겹갈비부터
0: 또
1: 껍데기
0: 아는
1: 국수까지
0: 맛이잖아
1: 아주
0: 또.
1: 거대한 돼지고기 대서사시 거의 오디세이 한편본것 같아요 지금. 오디세이 삼겹살 편 단골집 저녁 메뉴 추천 늘 먹던 걸로 한상 배틀. 오늘 저의 선택은요. 닭 모듬구이 한상입니다. 제가 소개할 곳은 마포구청역 근처의 사땡땡 숯불 닭갈비입니다. 이곳에는 닭갈비부터 통다리와 날개, 안심, 목살, 어깨살, 연골, 염통 근육까지 닭 한 마리의 다양한 부위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위를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모듬구이를 추천합니다. 미역국과 함께 닭가슴살 샐러드가 먼저 입맛을 돋궈줍니다. 닭갈비와 안심처럼 부드러운 부위부터 숯불에 올려봅시다. 겉은 노릇하게 익고 속에는 촉촉한 육즙이 남아있어서 닭고기의 담백함과 은은한 숯불향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다음은 통다리와 날개입니다. 통다리는 살이 두툼하고 부드럽고 날개는 껍질이 바삭하면서 안쪽에 고소한 육즙이 가득합니다. 뼈에 붙은 살을 발라먹다 보면 점잖게 젓가락을 쓰던 사람도 어느새 두 손을 사용하게 되죠. 이제 목살과 어깨살을 올립니다. 닭다리살보다 탄력있고 쫄깃해서 씹을수록 고소한데요. 부위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고기를 먹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연골과 근위, 염통 같은 특수 부위입니다. 연골은 오독오독하고 근위는 단단하면서 쫄깃하고 염통은 탱글하면서 맛이 진합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다음엔 쫄깃하고 마지막에는 오독오독 탱글탱글 한 접시 안에서 식감의 장르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파김치나 양파절임 곁들이면 특수 부위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크미미님이 식빵과 껍데기 참나물로 완벽한 한 입을 만드셨다면 저는 불판 위에서 닭 한 마리의 지도를 쫙 펼쳐드리겠습니다. 오호. 부드러운 안심부터 오독한 연골까지 한 점씩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시원한 자가제면 막국수를 주문합니다. 직접 뽑은 면은 탱글하고 쫄깃해서 고기를 충분히 먹은 뒤에도 계속 들어갑니다. 금미미님 김치말이 냉국수 먹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셨죠?
0: 네.
1: 저는 다시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닭 한 마리를 완주하고 부위별로 다 완주한 뒤에 막국수로 깔끔하게 결승선 통과하겠습니다. 닭가슴살 샐러드로 시작해서 여러 부위의 숯불구이를 맛본 뒤 시원한 막국수로 마무리한 한상. 오늘 저녁 숯불 닭 모듬구이 한상 어떠신가요?
0: 숯불 닭갈비 좋죠. 저도 좋아해요. 근데 작은 미미님 메뉴는 무슨 닭고기에 연골, 염통, 근육까지 나오더라고요. 뭐 저녁 메뉴 고르다가 뭐 거의 닭 해부학 수업 듣는 줄 알았어요.
1: 요 특수 부위에도 요 애들이 또 맛이 또 좋아요. 큰 미미님은 김치말이 냉국수를 먹으면 입맛이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셨죠.
0: 그럼요.
1: 그런데 앞에서 생삼겹 갈비 먹고 가브리살 껍데기에 식빵까지 드셨잖아요. 오. 김치발이 냉국수는 재시작 버튼이 아니라 긴급 투입된 구조대 아닙니까?
0: 아, 구조대라뇨. 이쯤 되면 앵콜을 주도하는 사회자죠. 어허. 국수 한 그릇으로 입맛을 산뜻

0: 깨끗하게 정리하면 진짜 생삼겹갈비를 한 번 더 먹고 싶어지니까요.
1: 금미미님이 계속 삼겹살만 보고 계실 때 저는 닭 한 마리에서 부드럽고 쫄깃하고 오독하고 탱글한 식감을 모두 찾아낸 겁니다. 호호. 기름진 고기를 먹고 국수 구조대를 부르는 것보다 담백한 닭을 다양하게 즐기는 쪽이 저녁 메뉴로 훨씬 부담이 없죠.
0: 아, 하지만 연골과 내장은 또 사람에 따라 호불호 갈릴 수 있거든요. 생삼겹갈비 누구나 좋아하죠. 얼큰한 고추장찌개, 고소한 삼합, 시원한 김치말이 냉국수. 아, 뭐 누가 봐도 제 한상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하죠.
1: 하하, 과연 오늘의 늘 먹던 걸로 한상 배틀 승자는 누구일까요? 맛의 기승전결이 확실한 큰미미의 생삼겹갈비 한상이냐, 담백한 닭고기를 다양한 식감으로 즐기는 작은 미미의 숯불닭 모둠구이 한상이냐. 오늘 저녁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0: 생삼겹갈비든 숯불닭 모둠구이든 좋아하는 사람들과 술 한잔 곁들이기에도 딱 좋은 메뉴죠. 이번에는 술잔과 이야기가 쌓여가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크라잉넛의 허름한 술집 듣고 올게요.

0: 소영이 아빠님께서 큰미미 실망입니다. 해물 묵은지 닭볶음탕 말씀 주셨는데요. 잘 익은 묵은지 특유의 깊고 칼칼한 산미와 푹 익은 닭고기의 고소한 기름이 어우러져 찐득하게 졸아든 국물이 예술입니다. 야들야들한 닭다리살에 새콤하게 익은 묵은지를 돌돌 말아 한입 크게 넣으면 빼어든 매콤 짭짤한 양념과 달큰한 육즙이 팡 터지며 밥 두 공기를 순식간에 비우게 만듭니다. 돌솥에 지글지글 끓는 해물 묵은지 닭볶음탕이 더 먹고 싶어지네요. 살얼음 둥둥 띄운 새숙대야 물냉면이 아니고 국수? 진짜 실망입니다.
1: 진짜 실망입니다.
0: 아, 소연이 아빠님은 이제 실망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시고 계세요.
1: 아, 그리고 우리가 막 닭볶음탕 너무 먹고 싶다고 우리가 네. 지금 소연이 아빠님한테 지금 막 엮이고 있어.
0: 아, 근데 저 취소할래요. 저 어제 저녁에 네. 그 두루치기 먹어가지고 별로 안 땡겨요.
1: 아,
0: 아 실망이에요, 소연이 아빠님.
1: 3984님, 실망이에요. 아직 점심 전인데 삼겹갈비인데 이걸 어떻게 이겨?
0: 아, 그럼요.
1: 소스는 소금, 카레, 고추냉이. 제 단골집 양념 갈매기살에 양념 껍데기면 금미미 이길 수도.
0: 오, 또 양념 갈매기살, 양념 껍데기. 아, 또 양념 맛있죠.
1: 양념 갈매기살.
0: 아, 근데 이 생삼겹갈비는 안 드셔보시면 모르는 맛입니다. 이게 아, 그냥 삼겹살이 아니에요, 여러분.
1: 아, 그니까 뼈가 아주 큰 뼈다귀가 붙어 있어요.
0: 네, 그 뼈다귀에 붙은 살들이 진짜, 저 뼈다귀 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정말 맛있습니다. 어딘지 말은 못하지만
1: 소연이 아빠님 기름지고 익숙하지만 매번 먹는 삼겹살이라니 너무 뻔해요.
0: 아니 소연이 아빠님 그 삼겹살이 아니에요. 진짜 사진 보여드리고 싶다.
1: 예지 아빠님 자금이미 닭 한 마리로 돼지 삼겹갈비 이길 수 있어요. 오. 닭갈비는 볶음밥인데 숯불이라 실망이에요.
0: 아 또 그게 아쉽긴 해요.
1: 아 요게 근데 또 요것도 안 드셔보시면 또 모르는 맛입니다.
0: 어쨌든 자금이미 오늘 약간 지는 분위기 또 연패 장인 또 등극입니다.
1: 아, 소니 아빠님도 역시 실망해 주셨네요. 자금이미 실망입니다. 저라면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숯불 분량과 쫀득쫀득한 껍데기, 부드러운 살코기의 식감이 폭발하는 숯불향 가득한 짓불 매운 양념족발을 먹겠습니다.
0: 오, 양념족발.
1: 씹을수록 고소한 콜라겐의 감칠맛이 입안 가득함돌아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게 만듭니다. 족발 가자!
0: 가자!
1: 아니 아, 진짜 이게
0: 매운 양념족발 먹은 지 오래됐다. 아, 이 그... 매운 양념족발은요. 흰밥이랑 먹어야 돼. 흰 쌀밥.
1: 아, 밥이랑 흰밥이랑. 아 근데 아까 닭볶음탕 먹고 싶었는데 양념족발도 땡기네요. 큰일 났다. 아,
0: 지금 뭐 다 먹을 수 있죠.
1: 큰일 났어.
0: 5578님께서 아 삼겹살도 너무 좋은데 고추장찌개에서 넘어갑니다. 아. 침이 꼴딱꼴딱.
1: 요거 요물이에요. 요물.
0: 진짜 고추장찌개. 이 고추장찌개. 와 진짜 가면 저 세 그릇까지 먹어봤거든요.
1: 아 진짜
0: 뚝배기에 나오는데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아 침 고여.
1: 감사합니다. 2987님 허름한 주막 희미한 등불 아래서 노가리 굽고 500cc 한 잔 저녁이 기다려집니다.
0: 오 오늘 저녁에 노가리에 500cc 한 잔 드시나요?
1: 부럽다.
0: 아, 우리도 먹자 맥주.
1: 오늘 한 잔 할까요? 너무 좋네요.
0: 8320님께서 지난주에 이어 또 장미님께 죄송합니다. 역시 닭보다는 돼지를 언급하신 큰미님의 손을 들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1: 아니 우리 닭이 얼마나
0: 역시 맛있는데. 8320님
1: 우리 닭숯불가 이러면 맛있는데
0: 해부학 수업이라서 너무
1: 하지만 8528님께서는 오늘은 숯불 닭모듬 막국수에 투표합니다.
0: 한 표.
1: 돼지고기도 너무너무 좋지만 아 국수에서 갈렸습니다. 아. 여름에는 김치말이 냉국수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막국수를 더 좋아해서
0: 막국수.
1: 닭고기 더하기 막국수에 한 표요. 그런데 막국수는 감자전에 소머리 수육이랑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0: 다들 취향이 명확하셔가지고 저희가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망 맛집이 된 거겠죠?
1: 아 진짜 이분들 얼마나 잘 드시고 다니시는 건가?
0: 진짜 여러분 식단을 한번 진짜 살펴보고 싶어요.
1: 아니 막국수에 감자전에 소머리 수육 먹어본 적 있어?
0: 없어요.
1: 없어.
0: 근데 진짜 맛있겠다.
1: 그런 조합은 진짜.
0: 아 요거는 또 와. 동동주 막걸리.
1: 아 진짜.
0: 6265님 바빠서 점심도 못했어요.
1: 아 배고프시겠다.
0: 오늘은 비긴 걸로 하고 아 배고파요. 한 그릇 보내주세요. 아. 두 그릇 보내주시면 더 좋은데.
1: 아 점심도 아직 못 드셨다고요?
0: 아유
1: 너무 바쁘셨나 보다 오늘.
0: 6265님 오늘 저녁은 꼭 맛있는 거 드시고 그쵸. 저녁 드시기 전에 지금 뭐 삶은 달걀이라도 뭔가 간단히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진짜 혈당 떨어지면 안 돼요. 빨리 뭐라도 드세요.
0: 맞아요.
1: 자 오늘 그러면 오늘 또 돼지가
0: 정리해봅시다.
1: 아무래도 또 압승인 것 같은데 정리해 주시죠.
0: 압승 지난주처럼 압승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정리해봅시다.
1: 네, 해주세요.
0: 네 오늘의 결론

0: 전도 아주 간단합니다. 생삼겹갈비부터 김치말이 냉국수까지 맛의 기승전결이 확실한 한상도, 닭 한 마리의 다양한 부위를 숯불에 골라 구워먹는 한상도, 단골집에는 저마다 포기할 수 없는 메뉴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더 맛있냐가 아니라 오늘 저녁 여러분이 어느 가게의 문을 열고 싶은가겠죠? 아. 단골집 저녁 메뉴 추천, 늘 먹던 걸로 한상 배틀. 오늘의 승자는 여러분의 단골 메뉴입니다.
1: 어떤 선택이든 세상 모든 고민은 밥 먹고 듣지 않습니다. 어디서 먹든 무엇을 먹든 그 한 끼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메뉴를 골랐든 걱정 마.
0: 어차피 잘 먹을 거야. 미미의
1: 타임머신.
0: 미미의 타임머신에 탑승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안전벨트는 필요 없고요. 귀만 활짝 열어두시면 어느새 시간여행, 오래된 음악 속으로 순간이동.
1: 오늘은 198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동네 단골 가게가 물건만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과 소문, 작은 사건들이 오가는 공간이던 시절. 담배를 사러 간 한 청년의 구애 작전을 한 편의 유쾌한 음악극으로 만든 노래가 등장합니다. 송창식의 담배가게 아가씨, 지금 출발합니다.
0: 1986년 11월, 송창식은 새 음반 참새의 하루를 발표합니다. 음반의 첫 번째 면에는 참새의 하루와 선운사에 이어 오늘 소개할 담배가게 아가씨가 수록됐는데요. 작사와 작곡뿐 아니라 편곡까지 모두 송창식이 직접 맡았습니다.
1: 그런데 이 노래가 처음부터 담배가게 이야기였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송창식은 매부에게서 명동의 한 와이셔츠 가게에 예쁜 아가씨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짧은 이야기에서 곡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0: 네, 당시 동네의 담배가게는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얼굴을 익히는 생활 속의 작은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노래 속 주인공에게는 좋아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 매일 찾아갈 아주 그럴듯한 이유가 생긴 셈이고요.
1: 이 노래의 가사를 따라 가다 보면 마치 짧은 영화를 한 편 보는 것 같은데요. 동네에서 인기 많은 담배가게 아가씨가 있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가 거절당한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자기 차례가 왔다고 생각하고 꽃 한 송이를 준비해서 가게로 찾아갑니다.
0: 여기까지는 제법 자신만만합니다. 자신의 등장을 영화 예고편처럼 알리고 상대와 눈을 마주친 것만으로도 구애 작전이 성공한 것처럼 기뻐하죠. 하지만 김칫국이죠. 퇴근 시간에 다시 찾아가 말을 걸자 돌아오는 반응은 냉담. 합니다.
1: 그런데도 주인공은 포기하지 않고 그녀를 따라 골목길로 향합니다. 그러다 아랫동네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을 보고 드디어 자신이 활약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죠. 백마탄 기사처럼 의기양양하게 나서지만 결과는 멋진 승리가 아닙니다. 잔뜩 얻어맞고 눈앞이 또래집니다.
0: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거절한 사람을 계속 따라가는 구애 방식은 조금 아슬아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1: 맞습니다.
0: 하지만 이 노래는 주인공을 완벽하고 멋진 영웅으로 그리지는 않아요. 자신감은 넘치지만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싸움에서도 지고 마는 그 허세와 실패까지 웃음으로 바꾸는 것이 이 노래의 중요한 매력입니다.
1: 그렇다고 이 노래가 또 가사만 재밌는 곡은 아닙니다. 송창식 은 이야기를 차분하게 설명하지 않고 말하듯이 노래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내지르고 장면마다 목소리와 호흡을 바꿉니다.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감탄사와 고함까지 싸움 장면의 효과음처럼 사용하고요.
0: 맞아요. 그래서 이 곡은 마치 한 사람이 노래와 대사, 효과음까지 모두 담당하는 1인극처럼 들리기도 해요. 기타는 맞아. 짧고 강한 리듬을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앞으로 밀어주는 거죠. 보컬은 그 리듬 위를 빠르게 오가면서 우리말의 억양 자체를 음악으로 만듭니다.
1: 송창식은 흔히 포크 가수로 불리지만 담배가게 아가씨에는 로큰롤과 블루스, 펑키한 리듬까지 섞여 있습니다. 한 가지 장르로 설명하기 어려운 송창식 특유의 음악 세계가 잘 드러나는 곡이죠.
0: 송창식 역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공연에서 자주 부르는 노래로 피리 부는 사나이와 함께 담배가게 아가씨를 꼽았는데요. 발표된 지 40년이 가까워진 지금도 몇 소절만 시작하면 관객의 박수와 추임새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노래입니다.
1: 이 곡은 오늘의 테마인 단골과도 참 잘 어울립니다. 노래 속 담배 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누가 찾아왔고 누가 거절당했는지 온 동네가 알고 있는 작은 무대가 됩니다.
0: 주인공 역시 담배가 필요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자꾸 같은 가게를 찾습니다. 물건의 단골에서 사람의 단골이 되고 싶었던 조금 엉뚱하고 지나치게 의욕적인 청년의 이야기, 송창식의 담배 가게 아가씨 듣고 오겠습니다.
2: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 기다렸지. 점잖게 다가서서 미소 띠며 인사를 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0: 오늘의 마음 체크인 시간입니다. 가끔 별다른 이유 없이 예전에 자주 가던 가게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집에서 늘 주문하던 음식의 맛이나 문을 열었을 때 들리던 종소리, 자주 앉았던 자리까지 함께 생각납니다.
1: 한동안 가지 못했는데도 사장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실 것 같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하고 예전처럼 말을 걸어주실 것 같기도 하죠.
0: 오늘의 마음 체크인 문장입니다. 오늘 문득 다시 들러보고 싶은 가게는 어디인가요?
1: 지금 사는 동네의 작은 식당일 수도 있고요. 예전에 다니던 학교 앞 분식집이나 직장 근처의 카페일 수도 있습니다. 여행 중 며칠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매일 찾아갔던 가게도 있겠죠?
0: 그곳에서 늘 먹던 메뉴는 무엇이었는지, 누구와 함께 갔는지, 마지막으로 들렀던 날은 언제였는지도 천천히 떠올려보세요. 가게를 기억하다 보면 그 시절에 나와 자주 만났던 사람들까지 한꺼번에 따라오기도 합니다.
1: 아직 그 자리에 있는 가게라면 오늘 아니면 이번 주에 한번 들러봐도 좋겠습니다. 늘 먹던 메뉴를 다시 주문하고 오래 마음에만 담아뒀던 안부를 짧게 건네보는 것도 좋고요.
0: 하지만 다시 들르고 싶어도 이제는 갈 수 없는 가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찾아갔더니 간판이 바뀌어 있거나 오랜만에 가게 이름을 검색해보고서야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죠.
1: 그럴 때는 가게 하나가 사라진 것뿐인데도 내 생활의 한 부분이 함께 없어져 버린 듯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먹을 수 없는 메뉴보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더 그리울 때도 있고요.
0: 지금은 사라진 가게가 떠올랐다면 그곳을 함께 기억하는 사람에게 짧게 연락해봐도 좋겠습니다. 우리 거기서 이거 자주 먹었잖아. 그 한마디만으로도 잊고 있던 장면들이 다시 선명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1: 우리가 다시 찾고 싶은 것은 어쩌면 음식이나 공간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편하게 웃고 이야기하던 시간과 그때의 나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0: 오늘 문득 떠오른 가게가 있다면 마음속으로만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아직 그 자리에 있다면 그곳의 문을 다시 한번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득 다시 들러보고 싶은 가게는 어디인가요? 오늘의 마음 체크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한 시간 단골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1: 네.
0: 단골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찾고 안부를 나눈 시간이 쌓이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관계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여러분과 만난 지 벌써 1년이 다 됐잖아요.
1: 그쵸.
0: 그동안 매주 같은 시간에 찾아와 저희의 든든한 단골이 되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새삼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테마는 기회입니다. 다음 주에는 얼마 전 8월 22일에 새 EP 소혼돈을 발표한 가수 강백수 씨와 함께합니다. 우연히 찾아온 기회부터 망설이다 놓쳐버린 기회, 스스로 만들어낸 기회까지 강백수 씨의 여러 가지 새로운 음악과 함께 우리 삶을 스쳐간 기회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0: 네, 오늘 방송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 우리 자연사자 다시 보기는 미미시스터즈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곡은 미미시스터즈의 우리 수다 떨자로 마무리할게요.
1: 너무 좋은 곡이네요.
0: 네.
1: TBS FM과 미미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자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우리는 목소리로 만나고
1: 음악으로 이어집니다.
0: 잊지 마세요.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7: TBS 교통정보.
8: 서울시내는 본격적인 퇴근 정체 시작됐습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위례나들목 부근에 있었던 사고도 정리가 됐지만 지금 장진나들목에서 탄천일교까지 정체 구간 길어졌고요. 양재대로도 일원지하차도에서 구룡지하차도까지 아주 긴 구간 밀려있는 가운데 반대 방향도 영곡동서지하차도에서 구룡마을 입구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반포대교 남단에서 서초역 사이는 양방향 모두 밀려있고요. 동작대로도 이수교차로에서 사당역 지날 때까지 쭉 밀리는 가운데 반대방향도 남태령에서 이수역 쪽으로 움찔합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방면 하월봉램프 부근의 고장차 정리됐습니다. 그래도 구리 나들목에서 내부순환로 진입하는데 30분 가까이 걸리고 있고요. 3부간선도로 성산대교에서 목동교까지 밀리다가 안양교에서 금천교 쪽으로도 정체입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황원찬입니다. 일본의 한 회사에서는요, 자기 회사에 입사 지원서 냈다가 떨어진 사람들한테 택배를 보낸다고 그래요. 그 택배 상자에는 지원해줘서 고맙지만 아쉽게도 탈락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짧은 편지와 함께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몇 개가 선물로 들어있답니다. 아, 늘 차가운 문자로 불합격 소식만 전해드렸던 지원자들, 이 짧은 편지와 자그마한 선물에 당연히 큰 감동이 밀려왔겠죠. 상처가 될 수 있는 통보를 자그마한 기쁨으로 바꿔준 그런 배려, 그런 센스 참 돋보입니다. 이렇게 작지만 진심을 담은 배려들로 우리 세상이 가득 차길 바라면서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회사 기대했던 소망 여기에서 잠시 탈락한 모든 지원자들의 인생길이 앞으로는 꽃길로 쫙 펼쳐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전효진 PD가 이 곡을 선곡했대요. 특히 취준생 여러분들 머니특별시 듣고 계시다면 한 번 더 힘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네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눠보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들도 많이 많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든든하게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려야죠. 수요일에 경제버팀목 나의 머니오렌지나무 재무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과 구도현 팀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님.

0: 이러고 이제 등장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쪼록 모두 모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 저희 오늘 방송 열면서 배려란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된 얘기였어요. 근데 두 분 항상 나오실 때 여기 오실 때부터 올라오실 때부터 이제 뭐 이것저것 간식 같은 것도 막 갖고 오시고 예. 제작진들에 대한 배려가 참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만 예. 특히나 더 두 팀장님들이 부산 사나이들의 배려가 넘쳐난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아 반대로 두 분은 최근에 이런 기억이 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배려를 받았던 뭐 크고 작은 배려가 떠오르는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1: 네, 뭐, 저는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을 좀 만나러 다니니까, 그, 건강 관리에 좀 신경 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건강과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챙겨주시는 편이거든요. 예, 예.
0: 현물로.
1: 네네, 현물로. 예. 네, 뭐, 그럴 때는, 이제, 그래도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또 주변에서 이제, 나를 챙겨주시는구나라는 이제, 마음을 받을 때, 예. 네, 뿌듯함도 느끼고, 네, 이 일에 대한 보람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0: 뭐, 자그마한 음식 하나라도 이렇게 오고 가면서 또, 배려와 정이.
1: 그렇죠. 그게 꼭 뭐, 고가의 선물이 아니라도.
0: 그러니까. 네네. 좋네요. 그죠. 구 팀장님은요?
2: 네, 저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배려들을 조금 많이 느끼려고 하는데요. 예. 뭐, 엘리베이터를 잡아준다거나, 문 닫을, 닫힐 때 끝까지 잡아준다거나.
0: 아유, 좋다.
2: 그리고 다른 차를 탔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데 에어컨이 먼저 틀어져 있다 놨던지, 그리고 겨울에는 예. 이 엉덩이 히터라고 하죠. 이
0: 엉따.
2: 네, 이거에. 그럴 때 아주 인류애를 느끼거든요.
0: 어머나.
2: 네, 그래서 이 배려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항상 이 배려를 받을 때마다 이게 권리가 아니니
0: 그렇죠.
2: 항상 감사하고
0: 맞아.
2: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항상 저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멋지십니다. 예. 우리 서로서로 만나는 요 작은 관계에서 느껴지는 배려가 전체 인류애로까지 네. 확장되는 순간이 참 많죠. 예. 우리도 받는 만큼 또 그런 걸 많이 나누면서 살아야 될 것 같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네요. 자,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상식, 저축, 보험, 재무설계 뭐 다 좋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부담 없이 나눠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말머리 달아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송 시간에도 상담 신청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멀리에서 예? 이 두 분이 말 타고 오는 소리 들리시죠?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1: 태동기,
2: 구도현의
1: 마 이게 돈이다.
0: 야, 예. 검은 부산에서 말을 타고 달려오신 것 같은 느낌의 최동기 본부장님과 구도현 팀장님이 함께하는 마 이게 돈이다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귀 쫑긋하시겠네요. 마트 같은 데 가봐도 요즘 한수 많이 나옵니다. 라면, 뭐 즉석밥, 또 음료, 우리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먹을거리,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 고물가 시대에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오늘 그런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1: 네, 뭐 실제 요즘 뭐 식당이나 마트 갈 때 만 원짜리 한 장 들고 가면 사실 크게 이제 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왜 이렇게 고물가 시대가 되었나라고 이제 한번 원인을 좀 찾아봤더니 예. 중동 지역의 갈등으로 이제 국제 유가가 좀 들썩이면서 페트병이나 포장용 비닐의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이제 정달아 좀 뛰고 있는 것이 물가 인상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나프타로 만드는 합성 수지는 이제 페트병 그리고 라벨, 즉석밥 용기 등 대부분 제품군에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가격 인상이 이제 부추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예. 지난달인 7월 15일 기준 나프타 가격은 1톤당 $840로 작년 7월 평균보다

0: 대략 한 44% 정도나 치솟았습니다.
1: 그렇군요. 환율 걱정도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 원달러 환율 참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수입 원재료 많이 써야 되는 식품업계 더 힘들어졌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이 식품업계는 수입 원재료 비중이 높은 만큼 환율 변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죠. 지금은 이 1,300원대 후반과 한 1,400원 초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달 초만 하더라도 1,500원대를 넘나들면서 수입 비용 부담이 훅 커진 데다 예. 이 고유가로 물류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가격 인상 압박이 한층 더 심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고물가 시대에 점심값이라도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들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예. 아까 뭐 만 원 한 장 들고 마트 장 보러 가기 뭐 무섭다. 제대로 장 볼 수도 없다. 최동기 본부장님 얘기하셨는데 점심도 그래요. 요즘 뭐 웬만한 메뉴들이 다 만 원 넘어가고 그러니까 짜장면 한 그릇도 만 원 넘는 곳이 많더라고요.
0: 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500원에 사 먹었었는데
1: 언제 좀 얘기를 하시려고
0: 만 원으로도 이제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기가 좀 힘든 맞아요. 세대가 되었죠.
1: 예.
0: 자, 이럴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거지 맵입니다.
1: 뭐라고요?
0: 이 거지 맵이라고 있는데
1: 거지 맵?
0: 네, 맞습니다. 이 거지 맵은 이제 1만 원 이하의 메뉴를 갖춘 가성비 식당을 한 곳에 모아놓은 온라인 지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용자들이 이제 식당을 직접 등록하고요. 후기도 예. 남길 수 있어서 저렴한 한 끼를 찾는 분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죠.
1: 그렇구나.
0: 매번 이제 비싼 밥값이 좀 고민이라면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식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맵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약간 이제 어감, 뉘앙스가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알짜 정보가 담겨 있는 거지 맵 이런 것도 있군요. 또 다른 방법 어떤 게 있습니까?
2: 네, 이 통신사에서 받은 무료 증정 쿠폰이나 카페 적립 쿠폰 등을 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1: 예.
2: 이 지난달 한 통신사가 냉면 무료 쿠폰을 뿌리자 온라인에서는 이거 1,000원에 팝니다 이런 걸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쿠폰을 소비하기 위해 일부러 해당 매장을 찾는 분이라면
1: 예.
2: 이 온라인에서 판매 후 현금화하는 것 요거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1: 뭐 크게 막 에? 이걸로 내가 떼돈을 벌어버리라 이런 게 아니고 소소하지만 나는 이제 갈 일이 없거나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이런 무료 쿠폰이 생겼다 그러면 요거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추천을 해주셨어요. 요즘 SNS에 그런 사진, 그런 인증글들 인기더라고요. 그 일주일치 식사를 냉장고에 미리미리 싸서 준비해 두고 이걸로 이제 도시락 겸 해서 가져가면서 바깥을 아끼는 그런 것들 많이 네. 보셨죠?
2: 네. 네, 그렇죠. 이런 걸 그 밀프랩이라고 하거든요.
1: 예?
2: 이 밀프랩은 하루나 아니면 일주일치 식사를 미리 준비해 두는 걸 말하는데요. 일주일에 이틀만 도시락을 싸도 이 한 달 식비를 한 2-3만 원가량은 아끼는 셈이니까
1: 예.
2: 이 도시락 레시피 활용해서 밀프랩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외식이나 간식 소비를 줄여서 이 지출 절감도 가능하겠습니다.
1: 예. 요런 얘기를 또 굳이 꺼낸 이유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저희 그 재무 전문가로 모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이 두 분이 이 부산 사나이들이 놀랍게도는 아닌가 요리에도 일가견이 있으시대요. 이 밀프랩 같은 거 요즘 유행이니까 이거 직접 준비하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0: 네, 뭐 저는 이제 대기업의 힘을 빌어서 이제 뭐 컵라면이나
1: 예.
0: 네, 컵밥 이런 것들을 자주 활용하는데
1: 예.
0: 그 앞에 앉아 있는 구도현 팀장 같은 경우는
1: 네.
0: 제가 봤을 때 정말 밀프랩 준비를 잘하는 대표적인 일이. 네, 매일 싸우는 도시락을 보면은 예. 정말 구성 알차게 잘 준비해서 오고 있거든요.
1: 실제로 도시락을 싸우신 거죠?
0: 네, 실제로 이제 매일매일 다른 반찬을 준비해서 잘
1: 멋지다.
0: 싸우던데
1: 예.
0: 이렇게 구도현 팀장처럼 도시락 레시피를 좀 참고해서 직접 도시락 밀프랩을 준비하시게 되면
1: 예.
0: 만 원 안팎의 점심 한 끼를 이제 재료비 5천 원대로 해결할 수 있으니 꽤 많은 지출을 좀 줄일 수 있겠죠.
1: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내가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한 달 매달 이제 식 재료비 또 식 음료비 조절하는 것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은 이제 운동하면서도 돈 버는 그런 세상이 됐다던데 이건 또 무슨 어떤 얘기예요?
2: 네, 맞습니다. 이 걸음수나 퀴즈 풀고 그리고 이 출석 체크 등으로 포인트를 쌓는 앱테크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손목 닥터 9988이 그런 대표적인 거. 거죠. 예, 예. 네,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서울페이로 바꿀 수 있는 100포인트를 주거든요. 오. 이런 식으로 하루 500원, 1,000원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모아도 한 달이면 2만 원 넘게 쌓이게 됩니다.
1: 그렇죠. 아, 말씀해 주신 손목 닥터 9988 맞아요. 저희도 홍보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진짜 내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덤으로 포인트를 준다니까 이거는 뭐 일석이조죠. 이런 것들 잘 좀 기록해 두셨다가 기억해 두셨다가 하나하나 실천해 가시면 뭐 매번 한 끼 밥값 이상 나오겠네요.
0: 네, 뭐 힘들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쌓인 돈을 재테크에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푼돈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적을 좀 맛보실 수 있을 텐데 예. 푼돈 없이 목돈 절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푼돈이 새어나가면 자산을 모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새나가는 생활비나 보험료 등을 잘 점검하셔서 힘든 이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짐앱부터 쿠폰 재테크, 밀프랩, 각종 앱테크까지. 아, 또 그 말씀 듣는 사이에 밖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SNS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군요. 막 집밥, 버거, 비빔밥 밀프랩도 있고 예, 다이어트 밀프랩, 각종 도시락 밀프랩들이 와 요즘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네요. 예, 이런 거 뭐 참고하셔서 내 상황에 맞춰서 한번 실제로 도전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오늘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알려드린 방법들만 잘 챙기셔도 고물가 시대 지갑 사정 한결 나아지시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마 이게 돈이다. 예, 오늘 아주 유익한 정보들 함께했네요. 아, 얼마 전에 저희 그 TBS 시청자위원회가 열려서 우리 시청자위원들이 또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는데 머니특별시 그중에서도 마 이게 돈이다 이 코너를 아주 유익하게 들으신다는 분들이 많으셨대요. 네, 실용적이고 실제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칭찬의 의견들이 있었다고. 네. 아, 이 두 분들 한 번 더 어깨 들썩들썩 으쓱으쓱하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조언이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로 함께 건너가시죠.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우리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해드리고 심폐소생까지 해드리는 시간. 경제재난현장에서 SOS가 울릴 때마다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직접 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로 함께 가보시죠.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달콤한 말에 혹해서 보험이나 저축 상품에 가입을 했다간 나중에 경제 충치로 고생할 수 있다 입니다. 수십억 보장이다, 비과세다, 혹하기 전에 이제 반드시 좀 따져봐야 될 게 있죠. 수십억 원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쌓여있는 돈인지, 치료비 보험금이 왜 처음부터 비과세인지, 그리고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오늘 그 기준을 좀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경제 충치란 말 처음 들어봤어요. 달콤한 말에 혹해서 경제 충치가 생기면 안 된다. 야,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오셨는데요. 자, 오늘의 청취자분의 사연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30대에는 뭐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회사 일에 이래저래 치이며 살다 보니 어느새 40대가 됐네요. 이제 뭐 몸도 예전 같지가 않고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우리 가족들한테 짐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앞으로 노후도 좀 준비하고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도 제대로 점검해야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보험회사에 들어갔다는 친척 동생이 재무설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만나게 되십니다.
2: 와, 따마 우리 동생 인물이 환해지다. 이게 얼마만이고. 와, 이 양복 쫙 빼입으니까 막, 와, 몰라보겠대.
1: 뭐 해임은 세월의 풍파를 얼굴에 뭐 정통으로 맞았나, 뭐 힘든 일 있었나.
2: 아니, 너무 솔직한 거 아이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0: 솔직히 동생의 팩트 폭행, 예,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마음은 그냥 집에 갈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보험 상품 소개해 준다 캐가 온 건데 꼭 참고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했죠.
1: 아, 한번 보자. 햄 월 보험료가 16만 원에 암진단비 6천만 원. 뭐 뇌하고 심장은 뭐 꼭 2천만 원씩 들어있네. 내가 추천하는 보험은 치료비도 받을 수 있고 2천만 원, 5천만 원이 아니고 수십억 받을 수 있다.
2: 뭐? 수십억 원? 아, 근데 이 그래 보장 많고 뭐 좋은 거 누가 모르나. 근데 내는 이 보험료 더 낼 여유가 없다 지금.
1: 아이고, 보험료 비싸면 내 추천도 안 한다. 지금 내는 것도 반값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고 수십억 받아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2: 진짜가?
0: 어이구야, 솔직히 혹하더라고요. 수십억 원 비과세, 그 말도 혹하고 지금 내는 보험료 반값에 더 좋은 보장 받을 수 있다는 말도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몇 년 동안 유지해온 보험을 섣불리 해지했다가 이 낭패보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동생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고요. 자, 지금 가입된 보험 정말 바꿔야 되는 건지 우리 전문가님들 냉정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이소. 네, 오늘의 긴급출동 머니 119 대구광역시에 사시는 40대 남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보험 설계 일을 이제 시작하신 친척 동생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살짝 이제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훅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보험 쪽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기 시작하시면서부터는 혹하셨어요. 치료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 권유 받으셨는데, 이 보험이 보장한도 다 합치면 뭐 수십억 원이 넘는다. 예. 이렇게 또 권유를 하셨으니까. 이게 다 비과세 통장이나 마찬가지니까 가입 안 하면 절대 손해다. 이런 말씀까지 들으셨다고 해요. 뭐 솔깃한 내용들인데요?
1: 네, 뭐 실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최근 이제 각종 주요 치료비 보장 가입을 유도하면서 종종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땐 이 말이 갖고 있는 문제 한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0: 예,
1: 그 첫 번째가 이게 수십억 원이라는 숫자는 보장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합계일 뿐이지 실제 쌓여 있는 돈이 아니라는 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과세 통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세법상 근거가 없는 이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설명이라는 거죠.
0: 예. 실제 비과세 저축 상품에 지금 내가 가입하고 있는 게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혼란과 오해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럼 보험에서 말하는 비과세는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2: 네, 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은 저축성 보험에서 발생한 보험 차익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데요.
0: 예.
2: 이 목돈을 넣고 굴려서 이자가 붙는 구조의 상품에서 그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아무 저축성 보험이나 다 포함이 되는 건 아니고 비과세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겠습니다.
0: 예. 충족해야 될 비과세 조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걸까요?
1: 네. 월 적립식 보험 같은 경우는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 이상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를 하셔야 되며 1인당 전 금융기관 합산해서 월 납입액이 150만 원 이하, 연간 1,800만 원 이하여야지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월 적립식 말고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일시납 보험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유지를 하셔야 되고 1인당 전 금융기관 합산 총 납입액 1억 원 이하여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종신형 연금 같은 경우는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만 수령을 하는 등 네, 별도의 요건 충족이 되어야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그런 조건들이 많이 따라붙네요. 근데 그런 조건이 해당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2: 네, 일단 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이 초과분만 과세되는 게 아니라 상품에 따라 이 계약 전체 보험 차익이 과세로 전환될 수 있어서 이 특히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0: 이런 조건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꼭 이 조건을 지키셔야 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오늘 사연으로 만나본 우리 청취자분이 얘기하신 치료비 보장하는 보험.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2: 네,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이 애초에 저축성 보험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치료비, 진단비, 실손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은 보험업 감독 규정상 이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0: 예?
2: 이 저축성 보험 비과세 규정은 보장성 보험에는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0: 예. 그러니까 치료비나 진단비 보장하는 상품은 저축성 보험 비과세 규정 자체가 적용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다음은 어떤 걸까요?
1: 네, 두 번째로 이제 치료비로 받는 보험금은 애초에 소득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소득이어야지 소득세를 납부를 하는데 치료비 자체는 이제 소득이 아니니 세금을 낼 이유가 없죠.
0: 예.
1: 네, 실제 치료비나 진단비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손해를 보전해주는 성격이라서 원래부터 이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0: 예.
1: 자, 이 말 쉽게 얘기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낼 세금 자체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0: 네.
1: 이걸 마치 이게 뭐 특별한 절세 상품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0: 예.
1: 당연히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 실제보다 정말 큰 혜택을 받는 것이구나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0: 그러네요. 그러네요.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받는 보험금은 소득이 아닌데 그러니까 소득세 낼 이유가 처음부터 없는데 이걸 이제 비과세라는 말로 포장이 됐던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 보장 한도와 실제 자산을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수십억 원 비과세 통장이란 말은 마치 이 수십억 원의 돈이 쌓이거나 아니면 인출 가능한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특정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이 여러 특약 보장 금액을 단순히 합산한 숫자일 뿐이거든요.
0: 예.
2: 이 저축이 아니라 위험 보장이기 때문에 해지 시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원금보다 적을 수는 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듣다 보니까 아니 비과세라고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왜 이런 말을 강조하면서 보험 가입을 권유했을까요?
1: 네, 우리가 이제 보장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자산을 만드는데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더 혹할 수밖에 없는데
0: 예.
1: 이게 최근 보험사들이 이런 보장을 세분하면서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0: 음흠.
1: 각종 주요 치료비 한도를 막 수십억 원까지 올려놨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 보장만 가입하면 정말 수십억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게 말이죠.
0: 음흠.
1: 보험료는 뭐 몇만 원인데 수십억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야, 그런데 이게 다 자산이 되고 비과세가 된다?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선 혹할 수밖에 없겠죠.
0: 그러네요.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른다면 정말 귀가 팔랑팔랑 하면서 바로 가입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님은 암 진단비 5천만 원, 뇌 심장 질환 진단비 3천만 원, 보장되는 보험을 12만 원 정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절반도 안 되는 보험료 내고 수십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딱 단순 비교를 해 주셨으니까 더 관심이 가셨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럼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보험 소비자가 아닌 보험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보험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수익성 없는 상품을 팔 수 있을까라고 가정을 해보면
0: 예.
2: 진단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십억 원을 보장하는데 보험료도 싸게 받고 싶고 수십억 원의 보험금도 쉽게 내어준다면 과연 이게 수익이 날까요? 이 보험을 가입할 땐 숫자만 보지 말고 그 속을 좀 다 들여다봐야겠습니다.
0: 예. 아, 오늘 사연자님 그 기존에 가입하셨던 거는 암진단비 6천만 원, 뇌심장질환 진단비 각각 2천만 원씩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이었군요. 어쨌든 이제 가입 권유 받으신 이 보험은 실제로 수십억 원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조건이 붙을 때 이 수십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네, 그 청취자님이 제안받은 보장 내용을 좀 봤더니 표저항암 치료를 하면 뭐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주고 면역항암 치료를 하면 또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주고 로봇 수술을 하면 또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순환계 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혈전용해 치료를 해도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0: 예.
1: 이걸 이제 10년 동안 다 받는다라고 하면 수십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표적도 하고 면역도 하고 로봇 수술도 하고 뇌질환으로 중환자실 입원도 하고 심장질환 수술도 하고 혈전용해 치료를 10년간 매년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0: 예.
1: 그리고 복강경 수술을 하거나 일반 화학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네, 빵원입니다.
0: 아, 반대로 예, 전혀 보장이 안 되는 항목도 있는 그런 상품이었군요. 질병 진단 받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는 거는 뭐 각 환자의 상태에 따라 또 천차만별일 테고 또 의사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선택을 해서 환자에게 제시를 하는 걸 텐데

0: 실업이 보험은 보험금 받을 확률이 어떻게 보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이게 딱 반반 정도로 결정이 나는 것 같네요.
1: 네, 그렇죠. 이 살면서 우리가 중증 질환의 진단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고 진단을 받더라도 어떤 치료를 할진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늘 청취자님처럼 고액의 숫자만 보고 기존 진단비를 해지하고 치료비만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 꽤 있거든요.
0: 예.
1: 진단비를 가입하고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 치료비를 보완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비를 포기하고 치료비만 가입하는 것은 보험이 아닌 모험이 될 수 있으니
0: 예.
1: 청취자님은 기존 진단비를 잘 유지하시고 보험료 부담이 없다면 치료비 보장을 보완하고 그게 아니라면 기존 보험만 유지할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0: 예, 오히려 그러신 게 낫겠다. 근데 진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숫자가 제일 확실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권유를 나한테도 누가 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2: 네, 뭐 이게 실제 저희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런 상품들을 가입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0: 아, 그래요?
2: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보장성 보험을 판매할 때 비과세를 만약에 강조한다. 예. 라고 한다면 이 상품 저축성 보험인지 보장성 보험인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면 비과세 저축 효과를 기대할 상품이 아니다. 보장을 봐야지 비과세는 의미 없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0: 네.
2: 그리고 이제 비과세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어떤 요건을 충족해서 비과세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만약에 답변이 모호하다면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0: 네.
2: 그리고 이제 제시된 보장 금액이 실제 적립되는 돈인지 사고 발생 시 최대 지급 한도인지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혹시 설명 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좀 뭐 미심쩍거나 이런 기분이 조금이라도 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네, 그럴 땐 또 방법이 있죠. 이 보험협회 상품 공시실이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 상품 구조를 직접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뭐 곁에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되거든요.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을 이 수십억 원 비과세 통장이라고 소개하는 건 이 사실과 다른 설명인데요.
0: 예.
1: 보장 한도를 이 저축액처럼 손해 보전금을 절세 혜택처럼 포장한 것이죠.
0: 예.
1: 보험 가입은 결국 이 얼마나 큰 숫자가 아니냐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보장을 따져보는 일이라는 점 이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 오늘 긴급출동 머니119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또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수십억 원이라는 보장 한도는 실제 쌓이는 돈이 아니라 최대 지급 한도다. 그리고 치료비 보험금은 애초에 소득이 아니니까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다. 그리고 비과세라는 말이 혹하시기 전에 이게 저축성 보험인가 보장성 보험인가 이거부터 확인하시면 좋겠다. 이런 조언들이 특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자, 혼자서는 확인해보기 힘들어요.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신청하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립니다. 0314번님은 요즘 재방송 언제 하나요? 하셨는데 예, 지금 듣고 계신 게 재방송일 수도 있겠네요. 예, 오늘 저녁 5시에 들으시면 그날 생방송한 날 바로 당일에 저녁 5시에 요즘은 재방송으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화사의 굿바이 한 곡 들으시고요. 저희는 소비자 민원실로 여러분의 민원들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원인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보험, 연금 등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샅샅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머니특별시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은 앞서 들으셨던 화사의 노래에 나오는 배우 박정민 씨와 그 궁합처럼 아주 티키타카가 잘 되고 합이 잘 맞으신 우리 부산 사나이들 최동기 본부장, 구도현 팀장 이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민원 또 여러분 보내주신 것들 잘 해결해 드려야죠. 2930번님 사연부터. 보험에 가입하고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셨어요. 무릎 수술하고 거의 매해 입원 반복하기도 했고 꾸준히 통원 치료받으면서 보험금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매해 보험금 청구할 때마다 자기 부담금,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던데 어떨 때는 자기 부담금을 빼고 주고 어떨 때는 본인 부담금 때문에 보험금을 못 준다는 얘기도 듣고 아주 예전에 가입한 제 실손보험은 보장이 좋다고 그래서 이 보험 하나만 믿고 있었는데 보험금이 이렇게 들쭉날쭉 나오면 불안해서 병원에 잘 못 갈 것 같아요. 제 실손보험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전문가들께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예전 실손보험이면 보험금 내 부담 거의 없이 받고 1세대 같은 경우는 뭐 자기 부담금 없이 받고 그러지 않았나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실손보험은 세대별 보장 구조가 다른데 뭐 오래전 가입한 실손보험일수록 자기 부담금이 작거나 아니면 거의 없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많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0: 예. 근데 왜 2930번님은 치료받고 보험금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 뭐 이런 설명을 드리셨을까요?
1: 네. 이제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 잘 들어주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이 내용을 허투루 들었다간 내 보험금이 없어졌다라고 이제 오해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혹은 잘 나오던 보험금이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 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0: 예.
1: 자,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자기 부담금이 거의 없는 1세대 혹은 2세대 실손보험이라서 좀 안심하고 계신 분들도 오늘 내용 모르면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으니 끝까지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예, 계속 좀 겁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보험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손보험.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못 받는다면 이거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2: 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저희 얘기만 잘 듣고 미리 대처만 잘 하신다면 걱정하실 일 없으실 겁니다. 일단 실손보험에서 왜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거지를 이해하시려면 이 본인 부담금과 자기 부담금을 먼저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2930번님 아까 사연에서 들어 있었는데 본인 부담금 얘기도 나오고 자기 부담금 얘기도 나왔단 말이죠.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1: 네, 이게 완전 좀 다른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먼저 본인 부담금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릴 텐데 본인 부담금 상한제 뭐 이런 얘기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본인 네. 부담금 상한제.
2: 네, 이 본인 부담금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연 평균 보험료와 네. 이 환자의 입원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거든요.
0: 예.
2: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입자를 1분위부터 10분위로 구분해서 이 숫자가 커질수록 고소득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자기가 지금 해당되는 그 상황에서 그거보다 평균 치료비가 더 많이 들었다면 부담한 그 병원비가 더 많다면 그거를 공단 측에서 대신 부담해주는 그런 제도군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있군요. 자 이쯤에서 퀴즈가 등장하네요. 그것도 모르냐? 퀴즈가 갑자기 나옵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병원비를 본인 부담 상한액보다 많이 지출했다면 이 초과한 병원비는 다음 날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최동기 본부장님이 본인 부담금 상한제 개념을 설명해 주신 바로 직후에 지급 시기, 청구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거 뭐 찍을 수밖에 없네요. 저도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대한 얘기는 처음 제대로 들어보는 거라 병원비를 본인 부담 상한에 보다 많이 냈다면 초과한 금액은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준다고 하셨는데 요거를 다음 날 바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다음 날 바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으면 저는 좋겠는데 그건 안 되겠지.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굉장히 복잡한 자료를 모아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바로 청구해서 받지 못한다. 저는 정답 X. 맞게 찍은 거죠?
1: 네, 잘 찍어주셨는데 이게 그 상한액 초과 금액은 바로 환급을 좀 받을 수가 없죠. 그 이유가 이게 소득 분위에 따라서 이제 환급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예. 건강보험

0: 공단은 제가 올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몰라요.
1: 아, 요 자료가 이제 지나고 나서 또 나와야 되는군요.
0: 작년 소득은 아는데 아하. 올해 소득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예. 소득 수준을 확인하고 개인별 상한액을 확정한 뒤 사후 환급을 통해서 이제 보통 다음 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하. 당장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라고 해도 지금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게 공단 측에서도 1년 단위로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야 올해 쓴 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쓰셨는지 파악이 되는군요.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본인 부담금 상한액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아니 근데 그게 도대체 그래 뭔 말인데 이게 뭘 준다라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1: 예.
0: 자 우리가 이제 소득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은 이 소득에 따라서 소득 분위를 1분위부터 10분위로 나누게 됩니다.
1: 된다 그러셨죠?
0: 네,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이제 뭐 10분위가 될 거고요. 돈을 작게 벌면 이제 낮은 분위인 1분위가 되겠죠.
1: 예.
0: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올해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1분위에 해당이 되었다라고 하면
1: 하위 10%.
0: 네. 이 1분위 같은 경우는 의료비를 90만 원 초과해서 쓰게 되면 그 나머지 금액을 다 환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 네,
0: 소득 분위가 예. 1분위인데 네. 올해 병원비를 120만 원을 썼어요.
1: 예.
0: 그러면 90만 원 초과 금액인 30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고요.
1: 그렇구나.
0: 제가 만약에 올해 돈을 많이 벌어서 10분위에 해당이 되었다.
1: 예.
0: 그러면 843만 원을 초과해서 이제 병원비를 써야 되는데 뭐 100만 원을 썼다라고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고요.
1: 예.
0: 10분위에 해당이 되었다라고 하면 뭐 한 850만 원을 썼다.
1: 네.
0: 한 7만 원 환급을 받을 때고 1000만 원을 썼다라고 하면 이제 그 이상의 금액을 환급받는데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이제 그 정해져 있는 상한액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나는 도대체 소득이 몇 분이고 얼마 이상의 병원비를 써야 환급을 받을 수 있나가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1: 예.
0: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내 소득분이나 상한액을 좀 한번 확인하시면 내가 올해 병원을 이렇게 좀 많이 가서 병원비를 좀 많이 썼는데
1: 예.
0: 아 내년에 이 정도의 금액은 환급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게 예상 환급액 조회하기라는 것도 있거든요.
1: 아, 예상 환급액 조회도 있어요?
0: 네네. 그걸 조회해보시면 대략 이제 환급금액이랑 이런 것들을 좀 다 받으실 수 있다.
1: 그렇군요.
0: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이나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나의 소득 분위도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내년에 환급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액도 조회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군요. 이 금액을 이제 내가 속한 그 기준을 초과해서 상한액을 초과해서 의료비 쓰면 환급이 되는 건데 오늘 문제 주셨던 바로 다음 날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2: 네, 이 진료 당시에는 당해 연도 소득 분위가 확정되지 않죠. 이제 작년 소득 분위는 확정이 되는데
1: 예.
2: 올해 소득 분위가 확정이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전 급여는 최고 상한액 843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1: 예.
2: 다음에 8월경에 개인별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확정하여 사후 정산을 내서 환급 또는 환수를 하게 되는데요.
1: 네.
2: 그리고 이 본인 부담 상한제는 환자 개인별로 산정되며 가족 간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상한액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1: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제 소득에 대비해서 소득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쓰면 그 차액을 다음 달 8월쯤 환급을 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환급받는 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좀 필요하네요.
0: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는 뭐 1세대 실손보험 가지고 있으니 병원비 걱정이 없겠지? 아 보험료가 좀 비싸도 잘 유지해야 되겠다. 또는 아니 실손보험이 있는데 뭐 다른 보험이 꼭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잘 들어주셔야 될 텐데
1: 예.
0: 병원비를 지출하고 당장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가정경제에 얼마든지 부담을 줄 수 있겠죠.
1: 네.
0: 이 돈이 소액이라면 감당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고액이라면 가정경제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실손보험만 믿고 있을 수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실손보험에서는 자기 부담금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뜻이죠?
2: 네. 이 실손보험 자기 부담금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 중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데요. 무분별한 과잉 진료나 이 도덕적 해이

0: 를 방지하고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가입 시기와 치료 항목에 따라 차등 적용되겠습니다.
1: 예. 우리 청취자분이 수술 받으시면서 매해 해마다 입원 생활을 할 때도 있었다 그러셨는데 그때마다 보험금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이게 이제 본인 부담금, 자기 부담금 이런 용어와 함께 설명을 드리셨는데 이런 이유들이었다.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2: 네, 이게 청취자님은 무릎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매해 입원 생활을 좀 하셨다면 사실상 병원비가 꽤 지출이 됐었겠죠. 자,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기 전에는 이제 가입하고 있던 실손보험에서 병원비 100%를 이제 돌려받았겠지만 이 금액을 딱 초과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받을 테니까 저희는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1: 그랬겠죠.
0: 네, 이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실제 손해본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거든요.
1: 예.
0: 이 지출한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으면 이는 실제 손해본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잘 지급하다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순간 보험금을 더 이상 지급받지 않는 것이지 보험 담당자에 따라 달리 보상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1: 그렇군요. 보험회사는 그 이 소비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사실을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는 겁니까?
2: 네, 이게 청취자님처럼 보험금을 좀 자주 청구하거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분들에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나 자격 확인서 요청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보고 소득 분위를 산정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부담금이 없는 실손보험은 있어도 건강보험에 가입한 대한민국 국민은 본인 부담금 상한액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1: 예.
0: 네, 이 병원비 지출은 했는데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고 건강보험 공단 환급은 다음해 8월에 이루어진다면 가정경제 현금 흐름에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실손보험 외에 수술비나 입원일당, 간병비 등 부수적인 보장이 필요한 것이죠.
1: 네.
0: 특히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 비중증 질환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크게 늘고 있으니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오늘 청취자님처럼 보험은 있지만 보험금이 없는 좀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미리 잘 준비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 그렇군요. 실손보험 얘기하다 보니까 가입 시기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 적어서 좋은 점도 있다는 건 많이 알게 됐는데 실제로 내가 낸 의료비가 전부 실손보험에서 바로 나오는 건 또 아니었고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 이런 게 있어서 이걸 또 내가 해당되는 그 소득 분위에서 상한액 정해진 거를 넘어서면 실손보험금 지급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거는 일정 시간이 걸려서 보통 통상적으로는 다음에 8월에 그쯤 돌려받으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포인트 정보는 오늘 또 시간상 어시가야 되겠네요. 최동기 본부장님과 구도현 팀장님과 여기서 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악동뮤지션의 프라이의 꿈 끝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짧게 전해드리겠네요. 오늘 방송 혹시 놓치신 분들은 오후 5시에 재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올림픽대로 김포방면의 정체 구간이 아주 깁니다.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밀려있고 여기서만 1시간 10분 넘게 걸리고요. 반면 강 건너 강변북로 을산방면은 한남대교까지는 소통 원활한데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쭉 정체입니다. 여기 통과하는데 55분 정도 이상됩니다. 성산대교 강 북쪽으로 다리 건너기 쉽지 않은데요. 성산대교 북단 조금 못가 강변북로 방면 진출로 부근 3차로에서 조금 전에 사고 났습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서안산에서 안산분기점까지 밀리다가 둔대분기점에서 부곡 쪽으로 길게 정체인데 이 부곡 부근에 있었던 사고 다행히 조금 전에 정리가 됐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 남동부근에서도 사고 나서 3차로와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리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캐름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7: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6: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7: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8: TBS 교통정보.
9: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서울 시내 아직까지는 정체 구간이 많은 편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영동대교 부근의 사고는 조금 전에 정리가 됐는데요. 그래도 구반포에서 영동대교까지 강남권 통과하는 데만 30분은 걸립니다. 강건너 강변북로 구리방면은 서강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가는데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중간에 원효대교 조금 못 가 4차로에서 사고도 났고요. 이후로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 쪽으로도 밀리는데 청담대교가 강북쪽 강남쪽 양방향 모두 정체입니다. 다른 한강다리 중에 반포대교에서 서울성모병원 쪽이나 한강대교에서 상도터널 통과하는데도 여전히 정체고 남산터널 중에 1호터널이 가장 많이 밀립니다. 지금도 1호터널 진입로에서 한남일 고가차도 내려설 때까지 긴 구간 정체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0: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오늘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서울 한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덥고 습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시내 퇴근 정체는 많이 풀렸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방면만 봐도 동작대교까지는 소통 원활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정체 구간 길고 여기서만 30분 넘게 걸립니다. 강 건너 올림픽대로 역시 여의도 중간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정체 남아있고요. 남산 1호 터널 입구에서부터 한남일고가차도 내려서 할 때까지 아직은 긴 구간 밀려있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화도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사고 차량이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 쪽으로도 밀리는데 안성분기점 조금 지나 5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곡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곡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 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오늘 읽은 글 중에서 너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부자로 살아라. 열심히 부자로 살아라. 그러나 그 부가 사라진 날에도 당신이 당신일 수 있도록 부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만들어라.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Sim, Richie. The boys are back in town. 들으셨습니다. 저 오늘 이 글을 읽고, 우와, 그랬습니다. 부자로. 열심히 부를 축적하면서 살으래요. 근데 그 부가 없어져도 당신은 그냥 당신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참 많이 곱씹게 만드는 글이었습니다. 맞아요. 부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은 내 모습이라면, 정말 대단한 거죠. 더욱이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이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겨 넣어야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글 있으면 저희에게 좀 보내주세요. 같이 공유하고 공감해 보지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그랜드 펑크 레일로드. Some kind of wonderful. 이어서 Disturbed. Down with the sickness. 두 곡 들으셨습니다. 어우, 시원합니다. 디스터브드 노래는 1378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노래인데요. 저희 권순우의 새벽 공감에, 신청을 해주시는 그 분들의 자연스러운 카테고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강한 헤비메탈을 늘 신청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팝을 신청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포크를 신청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좀 나눠지고, 또 그중에 또한 카테고리는 그날그날의 제 멘트에 맞게 의미를 살려서 신청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 참다 감사합니다. 9391번님, 스노디 안녕하세요. 화장품 선물 잘 받았습니다. 매번 협찬 소개하시면서 소소하다고 하신 더마리본이라는 제품을 받으셨구나. 네네. 새벽 공감 덕분에 쓰게 됐는데 전혀 소소하지 않아요. 너무 제 피부와 찰떡입니다. 너무너무 잘 쓸게요. 우리 새벽 공감과 스누디님 도와주시는 분들 모두 모두 흥해라. 스누디님의 독보적인 진행 언제나 응원합니다. TBS 정상화와 함께 2시간 가자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유, 힘이 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정상화 되면 2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시간 할까요? 뭐 제가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토토 아프리카 이어서 본조비 It's My Life. 토토 노래는 998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곡입니다. 그리고 본조비의 It's My Life는 1275번님, 그 다음에 3677번님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네요. 아까 저희 카테고리 말씀드렸는데 지금 방금 틀어드린 이 두 곡의 카테고리는 어디 들어가 있는 거냐면 사연 없어요. 신청곡 뭐, 신청곡 뭐 이렇게 뭐 수고하세요 한 줄 정도 해주시는 그런 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연을 길게 아니면 짧게 내지는 이렇게 신청곡만 하는 모든 우리 새벽 공감 식구들 고맙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브로큰 발렌타인, No Name.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1175번 분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제 이름보다 누구 엄마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예전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엄마이기 전에 저 자신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네, 서운하시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나는 사라지고 누구 엄마, 누구 엄마. 이름만 남은 것 같은 이런 느낌. 좀 별로죠. 뭐 그렇다고 지금까지 시간이 잘못된 건 아니죠. 오히려 그 역할을 너무 잘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엄마라는 역할 위에 있던 나가 잠시 보이지 않게 된 것뿐이겠죠. 그런데 예전의 나를 억지로 찾으려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전에 뭘 좋아했었지?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지?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뭐 굳이 그걸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내가 어떤지를 찾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닐까 싶네요. 사람은 취향도 취미도 계속 변하는 거니까 저 역시도 예전에 비해서 변한 게 참 많아요. 엄마가 잠깐 쉬고 즐거워한다고 해서 가족에게 소홀한 엄마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닌 나로 불리는 경험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친구도 보고 새로운 모임도 보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하나 해보시고 그곳에서 아이 이야기, 남편 자랑, 애 자랑, 돈 자랑 그런 거 피하시면서 1175님의 관심사, 생각, 취향 맞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 나 이런 사람이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엄마가 된 것도 내 인생의 한 역할이고 내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이에게도 자기 삶이 필요하듯이 엄마에게도 엄마의 삶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나를 사랑할 수 있죠. 아이를 위해 살면서도 내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닌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간 이제 다시 가져도 됩니다. 지금까지 스누디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Judy Collins, Both Sides Now 들으셨습니다. 사실 이 노래가 지지난주 나왔어요. 나와서 또 틀기가 조금 그랬는데 사연을 주신 1175번님께서 이 사연을 길게 고민 상담을 쭉 쓰시고 나서 이 노래 꼭 듣고 싶다고 하셔서 고민하다가 선곡했습니다. 네, 1175번님. 사실 뭐 제가 뭐 잘 얼마나 잘 알겠어요. 누구 엄마로 불리는 일에 대한 서운함을. 하지만 그냥 우리 사람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근데 하나 요거 이런 데는 진짜 피해야 돼요. 그 왜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돈 자랑 그렇게 좀 모임은 그런 분들 많이 모이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2154번님. 오, 이런 상담 코너가 고정으로 있는 건가요? 좋으네요. 고민 생기면 보내야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얼마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가스맥, Serenity, 이어서 CCR, Have You Ever Seen the Rain 두 곡 들으셨습니다. 꽃마리님, 선곡이 너무 좋습니다. 이러다가 이따가 잠 못 자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네. 꽃마리님은 늘 이렇게 사연을 따뜻하게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아주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죠. 네.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Passenger, Let's Go.

0: road when you're missing home. Only know you love her when you let her go. And you let her go.
1: 아, 벌써 이제 마지막 곡 나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8428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들국화 제발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스크 자키 권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4시가 된 땡감을 아나요? 땡감 땡감 땡감 설대지 말아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십시오.

0: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

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TBS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요. 비 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 금천나들목 쪽으로 광명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고요. 정체도 이곳 광명교에서 금천교까지 이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둔대분기점 3, 4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이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어서 뒤로 안산분기점부터 5km 구간 정체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죽전부근 5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월드컵북로 상암사거리에서 상암초등학교 쪽으로 3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김포 쪽 정체는 암사대교에서 성수대교,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이어지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구리시계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둔대분기점 4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이 2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어서 뒤로 서한산부터 무려 9km 구간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쪽으로 암사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버스와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천호대교부터 정체고요. 같은 방면 하남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처리 중이라 뒤로 행주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강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남단 초이 3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고요. 부근 밀리지는 않지만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심 을지로 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 프라자 호텔 쪽으로 3차로에는 행사 관련 차량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평택 시흥강구속도로 시흥 쪽으로 조합나들목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막히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